그럴 때조차 걱정 한 자락이 슬쩍 끼어들 때가 있죠. 기지개 켜다가 담이 오면, 종이공이 꼴대에 안 들어가면 생각나는 동요 가사가 하나도 없는데 춤추는 걸 누가 보면 어떡하지? 요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게 바로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증거일 텐데요.

0: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짝짝! 신나는 노래로 한번 틀어봤어요. 어떻게 막춤은 좀 추셨나요? 따라 부르셨나요? 라라랜드 캐스트의 Another Day of Sun 띄워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좀 먼저 들고 왠지 이렇게 위축되는 기분이 든다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기분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 예. 창문을 열기만 해도 금세 환기가 되고 고여있던 공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간단한 몇 가지 방법만으로도 손쉽게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한 가운데죠. 오늘 네, 수요일쯤 되면은 뭔가 좀한 주를 이렇게 보내다가 중간쯤 되면은 자꾸 이렇게 생각이 가지치기가 많아지죠. 네, 가지들이 이렇게 점점 자라잖아요. 기분 전환 필요하다 싶을 때, 그죠? 운동화 신고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쭉 빨아들이키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환기되는 기분, 네,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분 전환법 어떤 것들이 있을런지. 궁금하네요. 오늘 요걸로 사연과 신청곡 한번 받아볼까요? 나만의 기분 전환법.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만의 기분 전환법? 광고 따라 부르기?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톤업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참.
1: 메디힐 톤업 패드.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5: 리메이드 서울.
6: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자,
1: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헨슨 음밥 그리고 S클럽 7의 It's Alright 이었습니다. 자, 저희 그 청취율 결과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생각보다. 하기사 우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결과를 안 말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신 분들 몇 분 계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자,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파이팅을 너무너무 잘 해주신 덕분에 지난 분기 대비 0.1% 상승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꾸준히 0.1%씩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대를 유지하고

트랙들을 넘어오는 그 마의 구간을 잘 넘어왔다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심지어 저희 그 이번 분기에 전화 받았어요, 뭐 인증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연락을 안 주셨었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이제 우리 샤이한 아기새 여러분들, 네, 샤이새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네, 인증을 안 해주셨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긴 합니다. 꾸준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야, 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대? 막 이러는 것도 솔직히 저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편한 것까지는 아닌데 기분 좋은 일인데 또 언제 빠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차곡차곡 천천히 가는 게 좋거든요. 막 폭발하고 이런 거 싫어요, 저는. 네,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디에선가 전화 받아주시고 말씀해주신 우리 샤이새들, 네, 우리 샤이새 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예. 그 시즌 동안,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문자 주시고 뭐 전화 받았어요. 그리고 인증샷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선물도 나눠드리고 하니까 그때 곳간이 또 활짝 열리거든. 네. 많이들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살짝 말씀드렸어요. 네. 어휴. 왜냐면은 이게 또 기분이 그런 게 제가 처음 왔을 때 1이 안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고 1.1, 1.2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라는 소재로 여러분들의 사연 드디어 한번 보도록 하죠. 후시아님, 맛있게 매운 떡볶이 먹으면 음악 듣습니다. 그럼 기분이 쫙 올라옵니다. 아, 그죠.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데 매운 떡볶이, 뭐 매운 갈비찜, 매운 찜닭 이런 거만 한게또 없죠. 매운 거, 그죠? 하면서 막 아예 뭐 솔직히 이거는 그냥 우리들 얘기니까 막 그날 있었던 기분 나쁜 사람이나 상황이나 상대를 욕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거죠. 웅이님, 제 기분 전환법은 셀프 네일 아트요.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손톱 이쁘게 꾸미면 남몰래 행복해져요 하셨어요. 네, 뭐 작가님 갑자기 왜 블럭 각혈을 시원하게 하세요. 아, 내가 더 아플라 그래. 아닌데 셀프 네일 아트 같은 거 하면서 약간 기분 좋아지는 거는 네일을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이 집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데 신경 쓸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마음에 안 들면 집에 가서 집안을 한번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가구를 배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수건을 가로로 쌓아놨던 걸다 꺼내갖고 다시 접어갖고 세로로 쌓아놓던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느닷없이 세면대 청소 뭐 이렇게 그 뭐야 욕조 청소 창틀 청소 약간 이런 거 하고 그러면은 결과물에 인해서 기분도 좋아지지만 그 일을 하면서 집중을 딴데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카멜레온님, 커피 한잔 들고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들으며 동네 뚝방에서 사람 구경하기. 뚝방에 사람이 맞나요? 맞나요? 오일레빠스님, 알디, 저는 50대 남자인데요.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싶으면 음악 크게 틀어놓고 집 정리 정돈을 시작합니다.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가 싹.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갑자기 막 화나는 날이 있어. 그럼 저는 저쪽에 있는 진공청소기를 갖고 와서 뜯어요. 막 나사로 풀고 뜯고 그래갖고 막 솔질을 하면서 청소를 해. 예, 그러고 나서 청소 다 돼갖고 딱 꽂고 진공청소기를 탁 틀면은 이 빨아들이는 힘이 좋아지잖아. 그러면 갑자기 스트레스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들고 또 마루를 여기저기 막 구석구석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집안이 또 깨끗해져. 그럼 기분이 또딱 좋아져요. 예, 세차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남자분들. 약간 비슷한 거죠. 7603님,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박보검이 나오는 드라마 몰아서 봅니다. 일단 보는 순간 안구 정화되고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귀가 트이고 마음이 심쿵하는 것이 제대로 힐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또 꿈에 나와서 로또를 샀는데 4등 당첨. 이 정도면은 진정 보검 매직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맞죠? 생각만 해도 웃음이. 지금 기분 이미 좋아지셨는데? 지금 이미 되게 한 60, 한 2층 정도 가 있는 분위기인데요? 예, 지금 막 생각만 해도 좋죠, 막. 막 배실배실, 막 웃음이 나죠, 막. 네.

막 그죠. 근데 내가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계셨나? 저는 아이유님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또 누가 있지? 스칼렛 조한슨? 갑자기 또 외국으로 튀네요. 자,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4월 1일부터 1995년 7월 16일까지 대한민국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힙합 듀오 바로 듀스죠. 2년 3개월 동안 듀스가 발매한 앨범은 정규앨범 석장에 리믹스 앨범 한 장이 전부지만 짧은 활동기간에 비하면 이들이 남긴 임팩트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춤이면 춤, 패션이면 패션, 당대 트렌드를 이끌었던 듀스는 대한민국 힙합 음악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고 수많은 후배들에게 음악적 영감을 준 상징적인 그룹이 됐으니까 말이죠. 이현도와 김성재, 고교 동창이자 단짝으로 우정을 쌓아온 두 사람은 청춘의 찬란한 시절을 함께했지만 김성재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다시는 한 무대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이현도는 그 후에도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프로듀서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전히 듀스 음악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었던 듯 합니다. 작년 듀스 4집 프로젝트 앨범을 발표를 하면서 첫 싱글 Rise를 발매한 데 이어서 지난달엔 드디어 두 번째 싱글 또 하루 Another Day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곡은 멀리 떠난 친구에게 보내는 담담한 편지 같은 곡이어서요. 듀스 완전체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각별한 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의 공식 뮤직비디오도 잔잔히 화제를 띄고 있고요. 자,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던 사진 촬영장의 모습과 비하인드 컷을 중심으로 애틋한 그리움을 더해주는 한 편의 단편 영화처럼 재구성돼 있어서 내 청춘의 한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기분 아마 드실 겁니다. 듀스표 감성 발라드가 이런 거였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곡이자 30년간 변함없이 이어져온 우정에 관한 이야기 듀스의 또 하루 2주의 추천곡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자, 2주의 추천곡 Another Day, Deuce라는 타이틀로 들어보셨습니다. 이 곡은 듀스표 감성 발라드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이현도의 솔로곡인 거죠. 네네, 아마도 떠나간

내 친구와 그의 추억을 기리는 그런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듀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장의 앨범과 한 장의 리믹스 앨범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정말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었어요. 음악이면 음악, 뭐 춤이면 춤, 트렌디한 것도 당연히 그렇고 거기에 뭐 패션에 정말 그냥 다 되는 팀이었거든요. 다 되는 팀. 이게 힙합 부르고 우리가 막 이제 랩도 나오고 그 시절에는 멜로디가 있으면 랩은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그러고 랩이 있으면 무조건 춤이 또 따라와야 하는, 또 춤이 있으면은 그 패션이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는 힙합 하면 막 플렉스 약간 이런 문화가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힙합이라고 칭하긴 했지만 뭐 뉴잭 스윙이라든지 굉장히 밴드 음악에 가까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함께 피처링했던 곡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고 넓이가 있는, 네, 그런 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춤도 잘 추고 옷도 잘 입고, 그죠? 자, 동네 노는 언니님께서 정말 자주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도 좀 틀어달라고. 근데 오늘을 위해서 저희가 아껴뒀습니다. 자, 그들의 음악. 뭐 듀스의 음악 외에도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이현도 작사 작곡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에게 많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아티스트이죠. 대표적으로 룰라의 3사 알아요? 3사? 3, 4? 그것도 현도 형 곡이에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많아요. 자, 게시판 좀 볼까요? 이하나구공님, 오늘 경기도 김포에 사는 이소정 씨는 차를 놓고 광화문에 가서 기분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11시 30분 약속인데요. 지금 집에서 부지런히 출발합니다. 빨리 도착하면 광화문을 오랜만에 싸돌아 다녀보겠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자. 수정, 은진, 현진, 선화, 성심여고 26회 졸업생들 화이팅! 약간 그 날씨 예보 하듯이 글을 적으셨네요. 기분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딴따라란 딴따라란 딴딴딴딴. 집에서 부지런히 출발하신다고. 아 근데 요새 저 약간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아니 왜 자꾸 광화문에서 다른 나라 그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런 막 퍼레이드 문화 막 약간, 예. 모르시죠? 예. 저도 모르는데요. 예. 아니, 예. 자, 어쨌든 신호대기 중님,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이어폰 착용하고 러닝을 합니다. 열심히 뛰고 나서 찬물로 샤워하고 나면 새로 태어난 기분. 아, 이 기분 알죠? 오 놀라워라. 예. 너무 좋죠. 그리고 이 그냥 앉아 있을 때내 몸에 하루 활동량으로 쌓여가는 어떤 그런 노폐물이나 오일기, 그 기름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뛰고 나서 땀을 한번 쫙 빼고 나서 내그 살갗에 아직 남아 있는 그 땀의 성분들은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잘 씻겨 내려가고 딱 씻고 나면은 진짜 뽀득뽀득하고 막 반짝반짝 광날 것 같잖아요. 그 기분 너무 좋죠. 찬물로 샤워하는 것도 너무 좋으신 방법입니다. 네.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깨워줘서, 체력을 회복하는 데 아주 좋다고 하죠. 6678님,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음악 들으면서 자유로 드라이브. 도라산 도착해서 커피 한잔하고 나면 그것이 힐링입니다. 도라산은 어디쯤에 있는 거죠? 저희 작가님도 모르시는데. 또 혹시 오타인가요, 이거? 도라산? 도라산 있겠죠. 네. 근데 자유로 드라이브 좋은데 자유로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는 방향은 생각보다 안 막혀요. 근데 거기서 다시 마포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제
상황이면

와, 그 강변이랑 같이 합쳐지는 길 만나면 정말 많이 막히거든요. 아, 도라산 파주 쪽에 있대요. 되게 귀엽다. 뭔가 산 이름이 도라산. 네네. 자, 시아의 노래 또 오랜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0: 자,
1: 갓블레스님께서 혹시 알디 기분 전환법은 임재범 노래 따라 부르기 인별 스토리 잘 봤습니다. 그건 노래를 따라 부른 건 아니죠. 네. 얼마나 좋아! 언제나 얼마나 좋아! 가슴이 메인 것처럼. 약간 이런 행동,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죠.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죠, 뭐. 아이고, 여러분. 네. 다 사는 게 비슷합니다. 예, 예. 갑자기 축 처지는데. 예. 존 스노우님.
2: 존 스노우님.
1: 짹짹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사연 남기가 어려워서 늘 듣기만 합니다. 세종시 근처에서 일하는데요. 주변에 예쁜 길이 있어서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하는 게 기분 전환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나한테 허락된 큐비컬 안에서 활동을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늘 나가서 약간 좀 액티브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좋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다. 너무 액티브한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딱 조용히 나 혼자만 이렇게 딱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문 딱 닫아놓고 조용히 있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우나를 좋아했던 거야.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겟 듣고 옵니다.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자,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정인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부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4: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 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8: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8: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0: 세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까지 다시 거론하며 종전 합의를 압박 중이지만 이란은 기존 요구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카잼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현지 시간 12일 SNS를 통해 현재 미국 입장은 외교로 위장된 강압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한 뒤 평화협정에는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이란의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이라는 원칙에 대해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공감대를 확보했으나 미국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이나 구체적인 시기 부분에서 한미 간에 아직 온도차가 있어 앞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380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빼돌리려 시도한 해킹 조직의 또 다른 총체급 범죄자인 중국 국적 40대 남성을 태국에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BTS 정국의 경우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

0: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 생활권역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1도, 습도는 66%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자외선 강한 날씨를 보이면서 외출 시 햇볕 차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강원 산간에는 지역에 따라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호남지방과 경남 서부 내륙은 지역에 따라 소나기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 선선하게 시작하면서 서울은 13.4도의 아침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27도, 서울과 원주, 강릉 2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주말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내일부터는 낮에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3: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4: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악뮤의 햇빛 Bless You 띄워드렸습니다. 나물나물님께서 성시경의 고막 남친에 최유리님이랑 시경 오빠가 로미오인 줄리엣 뛰어타진 거 보셨나요? 아디가 보라로 라이브 해 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보고 싶어요. 뭐 안 될 건 없는데 누구랑 부르죠? 우리 조피디 노래 좀 할래요? 노래 한번 해볼래요? 재밌긴 하겠다. 약간 그 지켜줘야 되니까 보이는 라디오에 이제 샤막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조피디님은 그 샤막 뒤에 세워놓고 저는 이제 부르고. 그 성시경의 고막 남친이라는 그 정말 너무 타이틀 잘 지었죠. 네, 좋더라고요. 그 확실히 그 로미오인 줄리엣이 약간 남녀가 부르기에 너무 좋은 곡이라 그런지 부르기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도 낮고 여자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조근조근 둘이 이렇게 던져가면서 근데 화음이 조금 어려운데 남자는 많이 낮아요. 날 정도인가? 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난 이렇게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간지럼 피우고 막 뭔가 때려줄 것 같은데 안 때리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너무 좋아. 자,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탄생시킨 시즌1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즌2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숨 고르는 의미로 초창기에 소개해드린 가맹점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11호점 소개해드릴 차례예요. 강릉에 위치한 헤어샵 땡땡 헤어샵 땡땡 헤어입니다. 첫 방문하시는 아기새 분들은 한 해에 첫 방문해 주시는 아기새 분들을 한해서 저희가 30%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네네. 이게 아침 시간이라 애들이 가끔 이렇게 좀 자요. 네네. 조금 느린 거 이해해 주시고 30% 할인해 주면 엄청

주시는 건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넣으면 3만 원 빼주는 거잖아. 대단합니다. 예, 강릉에 위치하신 분들 꼭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짹짹 쿠폰 가맹점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어디에 있는지 상호나 위치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대창 인별그램에도 리스트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담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말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게시판에 그거를 쭉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올려주셨네요. 여기 레몬트리님께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쭉 해갖고 올려주시거든요. 이렇게 정리도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맹점 참여 또 원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계실 거예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즌2에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오시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 인증 문자 남겨주시죠. 저희가 커피 쿠폰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선물도 많이 드리고 준비도 많이 하는데 네, 샤이새로 계속 남아 계실 건가요? 네, 여러분 당당새. 네, 여러분 당당새가 되시기 바랍니다. 카운터에서 잭잭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화이팅. 자,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날 봐 광고 듣고 올게요. 히히.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새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띠리리리리링 딴 모카의 해피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랭카의 The Show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흑기사님 추루 다섯 개 들고 하그천 산책하면서 오다 가다 만나는 고양이들에게 간식 주고 들어오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져요. 십리길을 걸어가지만 몸 건강도 챙기고 마음의 건강도 챙기고 오 좋네요. 이런 거 좋네요. 예전에 저도 참 이렇게 고양이를 길러본 적은 있지만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은 이제 길고양이들 만나잖아요. 길냥이들. 근데 얘네들 중에서도 다 성격이 이제 천지 이게 다 다른지라 어떤 애들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어떤 애들은 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거든요. 이게 지나가는데 그 엄마 냥이 한 마리하고 이제 새끼가 이렇게 딱 있는데 딱 누가 봐도 아 제가 엄마고 제가 저기구나. 무늬가 너무 판박인 거예요. 카피 페이스트한 것처럼 그래갖고 아이고 얘네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싶었고 이러고 있다가 살 게 없어가지고 그냥 편의점 들어가고 이렇게 참치캔을 하나 따서 이렇게 앞에 놔줬는데 먹지는 않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혹시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먹는 게 불편한가 싶어가지고 걔네 근처에 있었던 저 안쪽 골목길에다 이렇게 캔을 놔두고 왔는데 약간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아 저 캔을 애들이 다 먹은 거 확인하고 또 치웠어야 그죠? 또 그 건물에 또 계시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뒤에 뒤처리를 또 해야 또 책임감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추루는 어쨌든 이렇게 그 약간 비타민 봉지 같은 세로로 그러니까 가로로 긴 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쭉 짜주고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되니까 그게 더 좋은 방법이겠네요. 스칼렛님 저만의 기분전환 비법은 독서죠. 어렵고 두껍고 진지한 책으로 골라서 책장을 딱 펼치면 1분 안에 바로 숙면 모드로 전환 개운하게 꿀잠 잘 수 있거든요. 그러고 딱 일어나서 이제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이거 딱 들어가주면 이제 완벽한 거죠. 아무도 안 보는데 갑자기 한 발 누워가지고 개걸음 치면서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책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언밸런스 하고 있는데 아 요즘 폼 너무 좋죠. 네

허경영 씨. 예. 요새 그 경상도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유재석 씨를 가운데를 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 요예. 요예.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하면 진짜 지방 사람 취급받는다. 부산 사람들이 야야 가자. 정상 아니다. 정상 아니다. 이러고 가자고 막 그런다고. 예. 요예 이런 건 진짜 어른들. 정말 그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하는 거라고. 근데 그런 거는 보긴 했었어요.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예전에 그 어떤 배우님이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밥을 먹다가 이모님을 불러야 돼. 이모님한테 뭐 저기요. 뭐 여기 뭐 깍두기 좀 넣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대답을 하는 거야. 예? 이런 거야. 예? 내가 불러야 되는데 내가 먼저 대답을 하는 거야. 예? 이러면 저쪽에서 예! 이러고 오신대요. 참 이런 것도 재밌는 거 많죠. 예. 하여간 요 예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경상도 분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요 예라고 아직 하나요? 그거 하면 진짜 옛날 사람 취급받는다는데. 자, 5650님. 야, 소장하는 LP 다 꺼내서 비닐 커버를 싹 빼서 정리하고는 음악은 라디오로 듣는. 가끔은 음반 전체를 다 듣기도 하지만 랜덤으로 나오는 선곡에 갑자기 기분이 풀리는 마법. 오, 이거 너무 고급짐이죠. 네. 그리고 LP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LP 몇 장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되게 많이 모으시죠. 그리고 가끔 우리가 빈티지 샵 모여 있는 거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LP판 쫙 꺼내 놓고 판매하시는 이제 그 저 상점들이 있는데 거기 앞에 가잖아요. 그럼 LP가 이렇게 가로로 차곡차곡 쌓여있지 않고 세로로 이렇게 꽂혀있잖아요. 그러면 그 박스 안에서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 재미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예전 이제 저도 선물 받은 게 있는데, 그 옛날 마이크 잭슨 트릴러 앨범 딱 자켓이랑 상태 너무 좋은 걸 누가 구해가지고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근데 저도 집에서 LP를 자주 듣진 않지만 집에 있으면 진짜 뭔가 바라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거거든요. 아! 그나저나 오늘 마이크 잭슨 영화 오늘 개봉날이네. 그죠? 오, 얘기가 또 이렇게 흘러가나요? 1523님 삼겹살 노릇노릇 구워 상추에 싸서 입안 가득 오물오물하면 기분이 확 좋아지겠죠. 그러고 나서 이거 해야죠. 딱 이 맛 아닙니까? 예, 딱 이 맛 아닙니까? 예, 바로 이 맛 아닙니까? 5887님 저는 기분이 좀 처진다 하면 사우나 가요. 뜨거운데 갔다 찬물에 들어가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상쾌해진달까요? 그런데 수영장 물은 왜 그렇게 차가울까요? 뜨거운 물 들어갔다 차가운 물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기분 좋죠. 네네. 건강에도 좋지 않나요? 수영장 물은 늘 온도가 균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상온에서 너무 뜨겁게 있다가 들어가면은 차갑게 느껴질지도. 예. 일자눈썹님 샤이세 용기내서 인사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아이디가 일자눈썹이셔. 샤이세인데 약간 앵그리버드 같은. 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샤이세 말씀드리니까는 새싹 여러분들 많이 올라오시는데요. 예, 가끔 요렇게 저희 우리 새싹 여러분들, 네, 잘 계신다, 잘 살고 있다, 방송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안부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를 들을까요? 정진환의 내 사랑 내 곁에. 이거는 드라마 밤에 피는 꽃 OST이고요. 태양의 나의 마음에. 이렇게 두 곡 듣다 옵니다.

자, 우리 미카엘 잭슨 형님의 새로운 영화를 또 이제 오늘이니까 보러 가야죠. 자, 마이클 잭슨, 폴 매카트니의 The Girl Is Mine. 영화에는 아마 녹아나지 않을 곡일 것 같긴 해요. 네네. 어떻게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애써 기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죠. 워낙 너무 기대하고 가면 또 이렇게 실망할까 봐. 예. 하지만 뭐 이제 그 퀸 영화의 이제 제작진들과 감독들이 한 거기 때문에 네, 또 기본은 어느 정도 당연히 하겠죠. 자, 김석수님, 저는 엉킨 시를 솔솔 풀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약간 이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요새 저도 선물 받은 건데 여러분 그 누르는 키보드 있죠. 그거 저도 이제 라디오 우리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받은 건데 키체인 사이즈로 이렇게 키보드 키 4개 정도 5개 정도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건데 누르면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하는 소리가 나면서 네 약간 아이들의 염주 같은 거예요.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환장하죠. 그 소리 때문에. 엉킨 실 솔솔 푸는 것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손으로 계속 만지는 거 있죠. 일종의 펜 돌리기. 그리고 또 뭐 다리 떨기. 뭐 이런 것도 그럴 수도 있죠. 집중하면 나오는 나의 버릇들. 0899님. 저는 서울 올라온 지 20년이 넘는데 사투리를 못 고쳤어요. 사실 고칠 생각이 없다는. 남편이 예전에는 사투리를 고치라고 했는데 허경환 양상국 씨 때문에 제 세상이 왔다며 고치라는 얘기가 줄었습니다. 여예! 맞아요. 그 참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너무 핫하잖아요. 요즘 그 사람들 사이 얘기, 주식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뭐 HBM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 막 하다 보면은 서울 사람들마저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런 농담하고 막 하잖아요. 네. 요즘 하여간 약간 그 이 경상도가 좀 폼이 좋아요. 그래서 경상도와 또 경상도 그룹이 이제 나왔잖아요. 약간 메이드가 된 것 같잖아. 그러면 분명히 좀 있으면은 전라도 팀이 또 나올 거예요. 예. 근데 또 거기서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막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고 있는 사이에 저것들 뭐 하는겨? 이러면서 충청도 팀이 또 나올 거란 말이죠. 사투리 스페셜 또 조만간 또 한번 다뤄봐야죠. 저희가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예. 6397님, 7학년이 되어가는 부산 아지매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울우유 먹으면 서울 말하는 줄 알고 서울우유만 먹었는데, 나이 들고 급해지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사투리가 마구마구 나온다는 거. 예, 요, 예, 저기요 합니다. 그죠. 지금도 약간 문자만 주셨는데 서울말과 부산말을 약간 오가고 계시는. 네네. 예, 요, 예. 귀여우세요. 2452님, 대구에서는 요예 말고 여 보이소라고 해야 해요. 아니면 보소라고 하든지. 근데 약간 보소가 이게 톤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소, 이거는 약간 부르는 보이소인데, 보소, 이거는 이봐요. 예?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톤을 잘 알아야, 톤을 캐치를 잘 알아야 돼. 보소, 보소, 보이소. 약간 이러면은 약간 그참 사람 참, 어? 참, 좀,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재밌다, 재밌다. 마크의 1999,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웃겨놓고 선곡은 이렇게 고급지다고? 약간 하셨는데. 지금도 약간 비슷하네요.

0: CBS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0: 알려드립니다.
1: 한국을 세계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고용률은 하락 전환한 것으로 국가 데이터처가 집계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소치이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6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떨어지며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 이후 처음 하락했습니다. 이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내수 심리가 부진한 데다가 그동안 고용시장을 이끌던 전문 과학과 기술 서비스업이 크게 꺾인 탓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증시의 반도체 관련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2% 넘게 떨어진 7,400선까지 밀렸다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3.9원 오른 1,493.8원으로 개장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SNS에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경영 상황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의 미상 비행체를 발사할 만한 주체가 이란 정부라고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고 민병대 등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나무우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이 미국과의 이번 전쟁에서 자주 사용한 자폭 드론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무기는 이란의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뿐 아니라 이란의 후견을 받는 후티 반군과 민병대 등도 운용 중입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늘

0: 회의를 갑작스레 열게 됐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습니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맞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서울중앙지법이 기피 신청 기각을 결정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최 전 부총리 측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산지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2: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1: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2: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1: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모자무사 한 번쯤 대화 주제로 떠올린 적 있으실까요? 요즘 힙한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 생각할 거리를 주는 내용인데요. 겉으론 다들 괜찮아 보여도 속으론 모두가 치열하게 전쟁 중이라는 거죠. 반드시 타게 출근하는 김 부장님도 속으로는 아, 나 사실 엑셀 바보가 아닐까. 해맑게 웃는 앞집 여학생도 오늘도 알람 못 들었나 어쩔. 심지어 카페에서 쿨하게 주문하던 분도 쿠폰 적립 까먹은 나 한심하다 한심해. 셀프 전투 중일 수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기지개 한번 켜고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다면 그걸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 시작 아닐까요? 나의 가치는 뭐다? 착한 마음? 개그 부자? 빌런을 못 참는 것? 나의 가치는? 가치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가치 있는 오늘, 숙취 없는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오랜만에 해가 반짝하는 하늘이네요. 자, 나의 가치는 뭔지 가치 이행시 오늘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599님. 남편이 저랑 살면 평생 웃으면서 살 것 같아서 결혼했대요. 저는 개그우먼은 아니지만 개그 욕심은 냅니다. 저의 가치는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거. 이야, 이거 진짜 소중한 가치예요. 나는 웃기는 사람이 제일 고수인 것 같아요. 꼭 웃기지 않더라도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사람이 고수 중에 고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너무 가치에 의미 부여했나요?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너무 훌륭한 가치를 갖고 계세요. 2599님. 커피 드립니다. 아, 잠꼬대 토끼님, 가치 이행시, 가. 같이 듣자, 치. 치사하게 혼자 랄랄라 듣지 말고. 와, 같이 있다. 같이 있는 이행시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 말이거든요. 좋은 거는 같이 들어야죠. 주변에. 널리 레인보우 어플을 비롯해서 CBS 라디오 널리 알려주세요. 잠꼬대 토끼님도 커피 쿠폰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Radio. Renault.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김성재 말하자면 진우션 피처링 엄정화 말해줘. 4324님,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하셔서 병원에서 간병 중이에요. 요즘 더 나의 가치가 올라간 느낌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이 나를 더 살리네요. 간병 되게 고될 텐데 기쁨으로 나의 가치를 올라갔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감당하시는 4324님 너무 멋지다. 오늘 되게 소중한 가치 많이 들어오네요. 남을 웃기고 남을 도울 수 있고 그걸로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너무 멋있는 분들 많은데요. 4324님 김치 선물 보내드립니다. 7564님 같이 이행시 가 같이 살 뺄까요? 치 치약이 배에 떨어졌어요. 저는 배에 안 떨어지는데요. 혼자 빼주세요. 이제 음식 먹다가 흘렸는데 배에 이렇게 음식이 쌓여 있거나 치카하다가 흘렸는데 치약이 배에 떨어져 있거나 적신호죠. 하셔야죠. 하셔야죠. 혼자 해주세요. 커피 드립니다. 4157님 같이 이행시 가 같이 가시죠. 사장님 혼자 가십니까? 치 치사하게 해외 출장 혼자 가십니까? 저도 해외 출장 좋아합니다. 4157님도 커피 쿠폰 노을 전부 넣었다.

노을 전부 너였다. 2AM 아름다운 날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남들에겐 사소해도 내겐 속상하고 당황되는 일, 속풀이라도 하고 싶다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사연 주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3123님의 사연입니다.

0: 외동이 엄마예요. 엄마끼리 지출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아 우리 애는 태권도, 영어, 피아노 이렇게만 보내는데 학원비 때문에 허리가 휘어 했더니 옆 친구가 거품을 뿜으면서 야 너 하나잖아 우린 둘이라 따블이야 장고가 아주 맨날 바닥이다 하자마자 이번엔 또 다른 친구가
1: 이 그것이 세둥이 맘 앞에서 할 소린 아니여 우리는 일단 식비가 장난이 아니여 돌아서면 쌀이 없고 돌아서면 냉장고가 비었잖여 아유 하나만 날걸걸
0: 다들 어찌나 면박인지 얘들아 그래도 뭐 애들 많으면 서로 놀아주고 좋지 뭐 우리 애는 외동이라서 맨날 심심해 죽어 내가 맨날 놀아줘야 돼 난 쉴 수가 없어
1: 야 쟁일 뛰고 치고받고 울고 귀가 멍멍해가 살 수가 없는지 그런 게 낫겠냐 차분하니 혼자 자라는 게 낫겠냐
0: 그때 벌떡 일어선 또 다른 친구가
2: 난 애 넷 낳아서 애국했지만 식비 학원비 기타 등등비로 파산 5분전이지 않아 애 하나 둘 아무 소리 말고 땡큐하며 잘 키워주겠니 파파라파파파
0: 하면서 나가버리대요 아니 말끝마다 넌 하나잖아 우린 두 배다 세 배다 말도 마라 뭐 대화에도 안 껴주려고 하니까 저 너무 황당해요 외동이도 지출이 많다고요 뭐 애 둘 셋 낳은 게 자랑인가요? 아 어쩌라고요

살다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3123님의 사연이었고요. 하늘의 웃기네 전해드렸습니다. 로즈가든님, 아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영시민님, 외동이 사연님, 의문의 1패. 저도 외동맘이라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이 많이 낳으신 분들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아이 혼자인 게 무슨 뭐 죄도 아닌데 좀 작아질 때가 있긴 해요. 웅이님, 새 키우는 맘입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마들렌님, 죄송해요. 오늘 편 못 들어드려요. 저도 아이 셋 맘이거든요. 와, 랄랄라 청취자분들 중에도 애국자 많으시다. 0264님,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 3, 4명 낳는 건 칭찬해야죠. 아이, 누가 뭐래요. 칭찬해야죠. 너무 훌륭한 분이시죠. 근데 그렇다고 아이 하나 있는 분들한테 너는 힘든 것도 아니다. 야, 너는 말도 마다 마라.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이 키우는 게 누가 더 힘든가. 제일 힘든 사람이 1등.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시는 건 좀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의 그 나쁜 점이죠. 심지어 아이가 하나인 분끼리 만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도 비교해요. 넌 딸이잖아. 야, 딸 하나 뭐 쉽지. 아유, 나도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딸 하나인 엄마는 무슨 죄냐고요. 딸도 힘들다고요. 아이 키우는 건 모두 힘듭니다. 누가 더 힘든가 우리 내기하지 않도록 해요. 1463님, 24, 25, 27, 3남매 키운 엄마입니다. 하나 키우나 셋을 키우나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면 몰빵, 셋이면 분산이거든요. 힘내세요. 힘이 된다. 저 3123님 아니에요. 근데도 힘이 되네요. 별다방에서 커피 1플러스 1으로 드립니다. 자, 억울하고 서운해서 별다방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에 별다방 쓰시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번으로 보내주세요. 적극편 들어드리고 커피 1플러스 1으로 드립니다.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이승기 결혼해줄래?

이승기 결혼해 줄래? 휘성 인썸니아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의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와토 크림, 그리고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다비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0: 김윤주의 랄랄라.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5: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화창한 수요일 함께 하셨고요. 박효신의 A 들으면서 김윤주의 랄랄라 마칠게요. 오늘도 룰루랄랄라.

0: CBS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12일 중국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기로 앞서 합의했다며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 수로를 통과하기 위해 어떤 국가나 조직도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지난달 전화통화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 측 설명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상적인 통행이 재개되도록 모든 당사자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이라는 원칙에 대해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공감대를 확보했으나 미국 측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 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정책적, 정치적 결심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제시될 수 있는 오는 10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를 앞두고 한미 간 조율 과정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노동조합의 결렬 선언으로 정부의 사후 조정 절차가 중단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일정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으로 예정된 가운데 노조 측은 사측과 협상 계획은 없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삼성전자의 총파업 위기 고조 상황과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0: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11살의 나이에 데뷔해서 13살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고요. 30개 이상의 탑10 히트곡에 그래미 수상만 25번, 노콘더 명예의 전당과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나란히 올라있고 재즈에 대한 공로로 마일스 데이비스 상까지 수상한 이 사람. 피아노, 기타, 드럼, 하모니카 등등 수많은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살아있는 음악 천재.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950년 5월 13일, 그러니까 76년 전 오늘 태어난 이 사람, 바로 스티비 원더입니다. 20세기 후반에 가장 창조적인 음악가라 불리는 스티비 원더가 아니었다면 아름답고 신나고 힘차고 위로가 되는 그 많은 곡들을 우린 만나지 못했을 텐데요.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자 만국 공통어고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했던 스티비 원더의 말. 오늘 왠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죠?

0: 소미님, 스티비 원더는 개인적으로 음악사에 많은 획을 그었지만 동시에 다른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또 줬죠. 그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입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듀크 엘링턴에게 바치는 곡이죠. 스티비 원더 Sir Duke. 5월 13일 수요일 뉴지스의 해피송 첫 곡이었습니다. 뭐 따뜻하고 눈부신 사랑 노래부터 혁신적이고 자유분방한 펑크 리듬까지 한 사람의 작업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넓은 음악 세계를 보여준 스티비 원더. 파바로티는 그를 두고 위대하고 위대한 음악 천재라고 했고요. 한 정기 작가는 최악의 운명을 최강의 능력으로 바꾼 천상의 뮤지션이라 했죠. 장애, 인종, 가난이라는 악조건을 뛰어넘은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역사가 바로 스티비 원더의 인생일 텐데요.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지만 음악으로 더 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천상의 뮤지션 스티비 원더의 76번째 생일 온 세계와 함께 축하합니다. 자,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컨드로이 진으로 관절

0: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돌아온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4: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5: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곡을 함께 들었고요. 아, 우리 비잔도님이 복직 한 달,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연차 내고 병원 투어 중인데 한의원에서 침 맞으며 듣고 있습니다. 아유, 무리하신 건 아니에요. 차차 회복하시면서 또 일에도 집중을 하셔야죠. 몸부터 잘 챙기시고요. 사만다 생 메리 깁의 이모션이었고요. 스모키 로빈스의 Being With You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북망산천님은 시각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음악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걸 스티비 원더님이 입증하셨죠? 우리나라 이용봉님도요 하셨는데 하모니카 연주가 전재덕님도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오늘은 5월의 아름다운 날입니다. 로코홀릭님은 아, 오늘도 날씨가 더운데 내일부터는 29도까지 올라간다죠.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성큼성큼 더위가 몰려옵니다. 유지수의 햇빛송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고요. 화숙님이 어머 지수님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아미고님은 소라색 니트가 예쁜 시원해 보이죠? 세상을 걷다님은 캔디 아이스크림 오늘의 의상 컨셉은 캔디 아이스크림 하셨는데 아 약간 소다 맛 그죠? 소다 맛. 우주데스타님은 오늘 의상은 구름입니까? 하셨고 6276님은 하늘과 구름 오늘 지수님과 커플 룩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배보다 배꼽이고 오늘은 그냥 깔맞춤 안경을 준비했고요. 더위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정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더워질 것 같고 막 낮 기온이 벌써 5월인데 30도를 오르내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걱정 없죠? 해피송에서 또 시원한 음악들 준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보라 퀴즈 팝송 아티스트를 맞히는 문제 우리가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봅니다. 이어지는 곡은 Earth, Wind & Fire예요. After the Love Has Gone.

아이리스님, 저는 어제 입원해서 해피송 들으며 슬기로운 병원 생활 하고 있어요. 내일 수술 기다리면서 불안과 또 긴장감을 음악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생일인데요. 난생 처음 병원에서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하셨네요. 아, 최고의 생일 선물은 내일 수술이 잘 되고 예상보다 빨리 퇴원하시고 건강 되찾으시는 거 아닐까 싶네요. 축하드리고요. 린다님, 오늘 선곡 진짜 최고입니다. 하셨는데, 베리 화이트 음성이었죠? Can't get enough of your love, babe. 또, Earth, Wind & Fire, After the Love Has Gone. 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라 퀴즈, 팝송 퀴즈입니다. 이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아티스트 중 하나입니다. 2006년 컨트리 가수로 데뷔해서 큰 성공을 거둔 후 팝, 락, 포크 등 장르를 넘나들면서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죠. 그래미 어워드에서 역사상 최초로 올해의 앨범상을 네 번이나 수상한 아티스트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결집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그녀의 팬덤, 스위프티스가 있습니다. 자,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그녀의 팬덤, 스위프티스.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이 여성 아티스트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여성 아티스트. 뭐 설명을 더 드리지 않아도 될 거는 같고요. 뭐 최근에도 오팔라이트 곡을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컨트리 가수로 데뷔해서 큰 성공을 거뒀고요. 이제 결혼을 했나 약혼을 했죠. 그 미식 축구 선수와 함께. 자, 이 여가수는 누구일까요? 아,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청곡과 오늘의 정답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옥수토박이님, 티나 터너예요. 프라이빗 댄서.

0: Who's bad?
1: 레이디 호크님, 방금 영화 마이클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빈자리가 큰 아티스트죠? 하셨는데 오늘 영화 마이클 개봉일이잖아요. 와, 바로 보셨어요? 그 저메인 잭슨의 아들이 마이클 잭슨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또 화제가 됐잖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얼른 보러 가야지. 네, 레이디 호크님께 커피 쿠폰 전하고요. 두 곡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Bad, 5210님, 또 티나 터너의 풀빛 프라이빗 댄서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풀고 있고요. 아티스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1307님, 이 아티스트 공연 보는 게 제 소원인데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맞는다면서요. 9404님은 스위프트노믹스의 주인공 하셨는데 자,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디 에라스 투어가 대중음악 역사상 최초로 아 죄송합니다. 목에 뭔가가 걸려가지고 자 대중음악 역사상 최초로 이게 큰 돈을 얘기하려니까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매출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죠. 그녀가 공연을 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정도로 막강한 경제적 파급력을 가졌다 그래서 스위프트노믹스란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결집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그녀의 팬덤, 스위프티스고요.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이 여성 아티스트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커피 쿠폰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 여성 아티스트 컨트리 가수로 데뷔해서 큰 성공을 거뒀고요. 자, 스위프트노믹스의 주인공 그녀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카타님 라디오 헤드예요. 크립.

Radiohead Creep이었습니다. 오늘 보라 퀴즈 풀고 있어요. 스케일이 남다른 여성 아티스트죠. 숲속 우주님이 아 지금은 스위프트 이코노믹스의 주인공이죠. 20년 전쯤이었을까요? 싱어송라이터로 컨트리 통기타 들고 부츠 신고 노래하던 청순 가련형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멋진 그녀입니다. 하셨는데 뭐 싱어송라이터고 특히 되게 가사를 공감있게 쓴다. 난 알아듣지는 못하냐. 그래서 전 세계 소녀들의 마음을 훔친 그녀기도 하죠. 이런 농담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던데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녀의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 그녀의 고양이가 부럽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녀는 누구일까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 보내주시고 저희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1부도 아직 시간이고요. 경숙님 데프 레퍼드의 히스테리아 남기고 저의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CBS. Don't you know I'm losing control.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

0: 서울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고용률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 1천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만 4천 명 늘어 16개월 만에 최소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9만 4천 명 줄고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했는데 청년 고용률은 작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내수 심리가 부진한 데다 고용시장을 이끌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크게 꺾인 탓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 4선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총 101표 중 59표를 얻어 조경태 의원과 조배숙 의원을 누르고 부회장 후보가 됐습니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 투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로 뽑은 국회 부의장은 추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선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본격적으로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 어른들을 찾아뵙는 차원에서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한번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 특별한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 간 일을 직접 언급하며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 총 53억 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부터 30일 2주간 휴게소 불공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 행위가 접수됐으며 납품대금 54억 원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가하고 비싼 식자재를 강매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 해지까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소셜미디어 앱은 카카오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G 앱 리테일이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SNS 앱은 카카오톡으로 월 평균 사용자 수가 4,77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인스타그램, 밴드,

0: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30살에 세계 100대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됐지만 암 선고를 받고 사망한 위지안의 저서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1: 1시 5분입니다.

웅이님, 이야, 테일러 스위프트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봄날 꽃핀 피로님의 신청곡이었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Anti Hero, 해피송 2부 여는 곡으로 띄웠습니다. 오늘 1부에서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뭐 사실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아티스트이기도 하죠. 여성 아티스트. 2006년 컨트리 가수로 데뷔해 성공을 한 후 이제는 뭐 장르를 넘나들고

0: 영화 감독으로도 데뷔를 했죠. 그래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상을 많이 받고 그래미가 특히 유난히 사랑하는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디 에라스 투어는 또 대중 역사상 최초로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을 돌파해서 매출이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그녀. 그렇습니다. 그녀는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현주님, 우리 딸이요. 콘서트 영상은 매일 틀고 봐서 너무 잘 알죠? 하셨고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특히 어린 소녀 팬들이 많아서 본인의 팬층에 그 문신 같은 것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7616님은 본명이 테일러 앨리슨 스위프트였네요. 너무 좋습니다. 노래 잘해, 이뻐, 돈도 겁나 많아. 신은 공평하다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디뿌리님은 오늘은 아 마시면서 따뜻한 햇살 맞으면서 좋은 노래 듣고 행복을 느껴보고 싶은데 갇힌 사무실에서 정답을 외쳐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부럽다 하셨는데요. 자, 정답은 테일러 스위프트였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잘나도 해피송의 커피 한 잔은 아직 못 받았죠? 오늘 커피 받으실 분들은 현주님 7616 반딧불이 1307 1038 수잔 미사댁 최고의 선택 8263님께 시원한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5월도 어느새 중순입니다. 아, 5월도 날씨가 꽤나 변화무쌍한 것 같고 이제는 여름에 성큼성큼 가까워지는 것도 같은데요. 자, 오늘 이분은 이행시입니다. 5월 이행시, 5월. 저부터 가볼까요? 오늘 꽤 많이 덥습니다. 월. 원래 5월에 이렇게까지 더워지는 거 맞나요? 내일은 29도, 또 이번 주 후반에는 30도까지 오른다는데 이렇게 더운 거 맞아요? 맞는 거예요? 자, 우리 햇님이들, 5월 이행시 지어주시죠. 부탁드리고요. 커피 쿠폰 역시 드립니다. 신청곡과 함께 전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예요. 자, 5월 이행시, 햇님이들의 이행시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5: 콜레...

0: 시키면 왔다.
1: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2582님, 오후에는 원래 이렇게 졸린 건가요? 식곤증 무엇 하셨는데 신나는 노래로 식곤증 타파. 입동님 뉴홉클럽의 Getting Better, 또 보람님 나일호란의 Nice to meet ya, 또 아이리스님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까지 전했습니다. 후레노트님이 지수님 옷에 그 하얀 줄이 그거 혹시 세제 잘못 써서 변색된 거예요? 락스가 튄 것 같습니까?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네 라디오입니다. 오늘 이분은 5월 이행시입니다. 5월. 아, 너무나 좋은 계절이긴 한데 그죠? 9057님. 오늘은 월급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한 달에 이렇게 중간에 월급이 들어오는 것도 꽤 괜찮은 시스템인데요. 5239님. 5월에는 행사가 많아서요. 월급을 받아도 마이너스입니다. 하, 맞아 맞아. 5월은 왜 그렇게 일이 많은지 지 몸입니다. 진짜 5월은 누구를 위한 달인지. 원래 행사도 많은 5월. 로그홀릭님, 오징어, 양파, 당근, 애호박 넣고 고추장으로 복복하면 얼마나 맛있게요 하셨는데요. 아, 진짜 오징어 한 마리 요즘 얼마 해요? 예전에는 막 오징어 한 마리가 한 1,000원에 두 마리도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안 되죠. 입동님은 5월의 공휴일은 아직 하나 더 남아있다. 월요일이다. 신난다. 그러네. 5월 25일. 아, 오, 잘하시는데요. 월급쟁이들은 공휴일을 사랑합니다. 5239번으로 오, 다가오는 월드컵. 지금부터 응원 모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착착착착착. 아, 북중미 월드컵이 있죠. 진짜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우리 선수들 월등한 실력으로 좋은 결과 얻기를 소망합니다. 4002번으로 5월이네요. 월화수목 드디어 내일 여자 셋이 여행 갑니다 하셨는데, 아, 재미나겠다. 5월은 월요일도 행복한 달이다. 여행을 떠나니까. 3192님은 오, 사회초년생은 힘듭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야 하셨는데, 아, 주말에도 일하시나 보다 그죠. 오마니가 생각날 정도로 힘든 사회초년생 시절. 원래 처음은 다 힘들지 뭐. 우리 4002-3192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5월 이행시 기다립니다. 아, 오일탱크님 무슨 일이세요? 오일탱크님? Journey입니다. Open Arms.

스칼렛 지유님, 갑자기 더워진 날씨 때문에 갈증이 났었는데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오아시스 같은 방송 해피송 아셨어요? 오아시스 같은 해피송 월클이지 월클 월드클래스. 아, 0372님 오아시스에도 룩백이 낸 거였고요. 팟 베네터의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 또 저니의 오픈 암스였습니다. 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는 5월 이행시입니다. 노원킹님, 오 나의 공주님, 우리 사랑선 손녀딸도 있습니다. 원래 저희 집안에는 남자만 득실했는데 벌써 우리 손녀딸이 돌입니다 하셨는데 오 축하드립니다. 3367님, 오는데 개를 만났어요. 왈왈 왈왈. 오리는 꽤꽤, 강아지는 왈왈. 람보르 곱돌님은 오메 어쩐데요, 월급날을

한참 남았는데 현금은 없고 카드 한도는 꽉 차고 남은 일주일은 굶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월말까지 알뜰하게 곱돌님 파이팅! 7679님은 오, 예, 월요일이 적금 만기입니다. 뭐 할지 고민입니다. 하셨는데 와, 부럽다 부럽다. 레몬님은 오이가 요즘 제철이잖아요. 월간 오이. 저희 집은 오이가 많아서요. 오이를 많이 사서 오이 무침, 오이 장아찌 해놓고 먹고 있습니다. 아, 요즘 진짜 오이 반찬이 식당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는 오이지도 좋아합니다. 오이지는 딱 요맘때 먹을 수 있잖아요. 딱 더울 때. 지금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오이지를 월간 구독? 월간 구독? 주도맘님은 오직 하나뿐인 그대 월메이드 지수님 하셨는데 오케이 월더풀입니다. 월더풀. 6923님은 오직 지수님의 해피송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하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월수금은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7535님은 오늘도 예쁘다. 원래도 예뻤는데 하셨는데 이거 제 얘기로 그냥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오붓한 참 이행시입니다. 이행시 짓고 커피 받는 이 원리를 아십니다. DJ를 기쁘게 해라. 7355님 커피 쿠폰 전하고요. 황정우님은 오 해피데이 월차 내고 떠납니다 하셨는데 아 오라버니 맞으세요? 부럽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커피 쿠폰 전할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윤진님 바닐라 아이스예요. 아이스 베이비.

켄 라즐로 1, 2, 3, 4, 5, 6, 7, 8 북망 산천님 신청곡 또 약기다 I saw you dancing 정옥님께 전했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테일러데인 테리 투 마이 하트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학교 가기 무서워요.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정말 저 아니에요.
4: 정교하게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 이제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몇 초의 조작이 피해자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딥페이크 대응 기술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만든 범죄, 이제는 더 강력한 기술로 막아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디지털 세상.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0: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 31부 심리로 삼성전자가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열려 2개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발표와 사측이 재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신문 기일을 통해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달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소액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재판부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1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노조 측이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신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 측 안건이 전혀 진전되지 않아 더 이상 사측과의 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오늘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은 4만 2천여 명이며 최소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진행하겠다며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 조정권에 대해선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언급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 뉴스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친절히 설명한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 배당금제를 거론했는데 이를 두고 비판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중 고교생 10명 중 3명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8,7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가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남학생은 20%였고 여학생은 34%에 달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 이유로는 학업 문제가 38%로 가장 컸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20%, 가족 간의 갈등 19%,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8% 등이 언급됐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29%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고등학생이 3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이 29%, 초등학생이 22%였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6도, 습도는 43%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0: CBS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봉규였던가요? 에이미언 첫 번째 트랙 신승은 어긋난 오해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르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가을 햇살님이 신승은 오라버니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었나 했었는데 노래가 나오니 따라 부르고 있었네요. 원래 우리 신승은 오라버니는 최고의 댄스 가수입니다. 이런 곡도 있었다고요. 우리가 맨날 어떤 거에서 엄마야만 들었지만 어긋난 오해 오늘 첫 곡으로 딱이었죠. 0036번님은 또 접속 체크해 주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실외에서 이렇게 작업차가 있는데 작업차 그 트럭 뒤에다가 어떤가요? 또 차량 스티커도 붙여주셨고 매번 이렇게 인증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야외에서 작업하고 계신 우리 0036번님 위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쿠폰 바로 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날씨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 27.6도고요. 서울도 25.6도라고 하는데 햇살 아래 있으면 체감상 한 27, 8도 육박하는 것 같아요. 대구도 이미 27.5도 찍었고 금요일로 갈수록 오후 기온이 서울은 이제 30도가 넘어갑니다. 토요일도 30도가 넘고 주일도 마찬가지죠. 금, 토, 일 계속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 말은 즉슨 어떤가요의 제철이 오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댄스 듣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It's summer, summer, hot summer 아니에요. 자,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시간 되시는 봉팔님들은 눈으로 봐주셔도 좋습니다. 레인보우 앱 표준 FM 화면에 떠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거나 너튜브 이봉규의 어떤가요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레이미어는 봉팔님들의 실시간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데요. 지금 듣고 싶은 song, 봉팔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song, 어떤 가요에서 자주 재생이 안 되는 듯한 song, 나만 알고 있는 숨은 명곡 등등등 다 좋습니다. 다만 제가 신청곡 보내주세요 하면은 우리 봉팔님들이 보내주신 분도 있지만 그냥 신청곡만 딸랑 보내주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독심술이 없기 때문에 이 노래를 왜 신청하셨을까? 그냥 보내신 게 아닐 텐데 봉팔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신청곡 보내주시면서 정말 간단하게 뭐 다섯 글자라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자, A면에서 오늘 내가 보낸 사연과 신청한 노래가 나왔다. 그냥 신청곡이 선곡된 모든 봉팔님들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커피 쿠폰 오늘 바로 보내드립니다. 여전히 이번 주는 어떤가요? 감사 페스티벌 주간입니다. 왜냐? 어떤가요? 청취율이 지난번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요. 말씀드렸죠? 86%가 올랐다고요.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이분 부르고 나서 최고의 텐션 프로그램 어떤가요? 계속 진행해봅니다. 광마전이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새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글래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입학 지원에서 네이버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오늘 신청곡 선곡된 모든 봉팔님들께 무조건 커피 쿠폰 보낸다 말씀드렸습니다. 7938번님이세요. 두피에 우리 집 들려주세요. 육아 스트레스 날리고 우리 집 평화한교 주신 이준호 배우 댄스 보느라 빠져버린 노래. 벌써 세 번째 신청이라고요. 커피 쿠폰은 봉디에게 양보? 아니요. 드리는 손 민망하지 않게

7238번님의 신청곡이어서 왕뚝엉님의 신청곡 갑니다. 오늘 갑자기 너무 초여름 같아서 떠나고 싶어요. 쿨이에요. 이 여름 썸.

모를 리가 있나요? 2737번님 쑥떡 만드는데 아우 덥네요. 베란다 햇빛이 모래사장 밥도 따뜻하네요. 이제는 나무숲이 완전 눈코앞까지 여름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그런데 이렇게 더운 중에 쑥떡 손 많이 가죠. 쑥을 또 깨끗하게 다듬어야 되고 또 뭐 쌀가루 반죽도 해야 되고 또 쪄야 되고 뭐 이래저래 포장까지 하다 보면 만들다가 포기하고 싶어지죠. 떡 만드는 거. 양을 근데 보니까 많이 하셨네요. 적당히 이렇게 달달한, 너무 달지 않고 적당히 달달한 쑥떡 먹으면 요만한 간식이 없죠. 그렇죠? 5554번님의 신청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요 바이브 이어서 가보죠. 이제 제철 노래입니다. 포지션이에요. Summertime.

네, 고맙습니다. 서지연이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운전하는 남편 졸음 깰 수 있게 신나는 곡 신청해요. 코요태 순정. 잠 좀 깨셨답니까? 인자 순정파 남편분을 위해 재생해드렸어요. 이럴 때는 꼭 남편분 성함도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디오에서 내 이름이 불리면 진짜 잠이 안 깰 수가 없거든요. 그전 꼭 5554번님 이 노래를 들어야 할 것 같은 날씨예요. 더워요. 포지션의 Summertime. 아, 확실히 진짜 요 시즌에 요 곡들을 듣는 게 가을 겨울에 들을 때랑은 정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게 어떤가요? 이면 사연과 신청곡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PD가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봉팔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래요. 본인이 마이크 열고 그냥 직접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PD가 이제 방송 중에 개입해서 말을 할 수는 없으니 제가 우리 PD의 이야기를 대신 전합니다. 1번 우리 봉팔님들 신청곡 보내주신 거 다 틀어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나간 거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못 틀어드릴 때가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지션 썸머타임이 나갔어요. 근데 B면의 썸머타임을 또 신청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제 틀었어요. 그래도 못 틀어요. 적어도 우리 PD 기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좀 틀어드리기 때문에 좀 양해를 바란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신청하신 곡 알고 보면 이미 나갔다. 한 봉팔님께서 같은 곡을 계속 신청하고 계시는데 지난 주말에 나갔는데 지난 주말 방송 못 들으시고 계속 같은 걸 신청하고 계신다. 이미 틀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봉팔님들 어떤가요? 주말 방송도 좀 들어주시면 우리 신청곡 다 이렇게 반영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안 그러셔도 된다. 이 얘기 꼭 우리 PD가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됐나요? 예, 다 얘기했죠? 아, 또 마지막이 있대요. 마지막으로 많이 많이 신청곡 보내주세요. 다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그래요. 진짜 다 하나하나 보고 있더라고요. 그만 봐도 되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 어떤가요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습니다. 원래 깊지 않았는데 이번에 청조 결과 잘 나오고 갑자기 깊어진 것 같아요. 이 사람 일희하고 있어요. 일희. 원래 이 정도로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펌프펌프하고 있어요. 대마공해님이세요. 끄기 싫다. 아, 10분 후에 회의라. 지금 끄세요. 음악 안 나가고 있을 때 지금 끄세요. 2142번님 얼마 전까지 기모 잠바 입고 다녔는데 오늘부터는 안 되겠네요. 장 봐서 반찬하는데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이제 기모는 넣어두시죠. 티셔츠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도 오늘 반팔티 시원하게 입고 왔죠. 누가 집에서 잠잘 때 입는 옷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잠잘 때 오로지 딱 한 브랜드만 입습니다. 유니땡땡의 에어리땡. 그것만 입고 자요. 그거 입을 때만 숙면을 취할 수 있더라고요. 행복한 노엘라님, 더위가 시작되니 어린이들 여름 실내복이 폭등입니다. 여기 파주 오산리에 있는 삐약이들 실내복 물류이거든요. 어제 11번 쇼핑몰에서 행사에서 주문 폭등입니다. 포장할 사람 저 혼자인데 언제 다 한대요? 아우, 신나게 음악 들으시면서 포장 함께 하시죠. 지금 주문이 폭등하면은 이거 하나하나 또 이거 주소 잘 확인해야 되고 또 포장하셔야 되고 선별해서 또 분류 작업까지 하셔야 되고 요게 상차가 잘 될 때까지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 힘드시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직업병이죠. 계속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시고 하니까 이거 손끝이 다 이렇게 막 그 피부가 벗겨지고 떨어지고 굳은살 베기고 막 그러세요. 그렇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천천히 하시죠. 아니 근데 빨리 해야 되는구나. 더 빨리 가야 되니까 배송이. 웅이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Shake It.

먼저 만나보신 곡 웅이님 신청해주신 시스타의 쉐이키드였고요. 그리고 별에는 달 토끼님 날이 더워지니 슬슬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보혜사 여행 신청합니다 하셔서 재생해드렸습니다. 별달 토끼님은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요새 그 유류할증료가 많이 높아져서 어디 해외 멀리 가긴 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죠. 올 여름 휴가 아마 국내로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또 찾아보면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그 서지연희님 남편분 성함을 보내주셨는데 아 그래도 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셨으니까 남편분 성함이 오치석님이세요. 오치석님. 왜 남편분 성함 보내시는데 뒤에 키키키를 붙이셨어요? 오치석님. 정말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오치석님은 이름 때문에 학창시절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치석은 오치석. 치과에 가시면 간호사분께서 오치석님 의사분께서는 이제 오지성님 오늘 치석 제거 죄송해요. 근데 우리말에 치석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석하다.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다듬고 재단하는 걸 치석하다라고 말해요. 우리 오지성님은 모난 돌도 모나지 않게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일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오지성님. 네. 4858번님은 몰디브 휴가 와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로밍에서 가셨어요? 4858번님. 그러면은 현재 몰디브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디브 몰디브라니. 여기 그 몰디브가 계속 가라앉고 있는 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간척 사업도 막 하고 새로이 그러던데 여기는 그 몰디브 본섬에 내려가지고 다들 이렇게 배 타고 다른 작은 섬들로 이동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휴양지 리조트에서 길게 묵으시는 그런 여행 스타일이 많다고 합니다. 사진만 한 장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니 근데 4858번님 이어서 LHW9689번님도 몰디브에서 듣고 있다고? 동행으로 가신 거예요? 가족분이신 건가요? 뭐죠 이거? 따로따로 가셨는데 봉팔님 두 분이서 지금 몰디브에서 듣고 있는 거라면 이거 너무 재밌는 상황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몰디브라니. 5056번님은 하루 연비 2000보 나오던 불량 몸뚱이 요즘은 조금 일찍 출근하고 조금 일찍 점심 먹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000보를 찍고 있죠. 의자와 한몸이었던 생활 청산하고 햇빛 샤워하니까 기분도 좋고 몸도 가벼워요. 역시 사랑은 땅을 밟아야 하나 봐요. 봉지도 건강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연비 2000보면은 정말 주차장에 모셔놓은 스포츠카 같은 연비였네요. 요새 그 황토길인가? 그 집 근처 공원에 그걸 조성해 놨길래 저도 한번 맨발로 걸어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끝나고 이렇게 그 황토가 묻었으니까 발바닥에 발 씻고 가라고 옆에 이렇게 수도가도 정비해 놓고 참 잘 돼 있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걸어야 돼요. 맞아요, 사람이. 1463번님, 저의 사촌 시동생 이름도 오치석인데. 근데 우리 치석이는 총각입니다. 오늘 살면서 치석이란 이름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흔치 않은 이름인데. 우리 시동생분도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겠습니다. 내일 문어낚시 가시는 요수바다님을 위해 이 곡 재생해드리죠. 근데 문어낚시 가시면서 이 곡 신청한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안예은입니다. 문어의 꿈.

0: 이번 기회 어떤가요? 아니면 마지막 트랙 재생해드립니다. 야간 출근하면서 듣고 싶은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5173번님께 보내드립니다. 박상민 무기여 잘 있거라. 테이프 갈고 비면으로 돌아옵니다.
1: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0: CBS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2: 고양 특례시.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2: 고양 특례시.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경기 구리시와 가평군의 목욕탕에서 60대와 70대 남성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구리시 인창동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가평군 청평면의 한 목욕탕에서도 60대 남성 B씨가 물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목욕탕 이용 시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압 저하나 심혈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8월부터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관리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기간제 근로자 576명을 채용해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와 복지 연계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납부 여력이 없는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청년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을 시범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19살에서 39살 청년으로 위 대장 내시경과 MRI 검사, HPV 백신 접종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자바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인천시가 정수장 사고나 관로 파손 등 비상 상황에서도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간 비상 관로를 설치합니다. 인천시는 737억 원을 투입해 길이 4.9km의 수도관을 새로 설치할 계획인데, 구간별로 오는 2028년 3월까지 남동에서 수산 정수장 사이에 신규 관로를 설치하고 2029년 10월까지는 공촌에서 부평 정수장 구간에도 관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특정 정수장의 운영이 중단돼도 다른 정수장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비상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시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경기도는 권역별 협력회의와 경찰 대상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초기 대응과 지원 체계를

0: 촘촘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피해 신고 단계부터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입니다. 인천 청라호수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최 2026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선정돼 심곡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6차 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서관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그림, 음악을 연계한 독서활동과 소연정 작가와의 만남 등을 운영하며 아동들의 창의력과 독서 흥미를 높일 방침입니다. 또 소연정 작가의 작품 조금만 조금만 더를 활용한 연극 창작 활동도 선보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 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오늘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는 몇 번이 될까요? 제 마음이 들렸다면 보내주세요. 봉기와의 텔레파시.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듯이 숫자의 의미를 담은 날도 있고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고 가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제 텔레파시를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귀도 활짝 열고 눈도 활짝 열고 마음도 활짝 오픈해 주세요. 제가 생각한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한 08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숫자는 00부터 99예요. 0부터 99. 1, 2, 3과 같은 한 자리 숫자로 느낌이 왔다. 앞에 0을 붙여서 0, 1, 0, 2 이렇게 두 자리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고요. 굳이 띄어쓰기 안 해도 됩니다. 두 자리 숫자 딱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숫자는 1인 1숫자 한 사람당 하나씩만 보내주십시오.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주시고 집계 시간은 3시 08분부터 스마트폰 시간 기준 3시 08분부터 오늘 저와 마음이 통한 동팔님 선착순 1등에겐 바로 드실 수 있는 치콜 세트를 보내드리고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네 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를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텔레파시 숫자 지금 바로 보낼게요. 자 생각을 마쳤습니다. 이 숫자 보냅니다. 와자자자! 한 번 더 보내보죠. 받아주세요. 수신하셨나요? 그 수신 숫자 제가 어떤 숫자를 텔레파시로 보냈을지 두 자리 숫자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부석순입니다. 청춘은 바로 right now 청바지 박수 클랩 클랩 클랩 박수 박수 박수 박수 3시 08분 부터 집계는 시작됐습니다. 다같이 청바지 준비하시고 청바지 2137번님 08 저

0: 1066번이 332번이 파라세니 369번이 에브리바디 좀 고 청바지라네
1: 우석순 받고 후어스 갑니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0: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부석순 청바지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제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3시 13분이 됐어요. 자, 오늘의 숫자 발표해드립니다. 전혀 어떤 의도가 있는 숫자는 아니었고 그냥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숫자를 저는 텔레파시로 보냈습니다. 우리 봉팔님들이 자꾸 숫자에 대한 의미를 찾고 계셔서 오늘만큼은 진짜 그냥 머릿속에 불현듯 올라온 숫자로 보냈어요. 자, 오늘 얼마나 저와 통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발표해드리죠. 1의 자리부터. 오늘 1의 자리는 1, 10의 자리는 8이었습니다 오늘 텔레파시 숫자 81. 뽀뽀뽀뽀뽀뽀.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아니 한 곡 듣고 와서 저와 통하신 분 발표해드립니다.
1: My mom said to me, find someone who can give you everything. And I said, Mom, I already have everything. I am a rich man. I am a rich man.
2: I am a rich man. I don't care myself. I am a rich man. I don't care myself. I am a rich man. I'm my

에스파였습니다. Rich Man. 봉디와의 텔레파시. 오늘 행운의 숫자는 81이었고요. 당첨자 집계 시간 안에 숫자 81을 보내주셔서 저와 제대로 통한 봉팔님 오늘 총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치콜 세트 받으실 봉팔님이세요. 치콜 세트 주인공 휴대폰 뒷자리로 나왔습니다. 6685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식 세트 받으실 분 3936번님 축하드릴게요. 간식 세트 저희가 댁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자, 노래 가사 그림 퀴즈 이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피카소도 울고 반고흐도 눈물을 훔쳤던 저의 그림, 노래 가사를 그립니다. 봉디의 뮤직 아트, 노래 가사 그림 퀴즈. 보이는 라디오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피카소의 고향 스페인에서 보고 계신 봉팔님 있으신가요? 네덜란드의 화가 반고흐의 발자취를 따라 저먼 네덜란드에서 듣고 있다는 봉팔님은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타국에서 보는 이봉규의 그림은 어떤 느낌인가요? 이 시간 제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가사가 무엇인지 맞춰야 되는 코너이다 보니 시간 되시는 봉팔님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해 주시면 돼요. 레인보우 또는 더튜브 이봉규의 어떤가요 채널에서요. 잠시 후 저는 30초 동안 노래 가사 한 소절을 그립니다. 봉팔님들은 그 그림을 보고 그 노래 가사 한 소절을 그린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곡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 모두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30초 동안 저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30초 주세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30초 동안 그리다 보니 엉망이긴 한데요. 담아야 할 내용들은 다 담았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고 오늘 노래 가사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제목과 가수 모두 보내주셔야 되고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예요. 노래 나갈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이번 게 어떤가요? 노래가사 그림 퀴즈 진행 중이고요. 오늘 정답자가 아직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노래 제목 초성 힌트를 드릴게요. 노래 제목 초성 힌트 총 아홉 글자입니다. 총 아홉 글자 노래 제목 초성 아홉 글자 하나하나 불러드립니다. 시옷, 리을, 디귿, 이응 첫 네 글자 시옷, 리을, 디귿, 이응 그리고 네 글자 이응, 지읒, 이응, 니은 이응, 지읒, 이응, 니은 마지막 글자 기억 스르드 으즈, 은, 으, 그 스르드

0: 화명어 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그 전곡 URI의 You and I 재생해드렸어요. 자, 오늘의 그림 퀴즈 오답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미님, 공기가 입속으로 들어가는데 라고 유추해 주셨습니다. 공기가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죠. 저게 뭐냐면요. Oxygen. 산소의 원소기요. Oxygen. O예요. O.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해바라기님, 열심히 운동해서 복근이 생겼네요. 근데 복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근육이 너무 많죠. 복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갈비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혜숙님, 성시경이 둘이서. 꿀호떡님, 안예은, 문어의 꿈. 지금 문어가 없는데 문어의 꿈이라뇨. 사람 그렸는데. 라라님,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건가요? 지금 뭔가를 먹었는데 배는 안 나왔어요. 오히려 홀쭉해졌어요. 수지맘님, 박재범의 몸매. 1497번님, 노라주 슈퍼맨. 실비아님, 소란에 살찌지 말아요. 이런 곡이 있어요? 소란에 살찌지 말아요 라는 곡이? 그래요? 몰랐어요. 8886번님, 대형의 바디.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오른쪽에 공기를 들이마셔서 어떻게 됐죠?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동그란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공기를 마셨다는 것이고 홀쭉해졌다. 그러면서 옆에 갈비뼈가 보인다. 숨을 들이마시고 갈비뼈가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의 정답곡 들어보죠.
1: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0: 신기해.

놀랍다 놀랍다. 오케이, 여기까지 듣죠.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를 저는 오늘 그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봉디 그래도 30초 동안 잘 그렸네 싶죠. 묘니님, 악뮤가 화내겠어요. 사과해야죠. 진심으로 사과해야죠. 화를 내신다면. 다이어트 언제 끝나니? 배고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로 오늘 좀 착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길로 가셨어요. 실제 뭔가 물리적으로 씹는 것이 들어간다, 입속에. 입동님 포함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이어서 듣겠습니다. 마지막 축제예요.

뉴스 우리는이었고요. 교정곡 서태지와 아이들 마지막 축제였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A면 끝나고 이제 B면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해 주고 계시는 봉팔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민지민맘님, 봉디 보라 처음 들었어요. 봉디는 이렇게 생기셨구나. 히히 반갑습니다. 뒷문장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뒤에 반갑습니다. 뭔가 내용이 안 이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기셨구나. 아, 생각보다 봉디 뭐 더 얼굴이 동글동글하시네요. 훈훈하시네요. 뭐 귀여우시네요. 아니면 더 말랐네요. 뭐 이런 내용이 붙는데 히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는 지금 이모티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기셨구나 뒤에만 히히가 있어요. 두 개. 그리고 다이어트 언제 끝나님 봉디는 봉디같이 생겨서 신기하긴 해엿. 아, 이런 내용 참 신박합니다. 문자가. 봉디는 봉디같이 생겨서 신기해요. 칭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언제 끝나님? 봉디같이 생기셨어요. 봉디같이 생기셨다고요? 다이어트 언제 끝나님?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그거에 따라서 칭찬인지 아닌지 판별 가능해 보입니다. 다이어트 언제 끝나요? 그래서 다이어트 언제 끝나님? 바이브 음악 들을게요. 바이브 있게 이 곡 들으면서 잠깐 저도 흔들고 오겠습니다. Promise You.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천?
11: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TBX 앰버서더 곤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6: TBX 타고 상품권 타고.
5: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7: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8: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9: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10: 봉규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3274번님 신청하셨어요. 정재욱이 부르는 가만히 눈을 감고. 봉팔님들 내일 또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정부의 중재 절차가 결렬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정부의 사후 조정 결렬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는 말에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이번에 사후 조정이 종료되긴 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사후 조정 회의 끝에 결렬을 선언했고

0: 조정 결렬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중동전쟁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보장 노력과 관련해 미국의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편집인 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정상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다국적 군사협력과 외교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여타 국제협력과 마찬가지로 해양 자유구상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아랍에미리트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선원 한 명의 부상을 인지한 직후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도록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무역협상 고위급 대표들이 오늘 한국에서 회동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오늘 낮 12시 30분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서 회동했습니다. 오늘 오전 입국한 베선트 장관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인천공항에 돌아와 허 부총리와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으며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 중입니다. 정부는 양국이 사전 협의 장소로 베이징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데 대해 한국의 실용 외교에 신뢰와 지지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방미 중인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방미 기간에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만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의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 조사팀을 30명에서 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 조사국 부활은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 습도는 46%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다가 종종 오늘에 담보 잡혀 살아가는 경우 있죠. 그러다 보면 시선은 늘 저 멀리 목적지에 가 있고 정작 내가 딛고 서 있는 발밑에 꽃망울은 보지도 못한 채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해봐요. 내일의 걱정을 미리 하지 않기. 지금 내 피부에 닿는 이 공기와 귀에 들리는 이 선율을 정성스럽게 누리기. 다시 오지 않을 당신의

0: 이글스의 Take It Easy, Like It P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Like It Pop, 하효진입니다. 이사걸님이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자는 첫 곡 좋아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Take It Easy, 우리 좀 쉽게 쉽게 생각하고 물론 세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좀 멀리 보고 네, 멀리 보기지만 하지 말고 그죠? 오늘의 그 오프닝은 멀리만 보지 말고 내 주위도 좀 살피자. 내 주위의 작은 것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 좀 바라보면서 Take It Easy, 쉽게 쉽게 마음을 좀 먹어보자.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 날씨가 여러분 이제 살짝 덥지 않나요? 아까 저 점심때 산책 갔다 왔는데 와 잠깐 걸었는데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더라고요. 6904님도 여름 날씨 같아요 하셨는데 내일부터는 한낮 기온이 29도 막 이렇게 오른대요. 여름인가? 벌써? 아직 5월인데 어떡하나요? 오늘은 그치만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차트 복권 하는 날입니다. 우와! 날은 좀 더워도 차트 복권 빼먹을 수 없죠. 좋은 노래도 듣고 이벤트 참여하면서 Like It Pop 신나게 함께해 주세요. 하효진의 Like It Pop,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

0: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0: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3: 레노.
4: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3: 르노.
5: 아, 또 눌어붙었네.
6: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슬렌더 갱의 Fresh 8887님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잭슨스의 Shake Your Body였어요.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호레노트님이 오 잭슨스의 이 노래 이걸 라디오에서 듣네 하셨는데 라이키 팝은 다 들려드립니다. 오늘이요. 마이클 잭슨의 영화 마이클이 개봉을 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러 갈 거예요 하신 분도 계시고 레이디 호크님은 조조로 보고 오셨다네요. 또 개봉 날인데 마이클 잭슨 목소리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잭슨스의 Shake Your Body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1402님이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꽃도 또 머리 위에 있는 꽃도 봐가면서 여유있게 살아가요 하셨어요. 그러면서 꽃사진, 그 나무에 꽃이 폈는데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덕분에 고개도 한번 쫙 들어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여유를 좀 가졌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스트레칭 좀 한번 쫙 해볼까요? 이 시간쯤 되면 하루 종일 이제 몸을 이렇게 굽히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칭 필요합니다. 2936님도 스트레칭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2936님은 매일 일하면서 도청하다가 문자 보내셨대요. 아, 오후 이 처지는 시간에 활력을 주네요 하셨는데 앞으로도 쭉 열심히 들을게요. 물론 몰래요. 2936님 듣고 계신가요? 스트레칭 한번 쭉 하시죠. 이영규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PBK2와 빌 레이가 함께한 곡 Just One Touch 그리고 칼리 사이먼입니다. All I want is you.

하효진의 라이키 팝. 노래 순위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차트 복권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10분께는 올리브유 세트를 그리고 20분께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자, 차트 복권 규칙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딱 첫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만 인정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보내주신 것만 집계가 됩니다.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즉시 집계가 끝나니까요. 꼭 기억해주시고 한 번만 빠르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노래 궁금하시죠? 그 노래가 있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뉴키즈 온 더 블록의 투나잇, 오늘 밤 투나잇입니다. 이 노래는 이번 주 CBS 뮤직 차트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힌트가 필요하시죠?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오늘의 힌트. 우리 왜 싱거우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 참 삼삼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뭔가 마음에 들 때, 좀 마음이 끌릴 때, 아, 그 사람 참 삼삼해 라고 하죠. 삼삼하다. 오늘의 힌트는 삼삼하다 입니다. 정답 보내실 곳 여기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네임버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물이나 사람의 생김새, 됨됨이가 마음이 끌리다 라는 뜻의 삼삼하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까요? 노래 들려드립니다.

의도치 않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들었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할리데이 리믹스 버전이었고요. 뉴키즈 온 더 블록의 투나잇, 오늘 차트 복권 노래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또 생방송의 맛이죠. 휴! 자, 오늘 CBS 뮤직 차트 몇 위를 차지했을까? 투나잇 몇 위를 차지했을까가 차트 복권 문제였는데요. 힌트가 삼삼하다. 삼삼하다 였어요. 정답은 바로 삼삼한 33위였습니다. 우와! 이 삼삼하다의 뜻이 사물이나 사람의 생김새, 됨됨이가 마음이 끌리게 그럴듯하다. 요런 사전상의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가이오님께서 슴슴하다와 비슷한 의미로 음식의 간이 적당히 맞을 때, 또 어떤 기억이나 느낌이 은근하게 생생히 남아있을 때도 사용한다고 알려주셨네요. 슴슴하다, 삼삼하다, 비슷비슷하죠? 2362님, 제가 중학교 때 뉴키즈 온 더 블록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특히 그 스텝 바이 스텝 음악에 맞춰서 체육대회인가? 체육대회인지? 그때 뭐 반 친구들과 춤을 췄던 기억도 납니다 하셨어요. 아, 인기 많았죠. 뉴키즈 온 더 블록. 아, 스텝 바이 스텝 이 곡도 정말 그 시대를 풍미한 명곡인데 투나잇도 좋지 않나요? 낙타를 탄 신사님, 오늘 고궁 투어하고 왔어요. 언제 가도 좋은 고궁. 5월의 햇살을 받아 삼삼한 하루였습니다. 라고. 아, 또 삼삼한 하루 보내셨군요. 잘하셨어요. 5052님은 제가 그렇게 신청했는데 안 나오더니만 드디어 나오네요. 하고 뉴키즈 온 더 블록 투나잇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네요. 7405님, 저 내일 백수 탈출 테스트 통과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정답 33위. 백수 탈출 테스트라 함은 아무래도 면접인가요? 뭐가 됐든 통과하시길 라이키팝이 또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삼삼했던 오늘의 차트 복권 순위 33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10분께 올리브유 세트, 그리고 20분께 커피 쿠폰 드린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답이 33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받으실 분 33분으로 맞춰가지고 총 23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CBS 뮤직 차트 89위 곡입니다. 배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 그리고 시나 이스턴이에요. Almost Over You.

제작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이마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어요. 액터 뮤지션이 완성하는 압도적인 무대, 뮤지컬 파가니니입니다. 이 공연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 시간이 유독 더 빨리 간 것 같은데 차트 복권 재밌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프린스의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삼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가운데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 사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미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연구실.
5: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본능 시간인데요. 삼전 믹스의 뒤를 이어서 질주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피지컬 AI로 체질을 바꿔나가겠다는 현대차의 비전,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중앙대 겸임 교수이신 김동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아, 또 눌어붙었네.
6: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7: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삼전 닉스만 질주하냐? 우리도 있다. 현대차도 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기대와 공포를 싹 걷어내고 보는 시간입니다. 중앙대 겸임 교수이신 김동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7: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라고 물구나무 영상 올리고 네. 막 백덤블링하고 네. 관절이 마구 돌아가잖아요. 네. 360도 네. 목도 돌아가고 여기도 돌아가고 이런 영상들이 올라갈 때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 주가가 다 같이 저 계열사는 관절에 뭐 공급한대 이러면서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경제학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그런 영상 올렸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이게 너무 심리

0: 와, 거품의 방증 아닌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1: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경제학의 분야들도 있을 겁니다. 뭐 행동경제학처럼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어떤 현실을 풀어가시는 학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은 아니어서 이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대차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 그래도 주가가 왜 올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은 현대차라는 이제 회사를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네. 이 피지컬 AI 플랫폼 회사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주가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삼성 네. 주가가 1년에 한 5배 정도 올랐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데 지금 현대차 주가도 3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완성차 업계에서 보일 수 있는 실적은 아니면은 분명은 합니다. 네. 현대차도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AI의 한 축이라는 걸 시장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분명 주가는 그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럼 그중에 어떤 것들이 이 AI의 한 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는 건데 그게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첫 번째가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인데요. 네. 여기 자회사인 그 모셔널이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를 발표를 했잖아요.
0: 올해 말에 한다고.
1: 그렇죠. 이제 3년에 이제 3월에 발표를 했었죠. 네. 발표를. 그러면서 이제 주가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조지아에 공장을 만드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로보택시와 그 휴머노이드 동시 생산 기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도 이제 현대차가 단순히 완성차가 아니구나라는 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 더 꼽자면 이제 웨이모에 아이오닉 5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점들도 이제 또 현대차 주가를 올리는 하나의 요인들이 되는 거죠.
0: 내가 로봇택시 운영할 건데 만들고 운영할 건데 네 것도 내가 대줄게까지 하는 그렇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누가 하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죠.
1: 그렇죠.
0: 우리나라 또 많은 개미들이 애정하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우리가 직접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초대형 공장도 짓고 중국은 또 거기는 또 이런

0: 별도의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보유한 기술만 만약에 본다면 네. 우리가 중국의 바이두나 폰이나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기술들 그리고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는 못 미치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실기가 있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멈춰 있을 거냐? 네.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포에서도 서울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광주에서 실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한 3년 뒤 정도에는 상용화 수준으로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들이 분명 가시화 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현대차 전략들이 그 기술이 있냐 없냐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 부분들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타이밍에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테슬라의 어떤 그 사이버캡 전략과 현대 모셔널이 가지고 있는 로보택시가 어떻게 다른가를 잠깐 보면 네. 이게 조금은 다른 전략들이구나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때 보면 테슬라는 생각보다 차가 쌉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 차 치고는 굉장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비용 대량 생산을 염두하고 있는 네. 차들이고요. 왜 싸냐면 여기 라이다가 없어요. 그냥 카메라 8개만 쓰는 비전 시스템이 달려있고
1: 정말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바꾼다.
0: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사이버캡의 가격이 한 2-3만 달러가 목표가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택시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2027년 4월부터는 연 2-300만 대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테슬라의 전략은 싼 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셔널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절대 싸진 않습니다.
1: 현대차.
0: 이게 네. 카메라나 라이더 센서가 한 30개 이상 붙어 있고요. 목표하는 가격이 한 6만 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캡의 두 배쯤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다양한 안전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비싸지만 사고가 거의 안 나는 자동차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1: 뭐 프리미엄 전략 같은 비슷하네요.
0: 그렇죠.
1: 네.
0: 이제 시장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요. 테슬라는 일반 소비자나 가격이 민감한 시장을 노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동남아나 중남미나 미국 저가 차량 시장이 테슬라가 대체할 수 있는 시장들인데 모셔널은 이제 안전 우선의 어떤 도시 모빌리티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EU의 대도시,
1: EU,
0: 뭐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이제 공유 서비스에서 안전 인증을 무기로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물론 둘 다 성공할 수 있는 시장 구조입니다. 근데 확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건 현대차가 이 두 전략 모두에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모셔널은 안전 인증 시장에서 현대차는 네. 아이오닉 5 로보택시로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1: 그렇네요.
0: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추가적인 휴머노이드 옵션 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의 길도 일부 갖고 있고 모셔널의 길도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약간 유일무이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글로벌로 보면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게 또 비관적인 또 질문을 하자면 자원을 한 대 집중하지 않아서 분산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이것이 상쇄되려면 초입이니까 시장을 좀 탐색하는 단계에선 새 트랙을 같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단계가 어떤 거예요?
0: 지금 이제 초입 단계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초입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초입 단계인데 기술은 성숙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현대차의 전략이 굉장히 저는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부터는 제도의 싸움으로 넘어갈 겁니다.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시장이 지금부터 형성되어야 되는 이 시기부터는 제도가 어떻게 형성돼 주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냐 작아질 수 있냐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이버 캡 택시 분야는 어느 나라나 규제 영역이 굉장히 센 영역입니다. 라이센스 영역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신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됐습니다. 네네. 테슬라의 가장 큰 단점은 어느 나라 정부하고도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 택시에서 난 그 사고라든지 그런 이력들이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투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들이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근데 웨이모나 현대차 같은 기반의 이런 회사들은 정말 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함과 솔직함의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투명함은 이제 나 오늘 저녁에 누구 만나라고 미리 얘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솔직함은 갔다 와서

0: 만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갔다 왔는데 무슨 짓을 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이제 투명함과 솔직함입니다.
1: 두 개를 다 갖췄다는 말씀이시죠?
0: 현대차는 네.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비즈니스를 나가겠다라는 게 네.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전략들인 거고요. 이제 테슬라는 거짓말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각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시장 형성 초기에 어떻게 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관점입니다.
1: 그 업체들이 솔직히 제도 설계자는 아니잖아요. 제도를 설계하는 거는 정부, 각국 정부들일 텐데 정부들마다 또 유럽에서는 이런 제도, 뭐 결국엔 통일될 수도 있으나 초기엔 또 다른 제도들이 있을 텐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트랙을 갖고 있으면 그 지역에 맞게 또 그렇죠. 거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일단 로보택시 분야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정부 신뢰가 1순위입니다.
1: 그렇네요.
0: 이게 서비스 영역이어서요.
1: 달리게 해줘요. 이러면서.
0: 이 서비스 영역은 절대로 100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가 로봇을 태우면 100이 늘어납니다. 근데 로보택시가 사람을 태우면요. 사람이 로보택시 나왔다고 해서 뭐 24시간 일을 하거나 자야 되는 시간에 뭐 딴짓을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 결국에 태우는 사람들은 똑같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나라에 진입을 하더라도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정부 신뢰마저 얻지를 못한다면 네. 사실은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1: 현대차는 그런 걸 잘하나 보네요.
0: 현대차는 신기하다. 굉장히 잘합니다. 실제로 이런 규제 영역에서의 빈틈을 찾는다라거나 그래서 방금 이제 기업들이 제도를 설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잘하는 기업들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제도 설계를 정말 공무원처럼요. 갈등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 제도 설계를 계속 제안을 하면서 자기 포지션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래 걸려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빠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1: 선전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이게 권위주의 정권에서 오래 기업을 일구다 보니까 생긴 어떤 암묵지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솔직히 가르쳐줘서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미국이 몰라서 못하겠습니까?
0: 저는 그 지점에서는 정말 한국 기업들이 그
1: 잘해요,
0: 큰 영향력, 큰 노하우가 있다고 보는 게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런 불균형 성장을 하면서 기업들이 제도를 설계하면서 들어갔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사바사바의 역사가 있군요. 이게 우리가
0: 사업 보국이라 그래서 사업을 해야만 국가를 일으킨다라고 그렇네요. 생각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왔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진 다른 이런 산업전략 시대에 또 다른 노하우들이
1: 그렇네요.
0: 갖춰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 시장이 우선하던 또 역사가 있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렇네요. 그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 압도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지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나름대로 이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잠깐 또 항상 저는 또 이런 질문만 하잖아요. 여전히 자동차 회사긴 하잖아요. 네. 아이오닉도 만들고 네. 그러다 보면 아니 지금처럼 전기차 좀 휘청하는 것 같고 이럴 때 기본적인 그 메인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일반 그 자동차 말씀이신 네, 거죠?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이런 거 잘 된다는데 그러면 자동차는 원래 니네 자동차 회사였잖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근데 현대차의 그 지금 생산량이 네. 전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라올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양손잡이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내고
1: 잘한다.
0: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전통차와 그 새로운 친화원 에너지 기반의 차량에 대한 것들도 잘하고 있지만 제조라는 역할과 서비스의 역할이라는 것도 또 양손잡이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 방금 잘 짚어주셨는데 기술은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전략의 하나가 기술인 건데 현대차는 이러한 자국 기술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M&A를 통해서 보완을 한다거나 또 기술과 여러 전략들을 합쳐서 서비스 영역에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균형 잡힌 이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만한 기업입니다.
1: 거기다가 이제 피지컬 AI까지 가면은
0: 그렇죠. 생산 땅까지 내려가서도 네. 효율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이 또 볼 수 있는 면들이 많은데요. 이게 우리가 뭐 로봇이 등장하면 일자리를 대체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분명 그게 일견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 조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 해법들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제조 영역에서는

0: 네. 대체라기보다는 없는 노동력을 보완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1: 갑자기 잠재 성장률 생각이 나네요.
0: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라는 기업에 누군가가 왜 저 기업에 보조금을 줘야 돼? 저 기업이 민간 기업인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사실 현대라는 기업을 마중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국가가 만들어서 시장에 보급할 수는 없는 영역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을 이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조금, 네. 뭐 전략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현대가 그런 면에서는 참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대표적인 거죠.
1: 그렇죠.
0: 뭐 백덤블링하고 뭐 이러는데 로봇이 백덤블링한 거하고 주가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이제 그 백덤블링 할 때 관절이라든지 그 코어를 쓰는 기술이 모두 다 제조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들은 결국에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1: 그렇군요.
0: 기업인 거죠.
1: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게 생산성, 그다음에 인구 소멸 이슈였는데
0: 그렇죠.
1: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까지 생각할 수 있군요. 그러면 정말 나라를 구하는 기업, 예전 정말 멘트가 정말 점점 새로워지는 의미가 있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죠.
0: 그렇죠. 네. 뭐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따라하는 모습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 기업에 무언가를 몰아줘서 그 기업이 국가의 패권이라든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내도록 강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한다는
1: 유도하고.
0: 게 때린다는 게 아니라
1: 유도하고.
0: 네, 한정된 자원을 네. 인위적으로 몰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것들로 절대 빈곤을 굉장히 빠르게
1: 그렇죠.
0: 탈피했던 국가다 보니까 묘하게 닮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1: 오, 신기하네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
0: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조금 더 의무감을 가지 물론 여러 많은 의무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때 생겼던 그 비대칭 불균형 성장이 우리나라가 탈피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이 됐어도 여전히 이 대기업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큰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균형을 굉장히 잘 잡고 가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럼에도 한국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사랑은 여전하거든요.
0: 그렇죠.
1: 테슬라 얘기를 마저 여쭙고 싶어요. 현대차와 맞물리겠죠. 근데 테슬라 요즘에 그렇게 주가가 좋지 않다. 그리고 그건 변동성도 너무 커서 코인주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곤 하는데 지금 테슬라를 테슬라로만 봐야 되나. 현대차가 자동차 그룹이 아니듯이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가겠다고 하는데 거긴 전기차와 그 휴머노이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 얘기가 있죠. 올해 상장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XAI 그러니까 AI 기술까지 합쳐져서 이게 단순히 차에서 지구를 넘어서 우주까지 이 내러티브가 테슬라를 결국 구원하리라 라면서 또 안 팔고 계시고 손절 안 하시고 버티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 기술적인 면에서 경제학자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산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보완이 잘 되는 그리고 시너지를 내는 산업군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세계의 제국을 합치는 것.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네.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테슬라를 높게 평가하는 건 주가하고 무관하게요.
1: 네네네.
0: 테슬라는 계속 시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기술 혁신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뭐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야만 혁신이라는 이름 붙기에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술이건 신기술이건 낡은 기술이건 뭐건 간에 시장을 확장하는 비즈니스가 혁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혁신이 확장이 되려면 너무 비싸서 일부의 계층만 쓰던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거나 너무 복잡해서 일부가 쓰던 걸 저렴하게 만들어주거나 단순하게 만들어주면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1: 네네네.
0: 그걸 우리는 혁신이라고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앞서서 제가 이제 사이버캡의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이테크 기업인데 네. 그들이 추구하는 건 저비용 택시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도 동남아거나 중남미거나 미국의 저가 시장입니다. 이게 얘기하는 방향이 다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는 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던져줘서가 아니고요. 시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미들한테는 우주산업 할게 네. AI 할게 라고 하면 혹해서 돈이 갈 수 있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것에 혹해서 그 많은 돈을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돈들이 세계 각국에서 몰리고 있다는 건 일론 머스크가 하는 계획 모델이 분명히 시장을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혁신에 분명히 기여하는 점들이 있다라는

0: 하는 것들이 네. 설득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넓은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데이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활동은 뭐가 됐건 그 안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는 다 한 맥락입니다. 한 비즈니스에서 쌓인 데이터가 다른 비즈니스를 강화시켜주는 약간 플랫폼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많은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 그리고 AI 시대에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라는 점들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1: 현대차로 다시 돌아가서 현대차가 AI 휴머노이드 회사 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휴머노이드는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되게 먼 미래 같은데 그게 AI로 돌아가는 뇌가 있고 지금 보니까 백덤블링도 하는 거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월등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똑똑한데요. 합쳐진다는 것의 의미가 와닿진 않아요. 대단하다 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행동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AI한테 쉬운 건 사람이 어렵고요. 사람한테 쉬운 건 AI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1: 빨래개기.
0: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지금 잘 안 나오는 게 백덤블링은 오히려 다 할 수 있는데요.
1: 중국 휴머노이드는 정말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0: 그 매년 연초에 이제
1: 달리기하고
0: 달리기하고 춤추고 뭐 네, 이러는데
1: 점점
0: 정말
1: 잘해요.
0: 저보다 잘 추는 것 같더라고요. 아,
1: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0: 근데 이제 핵심은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움직임까지 어떻게 그 구현을 해낼까가
1: 달걀 안 깨고 잡기
0: 그렇죠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기술적인 면에서는 AI와 육체가 잘 붙었나 그런 것들을 보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 피지컬 AI로 볼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한다면 피지컬 AI는 시간이 지나면 잘 만들 겁니다. 분명히 네. 기술은 그쪽에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 제조 역량도 있고
0: 그런데 그것의 과실이 우리한테 오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1: 여기서 우리라 하면 한국 국민인가?
0: 한국 국민이죠. 한국 국가죠. 네. 그러니까 기업은 당연히 외국이 만들었건 한국이 만들었건 자신들의 이익을 높여주는 방향의 제품을 구매해다 써야 되는데 네. 그 구입한 제품의 생태계를 봤을 때 로봇의 관절은 누가 만들며 로봇의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들며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결국에 현대차는 피지컬 AI를 통해서 굉장히 수익을 높일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한 과실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간다면 한국으로의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는 셈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1: 왜요? 함께 잘 살자 컨셉은 아닌가요?
0: 그 이제 네. 너무 좋은 컨셉이지만 이제 우리 집이 먼저 잘 되고
1: 아, 그렇죠.
0: 다른 집이 잘 되는
1: 누굴 먼저 도와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거군요.
0: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아야 시너지가 이루어지지. 그 동창이 못 가잖아요.
1: 그렇죠.
0: 뭐 그런 거죠. 이제
1: 아, 그렇군요.
0: 우리도 뭐가 있어야.
1: 그 지금 소프트웨어, 그 뇌와 관련해서 구글의 뇌를 지금 가지게 될 것이다. 네. 지금 그러잖아요. 아틀라스가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걸까요?
0: 그렇기보다 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축적된 시간을 하루아침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간의 축적이라고 하는 건 따라잡을 때 몇 배가 더 걸리기 때문에 네. 쉬운 작업은 아닐 겁니다.
1: 오죽하면 축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런데 네. 중요한 건 그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언가는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잘하는 것들 중에 선행하고 있는 그 기술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지? 그게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건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건가? 이런 영역들의 발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도 틈새 시장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이런 어떤 뭐 뇌, 소프트웨어 이런 거에서 밀리는 건 디지털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혀. 그냥 우리가 G7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어서
1: 태생적 한계가 있다.
0: 네, 이거는 뭐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네. 뭐 어떤
1: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0: 특정 전략이 잘못돼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차지할 틈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거기에 또아리를 트느냐가 중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여서 뭐 일각에 나오는 것처럼 구글이 그걸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일론 머스크가 뭘 개발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라는
1: 건 너무 1차원적이었군요.
0: 너무 다른 조건 상황에서의 비교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걸 잘하는데 네. 우리는 그 와중에 뭘 껴들어야 되느냐 뭐가 보완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더 유망합니다. 그러다가 잘 된 게 배터리고 그러다가 잘 된 게 뭐 조선 산업이고 그러니까 그 수리 산업들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우리만의 무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1: 현대차가 로봇 택시 분야에서 기술이 타분하니

0: 있지만 빈틈을 찾아내고 또아리를 지금 퍼져 그렇죠. 뜨고 있듯이 네. 휴머노이드 이슈에서도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1: 맞습니다.
0: 그건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1: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략이나 이런 지적들이 대부분 네. 명사로 이루어져요. 휴머노이드, 로봇 택시 그런데 사실은 동사여야 됩니다. 휴머노이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동사에 해당하는 지적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직관적이어야 되다 보니까
0: 그렇습니다.
1: 명사로 얘기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사회가 명사 중심에서 동사 중심으로 바뀌어야 뭔가가 좀 달라지는 게 디지털 전환 시대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0: 오, 캠페인적 마무리까지.
1: 새마을운동이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동사였습니다.
0: 그렇죠.
1: 잘 살아보세요. 동사였어요.
0: 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모셔서 현대차와 관련해서 이 생태계까지 한번 꼼꼼히 뜯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CBS. Don't you
2: know I'm blue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I'm falling apart.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의 미중 정상회담에 돌입합니다. 무역과 관세, 이란전쟁, 대만 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문제를 놓고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금으로 활용하자는 김용범 정책실장 제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업의 초과 이윤이 아닌 초과 세수를 통한 재원 마련을 특정 세력이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감정 싸움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겹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3: 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내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전쟁과 무역 관련 의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정영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중길에 오르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란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이란과의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란은 미국이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란 중재 요청이 협상력을 떨어뜨릴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란 문제에 협조하는 대가로 대만의 무기를 수출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5: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초강대국으로서 매우 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미국은 항공기와 대두, 소고기 등을 중국이 구입해 주길 바라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관세 완화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합니다. 양 정상은 내일 예정된 회담을 포함해 최소 6번 이상 마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세계 경제를 뒤흔든 이란 전쟁의 해법이 마련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3: 이런 가운데 미중 고위급이 정상회담 실무 조율을 위해 나란히 방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을 접견했는데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경제가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잇따라 접견했습니다. 먼저 베센트 장관을 만나서는 한미 양국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술 분야와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외환시장 분야 협력 필요성도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 투자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베센트 장관도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경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7: 중동전쟁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이 대통령을 리더십으로 성장률과 주가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6: 이어 이 대통령은 허리펑 부총리를 만나 미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우리를 포함한 세계 경제와 번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협상이 잘 되도록 우리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허 부총리도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 무역액이 증가하는 등 한중 관계 발전에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작년 APEC 회담 때도 부산 김해공항에서 정상들이 만나 무역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중 고위급 협상에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3: 청와대가 올해 안으로 전시작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에 대한 완전한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중견 언론인 단체인 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안보 현안에 대해 두루 설명했습니다. 중동전쟁, 에너지 경제안보 외교,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등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남우호를 타격한 무기가 드론이라는

0: 국내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미사일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어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튼튼한 동맹 속에 우리 자체 능력을 확충해 5대 군사강국에 걸맞은 튼튼한 외교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미 간 이슈가 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1: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 운영 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무슨 말이냐면 전작권을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 일정과 조건을 올해 안에 끝내고 전환 조건들이 실제 충족되는지 단계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부는 늦어도 2028년까지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9년 1분기 즉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전후를 제시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전작권을 반환받기 위해 무기체계 개편과 스마트 강군 전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2: 네, 성과급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인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하에 오늘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기라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은 삼성전자가 대규모 파업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부 박성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사후 조정 결과 아예 빈손으로 끝난 겁니까?
3: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노위원 참석하에 오늘 새벽 3시쯤까지 약 17시간 동안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노조의 결렬 선언이었습니다. 노조의 파업 예고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권유로 가까스로 재개된 협상이었던 데다가 이 초호황을 맞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순항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사흘에 걸쳐 이어진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 위원인 중노위원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막판에 이를 조율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퇴보안이라며 결국 거부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최승우 위원장의 입장 들어보시죠.
4: 저희가 느끼기엔 조정안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퇴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그 수백조 원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영업이익을 어떻게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협상을 한 건데 핵심 쟁점은 뭐였습니까?
3: 네, 반도체 담당인 DS 부문 이 소속 조합원들이 대다수인 초기업 노조는 그동안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없이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노조가 예상한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270조 원에 이 15% 요구를 적용하면 40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사측은 공격적인 시설, 연구개발 투자가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반도체 사업의 특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 등을 이유로 제도화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죠.
2: 네.
3: 대신 올해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0%를 활용하고 핵심 수익 사업부인 메모리 사업부는 국내 실적 1위 달성 시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특별 포상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중노위는 이런 내용들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핵심 요구인 새로운 성과급 방식 제도화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거부했습니다.
2: 네. 그러면 파업이 이제 불가피해진 건가요?
3: 6개월 동안 이어진 삼성 노사 갈등 국면에서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조는 당장 오는 21일부터 18일 동안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해왔는데요. 노조의 주축인 초기업 노조의 구성원 대부분이 반도체 DS 부문 소속 조합원들인 만큼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타격액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축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파업 예고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물밑 대화를 통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노사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김영훈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 즉 파업을 제안하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김 장관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재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번 성과급 갈등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좀 분석도 있어요.
3: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성과급 논쟁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떼내서 상한없이 지급하면서 촉발된

0: 면도 큽니다. 그 여파로 삼성전자 노조까지 비슷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다른 기업 노조들도 유사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노조도 성과급으로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요구 중이고 카카오도 영업이익의 10% 수준의 성과급 지급 문제를 놓고 노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네,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반도체 호조세를 동력 삼은 그 주식시장 상황은 오늘 어땠습니까?
0: 네,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협상 결렬 영향으로 오늘 장 초반 5% 넘게 급락했지만 노사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 메시지와 맞물려서 전 거래일 대비 1.79% 상승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2.63% 오른 7844.01로 장을 마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박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섰습니다. 국가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며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용하자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X에 올린 글을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을 기업의 초과 이윤 활용이라고 해석한 주장을 여론 조작용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실장이 말한 것은 AI 시대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말한 것이지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직접 사용해서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김 실장은 AI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이윤은 특정 기업만의 과실이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국민이 함께 쌓아온 것이라며 국민 배당금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김 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섰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떠오른다, 기업이익 배급제라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비판을 실었는데 이 대통령이 오늘 SNS를 게시한 이후 삭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언론을 향해서도 김 실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이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을 위한 비판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1: 네, 반도체 산업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12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63%로 집계됐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이 떨어진 것도 2024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청년층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했습니다. 데이터처 빈현준 사회통계국장입니다.
4: 고용률은 20대와 60세 이상 등에서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 청년층 비중이 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11만 5천 명 줄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5만 5천 명 감소해 22개월 연속 줄었고 건설업 역시 2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는 17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 준비자는 4만 3천 명 줄었고 그냥 쉬었음 인구는 6만 3천 명 늘었습니다. 1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 단념자도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 등이 고용 지표에 일부 반영됐다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청년 뉴딜 사업 등을 통해 이달부터는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6.3 지방선거가 정확히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진영이 결집하면서 전국 격전지의 격차도 좁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 부산 북구 갑 지역을 정치부 이은지 기자가 최근 다녀왔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3월 말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이 기자가 부산 북갑 지역 민심 청취했었는데 40여일 만에

0: 간에 다시 다녀온 거네요?
1: 네, 지난 일요일에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일제히 선거사무소를 연두에 다녀왔습니다. 최신 부산 KBS 여론조사를 보면요. 하정우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순이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그러니까 한동훈과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 한다 가정했을 때는 하정우 40% 대 한동훈 37%, 또 하정우 43% 대 박민식 31%로 어느 경우든 하정우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 단일화 필요성이 크다고 야권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당사자들은 선을 그었는데 유권자들은 어떻던가요?
1: 결론적으로 여야 지지자를 막론하고 보수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민식 후보 사무실로 총출동했었죠. 한동훈 후보는 당에서 제명된 터라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어서 현재 두 사람은 물과 기름격입니다. 유권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실 텐데요. 구포시장에서 만난 한 후보 지지자 심은숙 씨, 박 후보를 지지하는 70대 주민 김모 씨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뭐 실질적인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데 내 개인적으로 보는데 하면은 뭐 쉽죠? 쉽게 보수가 이기겠죠. 근데
3: 하면은 그렇게 뭐 그렇게 큰 희망은 안 가요. 하면 좋겠다는 게
1: 보수 지지층은 대부분 단일화를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누구에게로 단일화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왕이면 지역 연고가 있는 박 후보를 밀어야 한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박 후보가 과거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지내며 북구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한 후보로 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0: 네. 그런데 앞서 여론조사도 소개해 주셨지만 단일화를 한다 해도 야권이 이긴다는 보장이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1: 맞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안 된다는 것이 보수 진영의 숙제입니다. 지지층 간 반감으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거란 관측인 거죠. 앞서 인용한 부산 KBS 조사가 좋은 예인데요. 양자 대결 시 박 후보 지지자는 23%만이 한 후보를 찍겠다고 했고요. 한 후보 지지자도 38%만 박 후보를 찍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권 또는 하정우 후보로 이탈을 의미하는 거죠. 박 후보와 한 후보 지지자들은 각각 상대 후보를 지지하기 힘든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4: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보수 세력이 변화가 좀 추가가 상당히
5: 많기 때문에 보수 보수 직결하던 거 지가 다 깨는 거나 마찬가지다.
0: 네, 끝까지 3파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편 그 서울시장 후보 간 지지율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는 관측이 많은데 오늘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원호 후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네요.
1: 네, 김재섭 의원이 제기했는데 정원우 후보가 지난 1995년 폭행사건에 개입해 처벌받은 전과를 몰고 늘어진 겁니다. 그때는 정 후보가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로 일하던 때인데요. 오늘은 폭행이 일어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자 폭행에 이르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한 구의원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회의록을 공개한 겁니다.
0: 네. 앞으로 좀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앞서 인용된 부산 KBS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정치부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자유와 번영을 찾아 한국당에 도착했지만 유령이 된 존재들이 있습니다. 중국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무국적자로 분류된 제북, 화교, 2, 3세 탈북자들인데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채 수십 년째 방치된 이들의 이야기를 이원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6: 짬밥이
7: 음식물 쓰레기.
6: 예, 그걸 먹었는데 죽기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결국 이 땅에 환자구나.
8: 지난 2004년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김천일 씨는 무국적자입니다. 그는 북한에서 화교인 아버지와 북한 주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화교 혈통 2세란 이유로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으로 추방됐다가 거부돼 다시 돌아오거나 외국인 보호소에 1년 넘게 갇힌 그의 기구한 사연은 이미 2007년쯤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무국적자 신분으론 취업의 어려움은 물론 임금체불과 구타 등 억울하고 서러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유난히 추웠던 올해 2월, 천일 씨는 고시원 방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노숙을 하다 현재는 한 교회의 보호를 받아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앞날에 대한 걱정, 한국 분들은 거기에도 뭐 노후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도 주지 않아요. 나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도 자다 깨나면 두려워요.
8: 현재는 한 교회의 보호를 받아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에 따르면 천혜 씨처럼 무국적자 신세의 재북화교 2, 3세는 약 3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입니다.
7: 20년 동안 방치했다는 건

0: 이제는 출입국 법무부도 반성할 때가 됐다고 봐요. 대한민국에서 기르는 개만장만이라고 또 좀 생각해달라.
1: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말을 쓰며 성장했던 이들의 선조가 중국인이었다는 이유로 목숨을 걸고 탈북해온 이들에게 국가가 무국적자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시간입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2: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3: 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4: 직원 속이고 130만 원어치 들고 날랐다.
3: 이건 무슨 일인가요?
4: 지난달 25일 70대로 보이는 한 여성 손님이 충남의 고가 의류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옵니다. 손님은 매장 직원을 훑어보더니 절 소개로 왔다라고 말했는데요.
3: 네.
4: 이 직원은 불교 신자로 그 당시에는 절 반지 그리고 염주를 손목에 차고 있었습니다. 이를 포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 여성 손님이 말을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3: 네.
4: 이어 손님은 자기를 호텔 사업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부자로 살았다라고 자랑을 했는데요. 그러고 손님은 2시간 정도를 이 매장에서 떠들면서 총 300만 원어치의 옷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내일 강의를 해야 해서 일단 내일 입을 옷 130만 원어치만 가져가겠다라면서 남은 옷은 내일 집으로 가져와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3: 네.
4: 직원은 평소에도 옷 배달을 해왔기에 흔쾌히 승낙을 했고요. 옷을 결제하려는 순간 손님은 여기 오기 직전에 접촉 사고가 나서 현재 공업사에 차를 맡겼다면서 차를 찾는 대로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 네.
4: 직원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날 가게 손님이 이 여성뿐이라서 이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구매 비용을 받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택시비 15만 원까지 빌려줬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이후 직원은 DNA를 채취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졌고요.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다행히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증거품을 제출하며 신고했고요. 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다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3: 네, 그래도 잡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4: 산 정상에 유기된 강아지.
3: 네, 강아지를 산 꼭대기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4: 네, 맞습니다. 며칠 전부터 울산에 있는 천왕산 정상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있다는 목격담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울산 울주군이 운영하는 영남 알프스 완등 인증 앱에는 정상에서 발견된 강아지를 목격했다라는 글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이 소식이 빠르게 확산하자 한 등산객 부부가 휴가까지 내고 직접 수색에 나선 겁니다.
3: 네.
4: 이들은 정상 인근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듣고 어르고 달래서 구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강아지가 앉아, 손, 엎드려 이런 기본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걸로 봐서는 가정에서 자란 강아지로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현재는 본가 집 앞 텃밭에서 임시 보호 중이라고 합니다.
3: 네,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5: 네,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이 29.8도, 서울도 26.2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좀 더 더웠고요. 내일부터는 이 더위가 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원주 16도, 춘천 광주 대구 15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까지 올라 가장 덥겠고요. 그 밖에 춘천, 대전, 광주 30도, 대구 27도로 서쪽 지역은 7월 하순에 해당하는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반면에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바로 불어들어오면서 내일도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비교적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만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돌풍과 벼락, 사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노조 측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결국 중단됐습니다. 노조 측은 40조 원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과 이를 제도화하자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담당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는 이유가 전적으로 그들만의 노력 때문이었을까 생각해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다거나 배부른 흥정이라는 일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같은 노동자들도 그들만의 니그라고 외면하는 이유, 삼성전자 노조

한번 곱씹어 보기를 권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장도혁 대표를 원톱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무시 심판 공소 취소 저지 국민선거 대책위원회란 이름으로 중앙선대위를 출범시켰고,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SNS 발언으로 시작된 국민 배당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적극 반박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코 대련에서 6월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 상황 그리고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10: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1: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2: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3: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4: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5: 예, 박종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예,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김유정 전 의원님 두 분 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오.
7: 네, 안녕하세요.
5: 네, 자 일단 국민 배당금 어제부터 핫한데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더군요.
6: 네, 정 대표가 오늘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책위원회 의장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청와대하고 당하고 어떤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5: 예.
6: 그러면서 AI의 운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는 것 같다라면서 김용범 실장이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5: 예.
6: 그래서 이거는 당장 지금 무엇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또 학문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고 또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표현이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5: 예.
6: 소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 익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하게 숙성이 됐을 때 그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5: 예, 여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도 SNS로 언급을 했는데 적극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6: 네, 이재명 대통령 X 예전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기업의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이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으로 이건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했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이제 관련 보도를 공유를 했는데요.
5: 예.
6: 여론 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라고 대통령이 지적을 했습니다.
5: 예.
6: 이 보도는 오늘 오후 현재 언론사에

0: 인골이 서늘하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1: 예.
0: 초과 이윤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한다고 하는데 세금 더 거치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고요.
1: 예.
0: 국가 채무가 1300조를 넘었다. 정상적이라면 수입이 늘면 빚부터 줄인다라며 국민 배당은 결국 청년 부채라고 했고요.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해보시든가 나는 절대 안 지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1: 예. 자, 일단 국민 배당금 논란. 일단 이제 뭐 이게 용어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자, 관련 논란을 어떻게 보시는지.
2: 그래서 일단은 장동혁 대표는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랑 호칭을 생략하기로 결정을 했나 보죠.
1: 예.
2: 예. 그럼 저도 장동혁이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예.
2: 제1야당 대표로서
1: 예.
2: 그래도 기본은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범 실장이 이제 그제 밤에 그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된 것인데
1: 예.
2: AI와 반도체 호황 속에서 기업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분배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1: 예.
2: 그런데 기업의 초과 이익이나 이런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굳이 이제 찾으려고 들면 초과 이윤이라는 그 단어 하나는 들어가 있는데
1: 예.
2: 그게 무슨 기업의 그 초과 이윤을 별도로 뭔가 가지고 국민에게 배당을 하려면 이거는 별도로 세금을 세법을 개정하든지 뭔가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김용우 실장의 설명까지를 친절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주려고 하기 이게 무슨 공산당이니 뭐니 이렇게까지 번져간 거잖아요.
1: 사회주의.
2: 예. 그래서 예. 그게 아니라는 거를 대통령이 설명을 한 것이고요. 개인의 의견이다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 실장이 조금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본질이 그 초과 세수에 대해서 우리가 2021년, 2022년 반도체 호황일 때 제대로 그 잘 못한 게 있다라는 얘기까지를 곁들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뭐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논란하고 국민의힘이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다 이거는 사실과 맞지 않은 이야기이고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초과 세수가 실제로 발생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 예.
3: 그때 가서 얘기하면 늦을 것 같고요. 초과 세수가 발생하기 전에 좀
1: 지금.
3: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정치권에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국가재정법 90조에 의하면은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빚부터 30% 갚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어떻게 나눠주고 그게 다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쳐야지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틀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좀 논의를 깊숙하게 했으면 좋겠고 나눠주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민 배당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금 이렇게 더 많이 거쳤어. 와 국민들에게 더 나눠주자. 민생지원금 이런 식의 인식을 받으니까 야당이라든지 좀 양식 있는 분들은 비판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국민 배당 얘기를 안 하고 자 초과 세수, 초과 이윤 이거 여러 가지 AI 투자 우리 고민해야 될 지점이에요. 이렇게 문제제기만 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 예.
3: 이게 정책실장이 대통령 참모인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이거 좀 웃기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SNS에 내용을 좀 길게 올리긴 했기 때문에
3: 네.
1: 그 내용 자체의 파급력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3: 그 정책실장 어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네. 1년 정도 하셨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메시지 하나가 네. 얼마나 큰 영향력, 파급력을 불러일으키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1: 정 소장님도 앵커 이후 되신 이후에 SNS 잘 안 하시더라고요.
3: 안 해요. 그냥 공유만 해요. 나이 50 먹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뭐 이런 것들만 하는데
1: 그렇죠. 예, 자기 개발 내용만 올리시더라고요.
3: 예. 근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한번 좀 띄워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국민 배당금 갑자기 나라가 또 나에게 돈 주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민주당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분위기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마음이 삐뚤어진 제가 의심을 해봅니다.
2: 아무튼 김영범 정치실장이 본인의 위치와 그 발언의 어떤 비중 이런 거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네.
1: 자, 우리 과오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0: 사실 김용범 실장이 못할 말을 했나 싶기는 하거든요. 오. 정책을 던져본 거에 대해서.
1: 예, 어쨌든 예. 던질 수도 있지 말도 못합니까?
0: 사실 뭐 초과 세수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쓸지 국가가 논의하고 네.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의제가 거의 실종된 상황인데 정책의제로 이런 거는 띄워보아서 토론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차분하게 여야가 이야기해보면 좋을 텐데.

0: 이게 프레임 이상에서 버려가지고 아. 국민 배당, 뭐 베네수엘라, 뭐 공산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1: 예.
0: 사실 그건 좀 거리가 멀고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런 국민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업의 초과적인 이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나눠서 쉐어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이거는 제도 설계부터 저희 사실은 이 재원 의회 때도 사실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 거고
1: 예.
0: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막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좌파들이어서 전유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도 그냥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의제로 만들어가지고 해보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여권에서도 대통령은 이렇게 세게 반박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아 이거 뭔가 선거 불리할 것 같으니까 싹 피해볼까? 이것도 손해 매너가 안 맞다. 그래서 할 거면 그냥 정면에서 한번 치고 받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논란되니까 그 당 청와대와 당이 얘기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청와대 혼자 개인 생각인 거냐? 이제 머쓱해지잖아요, 사실은. 실제 생각이 있었던 거면 어떡하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여기서 끝날까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는 안 나올까요?
0: 저는 일단 야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마치 이제 그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것처럼
1: 예.
0: 야권에서는 본인들의 간만에 호재다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띄우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논란이 계속되게 되면 단순히 이제 청와대도 개인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이렇게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저는 여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후보들 입장을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고 TV토론이든 뭐든 의제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자, 이제 국회의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3파전이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 결국에는 최다선인 조정식 의원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군요.
0: 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와 의원 투표를 합산을 했는데 과반 득표로 달성을 해서 결선 없이 그대로 끝났습니다. 참고로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는 4선의 남인순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1: 예.
0: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야당 몫 부의장 후보로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1: 예.
0: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 최종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예, 자 국회의장 후보 투표 결과 일단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인정 의원님?
2: 근데 많은 뭐 기자들도 그렇고요.
1: 예.
2: 많은 분들이 일단 뭐 조정식 의원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 의장 경선하는 내내 나오긴 했었죠.
1: 예, 예.
2: 그러나 이제 사심을 담아 박지원 의원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
1: 예.
2: 왜냐면은 뭐 우리 다 얘기했던 것처럼 깜은 의장 깜이고
1: 예.
2: 마지막으로 정말 의장직에서 멋있게 정치인생을 멋있게 마무리하면서 의장으로서 정말 잘 해보겠다라는 그것에 의원들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 같은 것도 있었죠 사실은.
1: 예.
2: 그런데 이제 여지없이 이렇게
1: 여지없이
2: 결선도 못 가고
1: 결선도 못 가고
2: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조정식 의원이 20일 날 뭐 선출하는데 통과는 뭐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의장으로서 탈당도 해야 되는 것이고 중립적인 견제에서 잘 해주길 바랍니다. 과거에 두 번 국회의장 했던 이만섭 의장이 계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네, 돌아가신 이만섭 의장이 역대 가장 훌륭한 국회의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1: 예.
2: 그분처럼 여당 야당 떠나서 국민 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1: 예.
3: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식 의장의 일성이
1: 예.
3: 후반기 국회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라고 이제 일성을 날렸거든요.
1: 예.
3: 대한민국 상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나라인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회의장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 그게 과연 일성으로 얘기할 만한 것인가?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요. 참
1: 예.
3: 이렇게 철이 없죠. 처음 이렇게 된날 이렇게 비판을 하다니 비판 안 해야 되는데.
1: 아유, 언론의 네, 사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하여간 그거보다는 예. 정말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또 국민을 위한 주권자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지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회나 국회의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막판에 이렇게 리트윗하면서 조정식 후보를 미는 거 아니야?
1: 명픽 느낌.
3: 네, 그러한 이미지를 준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 이재명인 저 장성철로서도 이 부분은 조금 좀 대통령께서 무리한 것이 아닌가.
1: 무리를 하셨다.
3: 네, 네, 비판을 해봅니다.
1: 예. 자, 박지원 의원이 또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떨어진 다음에 SNS 바로 입장을 냈는데 민심과 당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도 의심 의심이라면 의원들의 마음입니까? 과거 신 기자?
0: 아, 그렇죠. 한자까지도 써가지고 네, 의심. 다른 의미 아니라
1: 의심하지 마 이게 아니다. 네.

0: 관심 의원들의 마음. 근데 이제 의원들이 어떤 마음을 얻었을까요? 조정식 의원은
1: 의원들이 사실은 이런 안에서 의원총회 투표하는 게 기자들이 제일 맞추기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0: 진짜 마음이니까
1: 말을
0: 속마음이니까.
1: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다르게 찍고 그래서 분명히 누구누구 찍는다 근데 더 해보니까 왜 표가 더 많이 나오지? 약간 이런 게 항상 나왔기 때문에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예. 조정식 의원 쪽으로 의심이 확실히 많이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예.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체로 조정식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박지원 의원 여러 환경들도 있고 또 마지막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막판에 좀 뒤집어 보나 싶었는데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당선소속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좀 결정적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청와대는 아니다. 그냥 선호투표자만 설명한 것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그분이 하필이면 조정식 의원을 의장 후보로 미는 분이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예. 걸로 보이고요. 전임자께서 잘하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우회식 의장.
1: 네.
0: 우회식 의장.
2: 근데 과오신 기자님한테 실망해요.
0: 왜 왜?
2: 비판을 해야지 왜 비판 안 하십니까?
0: 좀 칼끝이 예리하지 않죠.
2: 어떤 네. 비판? 조금. 네.
1: 어떤 뭐에 대해서? 조정식 의원도 뭐 그렇게 나쁜 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2: 다만 아니, 이제 대통령께서 아. 이렇게 개입하는 듯한 이미지를 준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1: 좋지 않죠.
2: 어떠신가?
1: 좋지 않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슈 파이팅에 나서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사실은 지금이야. 워낙 인기가 좋으시니까 아하. 다 괜찮다고 하지만 아하. 나중에 또 어떻게 후과로 돌아올지 모르는 거라서
2: 아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그 행정부의 수반이 예? 입법권의 수반의 경선 집권여당 경선에 개입하는 듯한
0: 인상을 줄 수 있다.
2: 그게 맞냐 이거죠 제 말. 예.
0: 요즘 이제 진행자를 하시다 보니까 그 논평이 날카롭죠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최선을 다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자, 세 번째 논평 한번 기대하며 들어볼게요. 세 번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이제 법무부가 징계 절차가 시작을 했네요.
1: 일단 대검에서 어제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예.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예.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일단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다라면서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박 검사는 오늘 본인의 SNS에 뭐라고 올렸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 또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0: 예.
1: 처음으로 소명계를 주신 위원회에 경의를 표하고 일부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자 박성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희정 의원입니다.
3: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견책 감봉 정직이잖아요. 그다음에 면직 해임 이렇게 수사가 되어 있는데
0: 예.
3: 정직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됐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요란했던 여러 술 파티 뭐 이런 결과가 없었다?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감찰부에서는 분명히 술이나 연어 등 음식 반입을 있었는데 이 반입 사실을 박성현 검사가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관리 책임 그 소홀한 것을 뭐 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였어요. 이 자체가 없었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랬던 거라서 17일이 지금 징계 시한이라서 법무부에서 뭐 어떻게 판단 내릴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대검 감찰부의 이런 판단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술이나 연어 반입이 분명한데 검사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럼 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 소홀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저는 얘기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예.
3: 박성현 검사의 주장대로 아예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법무부의 이제 뭐 징계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면은 술이나 연어나 등등의 음식물이 이렇게 반입돼도 검사가 몰랐다고 하면 이거는 그만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검사만 몰랐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김성태 회장이 술 안 먹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교도관은 술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변호사는 술 냄새가 안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검사도 그런 거 없었다라고 했고 그냥 범죄자인 이화영 씨만 나 술 마셨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연어 술 파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려고 했던 이유가

0: 솔직히 연어 회덮밥 가지고 파티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웃긴데 연어를 먹임으로써 여러 가지로
1: 형량 유도했다.
0: 거래 형량 거래를 해가지고 진술을 유도하고 뭐 자기에게 유리한 걸 하려고 했다 이거잖아요.
1: 예.
0: 처음에 이것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쏙 빠지고 그냥 다른 건 가지고 실무적인 절차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엔 징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바른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을 좀 억누르려고 했던 그것과는 뭐가 다를까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은.
1: 예.
0: 뉴 이재명으로서 오늘은 참 여러 가지로
1: 아쉬운 게 많습니까?
0: 네, 너무 좀
1: 비판할 것도 비판해야죠, 그죠? 자, 곽우신 기자는
2: 박상현 검사가 지난 국정조사 때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1: 예.
2: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신다 나올 것 같고요. 감찰 결과 글쎄요. 저는 박상현 검사가 보여주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았을 때. 그냥 없는데 무리하게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제가 서초 출입은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또 정치권으로 와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나쁜 검사의 표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1: 예.
2: 또 한쪽에서는 마치 이제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게 막 아, 박상현 검사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포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저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거리 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0: 정의롭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박상현 검사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
1: 예.
0: 그것이 과연 징계할 만한 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징계할 이유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할 수밖에 없지 않나.
3: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해서
0: 그렇죠.
3: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0: 네.
3: 별건 수사에 별건의 별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분명히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검 감찰부에서 분명히 그런 정황들이 있다라고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여줬던 박상현 검사의 태도나 수원지검의 태도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김성태 회장 말이 금과옥조인가요? 처음에는 그 사람 사기꾼이고 이런 얘기하면서 믿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언제냐 태국인가 어디 있을 때 난 이재명 모른다 관련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 없었다고 하니까 김성태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도 처절한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잘 판단해야겠지만 저는 전반적인 검찰의 어떤 수사 태도랄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검사가 몰랐다면 그만인가에 대한 문제랄지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다른 사건 뭐 이런 거 있는데 부당하게 자백해라 변호사 통해서 기록에도 남기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절차를 무시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괜찮은 건가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죠.
0: 700만 불 뭐 대북 송금이잖아요. 다른 걸 수사하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왔는데 별건 수사네 이건 조사하지 말아야지 이걸 조사 안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5: 알쏘! 좋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얼쑤 신난다.
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0: 예, 박정현 판사님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한 노컷 대련 시간. 자, 돌아온 맥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주입니다.
0: 오늘 의상이 아주 가볍습니다.
1: 늘 가벼워요.
0: 아, 그렇군요. 네,
1: 몸과 마음이 다
0: 네, 자유로운 영어.
1: 그렇습니다.
0: 자유로운 영어 맥 소장님.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서영주.
2: 어디 여행 좀 다녀오시죠.
0: 여행
2: 좀 다녀오시죠.
1: 왜?
2: 힘들으셨잖아요. 좀 쉬었다.
1: 아니요, 오시죠. 열심히 일해야죠.
2: 알겠습니다.
1: 원래 이 힘든 거는 일로 잊어야 된다.
0: 아, 맞네.
1: 지론입니다.
2: 존경스럽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요즘 표정이
1: 한번 같이 가시죠.
0: 네. 더욱 밝아지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예요.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아, 요즘 이게 기분이 좋으세요?
3: 아니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0: 부산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계시네요.
3: 네, 좋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선대위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자, 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무시심판 공소취소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굉장히 또 길고 비장한 이름의 중앙선대위가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원톱 체제인데요. 중앙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슬림 선대위를 꾸렸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맥을 짚어주세요.
1: 일단 뭐 이 국민의힘에서 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 같아요.
0: 예.
1: 이게 좀 뭐 사실 TK나 PK 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름이 잘못됐어요. 이 앞에다 국민의힘 심판 앞에
0: 예.
1: 원점 재검토 하기로 한. 이미 원점 재검토 하기로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부여잡고 이거 국민무시를 하면서 대책위원회를 세우냐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참 일 못한다. 그때 한참 그 논란이 됐을 때 그때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0: 예.
1: 민주당에서 이걸 원점 재검토 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게 통하겠냐 그거죠.
0: 민주당도 원점 재검토 하긴 맞아요?
1: 한병도 원내대표가 내용까지 원점 재검토 하겠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나중에 이제 이 공소 유지 권한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은 논란이 되면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당에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그렇군요. 네. 김정혁 최고님은?
3: 원점 재검토 쇼하고 있는 거죠.
1: 하기로 했다니까요.
3: 왜냐면요. 아니 그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우리가 계속 우리가 정의를 구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0: 예.
3: 이 잘못된 검사들의 그 흉악한 검사들의 이 조작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정의를 계속 구현하셔야죠. 왜 중단합니까? 아니 이게 중단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게 말이 되느냐? 변호사 민변에서도 성명 내고 아니 법률가 중에서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나 있습니까?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다 이게 말이 되냐 헌법 질서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예.
3: 이거는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친위 쿠데타를 벌이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의 다수 정당을 동원해서 국회를 동원해서 이런 식의 헌정 질서를 왕창 무너뜨리는 게 도대체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그래놓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두 가지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의로운 거였으면 선거를 앞두고 더 설명을 했어야죠.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저 내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도록 이거 해 주십시오. 근데 왜 중단합니까?
0: 예.
3: 그럼 중단하는데 그럼 아예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만두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뭐 재검토를 해본데. 근데 이런
0: 원점에서 한다고.
3: 예, 이런 장난 한두 번 봅니까? 시간 지나면요 또 다시 올 겁니다. 왜? 대통령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거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사인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비판. 이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저는 예. 정말 다 싸들고 저 항의할 거예요. 비상계엄에 반대했듯이
0: 북부에서 올라와서
3: 이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안 됩니다.
4: 길게 매우 강도 높게 말씀하셨는데요.
0: 예.
4: 선대위 이름이 이렇게 길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3: 아 그래요. 이건 제목을 네. 내가 잘했다는 얘기는 네. 아니에요.
4: 아니 제목 이렇게 길게 해봤자 소용없고요. 저희 눈엔 장동혁만 보여요. 윤호개인의 우두머리 장동혁 선대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선 후퇴해라 인천 가서 강원도 가서 결자 해제해라 이런 말 듣고 오세훈 후보는 오지마 됐거든 이러잖아요.
0: 예.
4: 그런데 장동혁 원탑 선대위가 웬 말입니까? 적어도 보수 논객들도 부산 북구갑에 공천 안 하고 장동혁 대표가 이선 후퇴하면 이거는 판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0: 예.
4: 장동혁 대표 원탑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민심을 읽지 못한다.
0: 민주당 오히려 더 좋으신 거 아니에요?
4: 엉망진창이다. 저희는 속으로
0: 예. 예, 속으로 좋아하고 예, 속으로. 비판하고 있다.
4: 네.
0: 예. 장 소장님
5: 망했어요.
0: 망했어요.
2: 아니 이게 이런 선대위
0: 아, 선대위가 망했다.
2: 아니 국민의힘 선거가
0: 선거가 망했어.
2: 괜찮아질 뻔하고 있는데 아. 이거를 통해서 좀 박빙 지역인 대구나 부산에서도 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성훈 대변인이 예. 왜 장동혁 원탑 선대위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선 후퇴하는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우리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장동혁 1인 선대위를 만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이거거든요. 하, 이 말을 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거. 아, 그런
0: 장동혁 원톱 선대위는 날벼락이다.
2: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얼굴과 메시지가 계속 화면을 지배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2: 다른 분이라도 있으면 다른 분 메시지라도 좀 분산돼서 나갈 텐데 본인 메시지만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0: 근데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까도 김민정 의원이 예.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대통령이라는 것도 쓰지 않고 SNS도 이재명 또 말로 할 때도 이재명이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 원래 뿌린 대로 사람은 거둬요. 예. 근데 이 장동혁이가요. 이러면 안 돼요.
0: 예.
1: 이렇게 들으면 본인이 기분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한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본인도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하잖아요. 그럼 예. 저도 이제 장동혁 할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은
0: 품격을 우리 맥소장님 지켜주세요.
1: 그러니까 예. 장동혁 대표 자체가 분발해줘서 참 감사하긴 해요. 원톱으로서 부각되는 부분들 예, 예. 메시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윤호기인 얘기를 할 것이고 예. 사실상 국민의 아주 뭐 60% 이상의 많은 국정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때려봤자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게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낮을 때는 사실상 비판하면 통하고 이게 선거에서 판도를 움직일 수 있는데
0: 예.
1: 아, 벽 보고 때려봤자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뭐 공소취소 뒷북위원회를 이거 한 것 자체도 사실 그 소구가 안 될 뿐더러
0: 예?
1: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대구하고 뭐 부산이나 울산 이런 경남 쪽에 공식 선대위가 이제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김문수 명예 선대위원장이나 장동혁을 반사하고 싶은 그 이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들은요 지금 예. 난리가 날 겁니다. 혼선이 이뤄지죠.
0: 예.
1: 메시지 혼선부터 시작해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얘기라는 기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나마 좀 장동혁이 분발해 주셔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2: 국민의힘 출입기자분들한테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0: 오늘.
2: 장동혁 대표가 기자의 만남 빈도가 예. 상당히 늘었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2: 그러면서 자신감을 상당히 회복을 해가지고 아하. 과감하게 얘기하는 게
0: 예?
2: 2018년도 그때 지방선거 때보다 내가 한두 군데만 더 이기면 너 지방선거 승리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당대표 계속 2017년 내 임기 채워야 되는 27년
0: 예.
2: 임기 다 내가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0: 예, 예.
2: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이길 것 같고 울산도 뭐 여기 뭐 분열돼 있으니까 이길 것 같고 뭐 경남도 이길 것 같고 오 네 군데나 더 이길 수 있네.
0: 15대 1이 아니라
2: 서울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신감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0: 네.
2: 본인의 의지와 고집으로 단독 원탑 선대위가 구성된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 이제 그렇게 원탑 왜? 선대위를 구성한 이유가 최근 영남에서 보수 결집 기류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례적으로 또 이제 대구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런 희망적인 전망이 있었지만 추경호 후보가 또 빠르게 김부겸 후보를 예,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 보수 결집, 영남을 중심으로 이게 또 약간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희 최근.
3: 아니 그런 그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찬물을 끼얹을 것 같다니까요.
0: 오늘 찬물을 끼얹었어요?
3: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그 비슷한 걸 한번 봤잖아요.
0: 예.
3: 그 윤리위원장하고 당무감사위원장을 정말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분들을 임명을 했어요. 지금까지 부장판사 이상이든가 아니면 대학 총장이든가 이런 이렇게 하던 윤리위원장을 갑작스럽게 윤민우라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분을 임명을 했고 당무감사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하고 그다음에 윤호개인을 주장하는 분들을 가장 핵심적인 윤호 그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으로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줄줄이 목을 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거꾸로 이제 그 법원에서 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지는 그런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한 거고. 네. 근데 이것도 보면요 똑같잖아요 지금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0: 여기 임명한 사람들 교수라는 분들은 누군지도 전혀 모르겠어.
1: 경기 전문가.
0: 예, 네, 뭐 경제 전문가라고 주장하는데 예. 뭐 그러시겠죠. 뭐 그냥 부동산 전문가 경제 뭐 하는 분 뭐 이러는데
1: 예.
0: 죄송하지만 좀 들어본 적이 없고 무슨 학계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가 있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고
1: 예.
0: 무엇보다 정치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 대표한테 이거 이러이러한 거는 문제가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인지 그냥 거수기로 앉혀놓은 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후자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최고위원들 다 앉혀놨는데 최고위원들 중에서 우재준 의원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무슨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양양자 의원은 최고위원은 지금 선거하러 다니고 있고.
1: 맞아요. 네.
0: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대위가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 뒤쳐져 있으면
1: 예.
0: 뭔가 좀 선대위를 그럴듯한 사람들로 꾸려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해볼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 그냥 원맨쇼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금 올라가다가 특검 때문에 공소취소 특검 때문에
1: 예.
0: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거기다가 무슨 부동산 문제니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가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이것도 아까 무슨 뭐 큰일 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장 소장이 저도 걱정이에요.
2: 원래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 지지율 네. 좀 올라갔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했잖아요.
1: 아.
2: 전염기 뜨면 지지율 내려가고 외교 참사로. 근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윤어게인의 우두머리인데다가 뭐 윤어게인 공천, 친윤들 다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2: 그러니까 장동혁 뜨면 지지율 떨어진다. 이건 아마 곧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이 교수들이
1: 교수들이요.
3: 교수분들이
1: 예, 그렇죠. 좋은 지적이에요.
3: 예. 예 교수분들이 예. 어떤 분들이냐면
1: 예.
3: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꿈이 있잖아요.
1: 아.
3: 그 싱크탱크 분들을
1: 아,
3: 일단은
1: 사전에
3: 데뷔시켜 준 것이 아닌가.
1: 아. 지금부터
3: 그렇게
1: 슬슬
3: 좀 생각을 해봅니다.
1: 아.
2: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어요.
3: 네.
2: 그게 죄가 되진 않아요.
0: 저도 이렇게 이민의 꿈을 꾸고 있어요.
1: 이민의 꿈이요?
2: 꿈은 꿀 수
0: 있답니다.
3: 이런 선대위는 처음 봐요.
0: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여기서 내가
1: 이런 선대위는 처음 봤다.
3: 이런 선대위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명망가 있고 좀
1: 그러니까요.
3: 국민들이 보기에 상징적인 인물들 딱 이제 영입을 해서
1: 네.
3: 그분들 앞세우고 좀 당에 있는 분들은 뒤로 빠지거든요, 보통. 그래서 실물을 챙기는데
1: 네.
3: 이거는 본인이 그냥 모든 걸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는 거예요.
1: 똑같아요. 정청래 당대표가 총괄 네. 상임선대위원장이고.
4: 네네네. 네, 네.
1: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장동혁 당대표.
3: 그건 좀 다르죠. 뭐 민주당은 지금 뭐 워낙 선거 분위기가 좋고
1: 아.
3: 정청래 대표가 8월달 전당대회
1: 예.
3: 본인 장사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당 대표가 똑같네 생각.
4: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조금 이렇게 안심시키는 면은 좀 있어요. 텐션을
1: 신경 안정제.
4: 그러니까 야당이 뭔가 좀 그 여당에게 텐션을 좀 줘야 되는데
1: 예.
4: 그냥 거들떠 안 봐도 돼. 그러니까 뭐 어떤 상대로 안 보이니까
1: 아...
4: 여당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되는
1: 그
4: 거예요.
1: 그 정도인가요?
4: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장동혁의 이 선대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이거는 사실 뭐 대선의 꿈 이런 게 아니라 장동혁이 가지고 있는 정치 실력이에요. 이게 최대한 끌어당긴 선대위의 최고치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사실 장동혁이라는 이 정치인은
1: 예.
4: 대표로 앉아있기 때문에
1: 예.
4: 대표 취급을 하는 거지
1: 예.
4: 왕따예요.
1: 아.
4: 같이 있기 싫어해요. 그 옆에서 같이 정치하면 격떨어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1: 아유,
4: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 장동혁은
1: 음흠.
4: 오 이거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네. 내가 마음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구성한 게 선대위라서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메시지만 거칠어질 뿐입니다.
1: 그렇군요.
4: 예.
1: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립자가 꾸준히 안 늘고 있어서 부산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산 갑으로 내려갑니다. 아, 일단 부산시장 후보들 첫 TV 토론을 했는데 박형준 국민의힘 이제 그 부산시장 후보가 전재수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 천정은 가봤냐? 까리띠의 시계 받았냐? 또 공격하자 전재수 후보는 LCT 왜 안 파냐? 팔았냐 안 팔았냐 이게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아 이제 토론을 마친 후에는 두 후보 모두 양 진영 모두 서로 우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던데 최근에 또 박형준 후보가 상승 흐름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런 진단도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 김재욱 최고부터.
0: 아니 뭐 그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예. 그 리얼미터에서 이번에 나온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잖아요. 예. 한쪽은 많이 튀고 다른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승세가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저는 무슨 뭐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지만 그 지금 현재 민주

0: 당에서 너무 독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염증 그리고 보수층의 거부감 이런 것들이 응집되면서 그래서 결집이 이루어지고
1: 예.
0: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전재수 후보에 대한 어떤 평이 좋은 호평만 계속 있었는데 사실 까르띠에 때문에 그게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밑에 있던 보좌관인 비서관들 4명이나 지금 그 기소가 됐든가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증거인멸 혐의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다 때려 부숴 망치로 때려
1: PC를
0: 부숴서 뭐그 컴퓨터를 때려 부숴 거기에 있는 자료는 포맷 일부는 필요한 거 빼내고 나머지는 다 때려 부숴서 그 뒷산에다가 저도 그 사무실 근처에 가봤거든요. 뒤에 산이 있어요. 그 뒤에 산에다가 뭐 묻었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증거인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1: 놀래서 그랬습니다.
0: 놀래서
1: 놀래서 그랬다고
2: 제가
1: 얘기했습니다.
2: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면 이게 오해를 할수 있는데 까르띠 시계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냥 우기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보좌진들이 기소된 거는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아마 기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까르띠에의 어떤 흔적들이 그 하드디스크에 있지 않아요. 근데 괜히 와서 압수당하면
1: 놀래가지고
2: 꼬투리 잡힐까봐.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결국엔 이렇게 된 거라서 전재수 보고는 전혀 무관한데 박정준 후보 그 특유의
1: 특유?
2: 그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막 던져서 상대에게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1: 토론
2: 것인데.
1: 잘하시잖아요. 박형준 후보 같은.
2: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이제 통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부산 붙는 거, 대구 붙는 거, 경남 붙는 거 당연한 겁니다. 거기 민주당이 우세 지역이나 유리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나마 대구가 지금 추경호 후보가 저기 김부겸 후보를 추격한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뭐 붙었다고 우리가 민주당이 못한다? 그건 아니고 선거가 가까울수록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 아유, 또 맥수정님이 이렇게 신경안정제를 투입하셨는데. 자, 우리 김진영 의원님은?
3: 전재수 후보는 일로 승부하는 사람이고요. 법적으로는 이건 이미 클리어된 문제인데 뭐 상대 후보는 계속 걸고 넘어지고 싶겠죠. 이 얘기 외에는 달리 걸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뭐 통과 의례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박형준 후보 하면 부산시장 할때뭐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2023년에 부산 엑스포 29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뭘 해서 그렇게 우리 그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국가 예산과 이런 거를 다 투입해서 정말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그런 생각밖에 안 나서 본인이 정책으로 승부할 자신이 없는 건지, 이거 하나만 걸고 넘어지면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선이죠? 재선했죠? 3선 도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재선의 품격을 좀 보여주든지, 본인 내세울 게 없으니까 까르띠에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예.
3: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패착이다. 정 수장님 가만히 계셨어. 부산.
4: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될까요?
1: 아, 그래요?
4: 아니, 전재수, 박형준 이두 분하고 다잘 알고
1: 아, 그래요?
4: 그래가지고 참두 분은 어떻게 저도 평을 그만할 때가 됐나.
1: 양비론, 양시론 네. 이렇게
4: 아니, 어떻게 말이야. 그 지인이 까르띠에 시계를 수리를 맡겼는데 본인이 안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1: 예.
4: 그리고 잘못한 게 없으면 보좌진들이 왜 그걸 망치로 깨가지고 그거 PC를 이렇게 산에 묻어요.
1: LCT는 왜 그래요?
4: 네? LCT 같은 경우에 왜 약속 안 지키냐고요? 그거 잘못됐죠. 물론 본인이 뭐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약속 안 지키는 건 잘못됐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게제 스타일인데.
1: 그래요.
0: 다 맞는데.
4: 아니, 앞면이 다
0: 저도 두 분하고 다 앞면이 있지만
1: 앞면이 있어요.
0: 앞면이 있고 잘 알지만 일단 그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시계잖아요. 1년 번호가 다 있는.
4: 그럼.
0: 그 스위스에서 통일교로 갔다가 그 시계가 그 전재수 씨가 아는 지인이 갖고 있다가 그 수리를 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갔겠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를 안 한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시기가 지났나 보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합수본에서 저한테 죄 있다고 안 했습니다. 그래,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그거 뭐 따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유권자에게 얘기를 해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2: 얘기했나?
0: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2: 안
0: 하나는
2: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1: 알겠어요.
0: 그 예. 박형준 저 시장 같은 경우는 예. 뭐 얼마든지 공격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LCT와 예. 관련해서도 왜 정리한다는데 왜 정리를 안 하느냐. 그거는 그러니까 양쪽 후보 모두.

0: 누가 예. 그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뭐 서로가 예.
1: 서로 남타전 계속 하시라.
2: 박형준 예. 후보 제가 파면은 예. 저 사실상 조형물부터 시작해서 예. 국회 사무총장 할 때 예. 저기 무슨 뭐 그 카페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0: 카페
2: 예. 그냥 줄줄이 줄줄이
1: 단독거리가 많아요.
2: 많이 많이 있어요.
3: 법적 조치
2: 기자 지난 부장성 아니 그 국회에 그 예. 우리가 가끔 가는 그 아시잖아요. 이거 예. 식사하는 데가 있는데 예, 예. 거기에 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있고
1: 의혹,
2: 조형물도 본인의 예. 와이프가 관련이 된 거를 사무총장 시절에 거기에 했다는 의혹도 있고
1: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2: 아닙니다. 그 예. 지난 선거 때 이게 아, 의혹이 나왔었어요. 제시가 됐던 부분이에요. 예, 그걸 예. 끄집어내서 하면 정책은 사라지고 서로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박형준 후보는 그 전재수 후보가 이미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1: 알겠습니다.
4: 예. 박형준 후보가 뭐 그거 가지고 수사를 받았습니까? 조사를 받았습니까? 기소를 당했습니까?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정치권의 의혹이고 공방이지
1: 예.
4: 그걸 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서영주 소장님의 예. 이 토론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수사를 받았 저기 전재수 후보는 수사를 받았는데 안 받았다는 결론이 내려서 이게 끝난 거잖아요.
4: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랬죠.
0: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2: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네. 확정하지 못했어요.
3: 북갑으로 갈게요. 북갑으로.
1: 북갑으로. 예. 자, 부산 북갑. 부산 북갑. 자, 이제 질문지를 어떻게 묻느냐.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 무소속만 붙이느냐. 아니면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 대표라는 걸 같이 묻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온다라는 이런 전문가들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한동훈 후보에게 분명 좋은 흐름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에 대해서 박민식 후보는 100%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꿈도 꾸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동훈 대표 측은 그래도 정치라는 것은 100%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김주혁 최고님.
0: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저 정치인들 간에 주고받기 시기에 단일화는 없다고 봐요.
1: 아, 예, 예.
0: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1: 예.
0: 그러니까 거기서 절대가 이렇게 자꾸만 논란이 되는 게 그때 어느 방송에서 절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 이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잖아요. 언론이. 네, 근데 네, 네. 그거 아니에요. 그 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냥 지금 현재 북갑은 굉장히 뜨거워요. 엄청나게 뜨겁고 그 거기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태까지 태어나서 선거 치러보면서 이렇게까지 우리 동네가 주목받고 텔레비만 틀면 나오고 기자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시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박을 대고 이런 거 처음 봤다. 태어나서 처음 봤다. 이런 얘기들 하신다고요.
1: 북한에.
0: 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전재수 때도 이런 적은 뭐 꿈도 못 꿨고 박민식 때는 말도 안 되고.
1: 예.
0: 다 한동훈이가 내려오더니 이렇게 시끄럽네. 이렇게 북적북적
1: 기승전 한동훈으로 말씀하시면. 아 기승전 한동훈으로 말씀하셔서. 아,
0: 그렇죠. 뭐.
1: 어쩔 수 없어요.
5: 절대 반지 하나 사드리세요.
1: 자 김재형 의원님.
0: 할 수 있으면.
1: 네.
5: 인지도가 지지도랑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생각해요.
1: 예.
5: 예.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나온 그 부산 그 북극갑의 여론조사는
1: 예.
5: 개소식 날까지더라고요. 5월 8일부터 5월 10일 정도 사이에 했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고요.
1: 예.
5: 그러니까 이제 개소식 때 상황이 반영 안 된 여론조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 뭐 혹은 이후에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는 서로 2등 싸움 하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2등 싸움. 그리고 오차범위 내 혹은 밖에 상황에서
1: 예.
5: 하종우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단일화 했을 때를 가상 대결을 붙여도 또 하종우 후보가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어서 저는 초반 실수를 만회하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중이다. 하종우 후보가 그렇게 바라봅니다.
1: 하종 후보에 네.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지원을 하면서 선거 전문가가 파견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2: 선거 전문가 김영진
1: 김영진 의원이
2: 이제 공동선대위원장도 있고요.
1: 아 예.
2: 사실
1: 예.
2: 가장 최고의 하종 후보의 그 우군은 예. 전재수 후보입니다.
1: 아.
2: 이 북갑에 있어서 사실 12년 플러스 또 여기서 활동까지 20년 넘게 그 지역의 숟가락까지 할 정도의 어떤 그 지역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전재수 후보가 저번부터 이제 쭉 옆에서 그 하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아마 30%대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올 거예요, 이제. 40%를 넘을 거예요. 이게 전재수 효과라고 보면 될 것이고.
1: 예.
2: 북갑이 참 재밌는 게 박민식 그 한동훈 후보가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1: 예.
2: 하정 후보를 건들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둘이 싸우느라고.

0: 토론하자고 하는데 왜 안 하세요? 하정우
1: 그거는 둘이 싸우라고.
0: KBS 부산 그거 끝나고 부산 KBS 토론
1: 이제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박민식 한동훈 둘이서 잘 해결한 다음에
0: 와라
1: 와라.
2: 네. 아니 건들 필요도 별로 없는 게 네. 본인이 내려와서 그 악수하면서 손 탈탈 털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오빠 얘기하면서 그 오빠로 또 한번 무너지고 그걸 또 그다음에 다른 유튜버한테 아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대표가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서 그 발뺌하는 걸로 또 뭐 그렇게 스스로 그 족쇄를 걸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건드릴 게 뭐 있습니까?
1: 그래도 정영근 전 의원 후원회장 한 방으로요 다 상세가 됐다고.
2: 아유 그거는요. 아유 이게 정영근 의원은 그냥 현재에서 느끼는 것은 그냥 삼선 의원이지 이쪽에서 평론가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후원회장도 그분만 후원회장이 아니에요. 거기 교장 전직 교장 선생님도 후원회장이시고 예. 그리고 거기 다른 분들도 후원회장이세요. 그러니까 공동 후원회장이어서 그쪽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 평론가들이 이쪽에서 바라보는 것
0: 중앙과 북가면 지금 다르다.
2: 완전히 달라요.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0: 가보시면 느낍니다, 김유정 의원님.
3: 가봐야겠네요.
2: 네. 그렇죠. 같이 가요. 손잡고 같이 가요.
1: 한 후보한테 가야지. 왜 거기를?
3: 거기를 왜 갑니까?
2: 아니 거기 가서 시장도 가보고 네. 그 다음에 식당도 가보고 아. 이런 데를 좀 돌아보시면.
0: 그래서 가보려고 그래 진짜.
2: 아 진짜 좀 가보세요.
0: 부산 북가 가보려고 그래. 맨날 지금 앉아서 이게 방송하고.
1: 저도 한번 가야 돼요.
0: 한번 가서 네,
1: 전재수 후보
0: 부산 북가 한번 가서 정말 어떤지 한번 보려고 그래.
2: 거기 없어요.
3: 신기하니까 신기하고 호기심에 한동훈 네. 한동훈 하지만 네. 이제 표는 하정우한테 간다 네. 그거죠.
2: 알았어요.
0: 장 소장님
4: 현재 그냥 냉정하게 원칙론적으로 일반론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예, 예측을 해보면 예. 하정우 후보가 안 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보수 진영 싸우고 있고 표가 분이. 분열되잖아요. 예, 예. 한쪽이 무너져야 되는데. 예, 예. 박민식 후보도 그 지역에서 네다섯 번 출마를 하고 관리를 4번. 해서 네. 네. 상당히 뭐 탄탄한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그냥 현재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선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냉정한 평가인 것 같고 김정우 최고위원님의 말씀은 어쨌든 바닥 민심이 좋아지고 있으니 어쨌든 괜찮아질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4: 근데 제가 보기엔 한 방을 해야 돼요. 한 방.
0: 아, 한 방.
4: 감동을 딱 주고 야, 아. 그래 진짜 우리 한동훈 밀어주자. 이 한 방을 꼭
0: 한 방의 과제다. 20일 남은 선거의 과제다라는
4: 뭔가
0: 것이죠.
4: 뭔가 있어야 돼요.
0: 한판 승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재미있는 노컷 대련 2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5: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철에 자주 나타나는 소나기 구름들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돌풍 벼락과 함께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비교적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내일부터는 때이른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원주 16도, 청주 광주 대구 15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춘천 대전 광주 30도, 대구가 27도까지 올라서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와 큰 일교차에 대한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30킬로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0: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 대련 이어가는데요. 자, 6.3 지방선거 이야기 이어갑니다. 자,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 완공식이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의 감사의 정원. 이게 두고 이제 후보간 그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오세훈 후보는 저희 방송에 지난주 인터뷰할 때 막상 와서 보시면 비판하는 것 달리 정말 잘 됐을 것이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서울 시민뿐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뿜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실제 조형을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말씀 주시고, 맥 소장이 별로 또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아니, 거기가 이제 종로 한복판이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1: 종로 분들이 욕 안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0: 왜 이런 걸 주위에는 다 욕하시는 분만 있으니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1: 제가 왜냐면
0: 맥 소장님 주위에 국민의힘 지지자 없잖아요.
1: 아, 안 그래요. 이게
0: 그러니까 민주당,
1: 특히나
0: 그러니까.
1: 종로가 네. 이쪽 광화문 중심으로 해서 사직동, 평창동 이쪽은 보수세가 네. 센 지역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당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아는 집안도 보수예요. 근데 그 조형물을 보고는 뭐 하려고 이걸 여기에다가 둬서 이게 답답하게 만들어놨냐. 그냥 쉬운 말로.
0: 답답하다.
1: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광화문 광장에 매번 집회 시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데 이거 여기에 놔둔 것도 흉측스럽고 뛰어다닐 공간도 막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여기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또 시끄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냥 아주 일반적인 시민들의 시각은 그래요. 저는 정치적으로 봐서는 이게 종로에 있는 그 정치하신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지? 이건 비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김새도 좀 폭립처럼 생겼어요. 그 아시잖아, 이렇게 니은자 폭립처럼 생겼고.
0: 그 갈비.
1: 네, 갈비. 그 다음에 보면은 밧데르총을 하고 밑에는 평평해가지고 밧데르총하고 여기가 무슨 어떤 묘비 같은 느낌이에요.
0: 사진 저희가 어젠가 그제 띄웠는데 혹시 사진 있으면 함께 나중에 준비되면 보여주. 아직 그 준비 안 된 것 같고.
1: 예, 근데
0: 그 정도는 아닌데.
1: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0: 이따가 나오면 예, 이따 나오면 준비되고 있어요.
1: 예. 저는 예산도 204억이나 들었는데
2: 207억입니다.
1: 아, 207억 들었는데 예. 저거 나중에 철거되거든요. 제가 100% 철거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상 예. 전형적인 윤석열식 행정하는 거예요.
0: 그 밧데르총이라는 것이고 각 조형물마다 나라별 국기가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연도 아마 적혀 있는 것 같고

0: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 굉장히 보고 감동적이다. 나라별로 사연도 있고.
1: 감동을 왜 광화문 그 예전에 조선 예. 왕조가 있었던 육조거리와 운종가가 예. 있는 거기에다가 그 이 유엔 6.25에 네, 대한
0: 전쟁에 대한
1: 어떤 기념비를 세워놓냐고 용산도 있잖아요.
0: 아, 전쟁 기념관 있는
1: 본인 좋아하시는 한강에다 설치하시든지 한강에. 한강 매니아잖아요. 아. 그러면 될 거를 굳이 광화문 한복판에 한 것은 본인의 치적 쌓기로 예산을 낭비한 거지. 아니 저게 시민의 일상이라든지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거 묻고 싶어요.
0: 자 우리 김주혁 최고께서 반론을
2: 아니 반론이 아니고 이제 긍정과 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유엔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유엔에 유엔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해서 그 기념하는 날까지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그게 왜 70년 지난 다음에 지금 갑자기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은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어떤 사회적 계기가 있었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선거 앞두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논란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0: 예.
2: 근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사실 에펠탑도 처음에 지을 때는 파리의 지식인들이 저 에펠탑 꼴보기 싫어서 나 파리에서 못 살겠다라고 뭐 이렇게 성명을 낼 정도로 예, 예.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파리는 에펠탑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0: 네,
2: 미국도 예. 여기 저 의사당과 그 유엔 메모리 그 링컨 메모리얼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한국전 참전 그 용사들 그 예, 예. 조형물 거긴 저희들 한국 사람들 워싱턴 DC 가면 다 가거든요.
0: 맞아요,
2: 거기.
0: 맞아요.
2: 거기서 네. Freedom is not free 뭐 이런 것이 있고 그 사람들 명단이 다 적혀 있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미군들이 한국에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22개가나 되는 유엔 참전국들의 사람들이 와서 예. 이 장소가 진짜로 명소가 된다면 찾아와서 야, 우리나라 군인들이 여기 왔었대.
0: 예, 예.
2: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K-팝의 이 잘 사는 나라에 예. 멋진 나라에 우리나라가 와서 무슨 공헌을 했었대.
0: 예.
2: 라면서 사진도 찍고 관광객이 몰려들고 예. 하면 성공한 거겠죠.
0: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준비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딱 해서 이제
3: 봉처럼 생겼죠.
0: 아니에요.
2: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뭐지? 뭐 해서
0: 네. 밧드러총.
2: 네,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람들 예. 앉아서 쉬는 예. 그냥 의자 대행이 된다.
0: 의자는 안 되죠, 저 정도.
2: 그냥
4: 앉을
0: 수 없잖아요.
4: 쭈루룩 앉을 것
2: 앉으면
4: 같아요.
2: 쭈루룩 앉을 예. 수 있겠죠.
0: 아 그렇군요.
2: 그렇게 되면 예. 야 뭐 하려고 뭐 이거 저 돌의자 만들려고 이거 한 거냐 이런 비판을 받을 것 같아서
0: 예.
2: 사실은 이게 평가가 조금 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0: 김정일 총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1: 주세요. 예. 에펠탑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감사의 정원하고 에펠탑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0: 예.
1: 사실 저 이 감사의 정원 자체는요.
0: 예.
1: 장소가 문제라니까요. 이 광화문은 광화문 보러 오는 외국인이 대부분이에요. 볼거리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창경궁부터 시작해서 그 궁이 있어서 볼거리가 넘쳐나는데 굳이 보행 통로에다가 저거를 세워놓고 몽니부리듯이 하면 되겠냐 그거예요. 208억 본인 돈이면 하겠냐고요.
4: 207억이라니까.
1: 207억.
0: 자 사실관계 확실한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4: 저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네 번 했잖아요.
0: 네.
4: 네 번 하는 동안 진작하지 이렇게 중요한 거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예, 예.
4: 얼마나 보여줄 게 없으면 예. 다섯 번째 시장을 도전하면서 예. 이거를 작년에 7월 달에 긴급 입찰 공고를 내서 이게 이렇게 만들 일인가 서울 시민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4: 이걸 이렇게 긴급하게 이 감사의 정원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100m 태극기 계양대 만들려다가
0: 예.
4: 여론의 문매를 받고 퇴출 아니 그 출구를 찾은 게 바로 요 이 감사의 정원이었잖아요.
0: 예.
4: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 22개 참전국에 다 석재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안 준 데도 많잖아요. 7개인가밖에 못 받았고 5군데는 뭐 보낸다 만다 이러고 있어요.
0: 예.
4: 그런 상황에다가 준공식을 뭐 어젠가 그제 했죠.
0: 예.
4: 다 빨간 넥타이 쭉 메고 하더라고요.
0: 예.
4: 이거 선거법 위반은 안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0: 예.
4: 긴급 입찰 공고 내가지고 뭐 업체가 2개인가 뭐 이렇게 했대는데
0: 예.
4: 굳이 더 비싼 업체한테 10억이나 더 비싼 업체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준공식을 6.25날 해야죠 그러면.
0: 한국전쟁 때.
4: 네. 6.25 기념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맞는 게 없어요. 우리는 광장을 원하잖아요. 광장, 민주주의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네. 여기에 굳이 저렇게 저는 매우 흉물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자부심 뿜뿜이에요. 207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사선하는 동안 한강택시망에 한강버스

0: 들이 또 저런 감사의 종은 보면서 사진도 찍고 야 고마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구나 그렇게 인식한다면 외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그래서 207억 원 들였지만 2,700원어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1: 서울시 대변인 지금 수준이에요 지금.
2: 2,700원이요?
0: 그래서 지금
3: 그 누구예요? 그 서울시 부시장이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아,
1: 김병민 부시장.
3: 김병민이랑 똑같이 예.
0: 그. 뭐 지금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장병민 그래서 좀 두고 보시죠. 뭐 두고 지금이야 보시죠. 선거 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은 비판할 건데
1: 예.
0: 좀 지켜보고 외국 평가도 들어보고 그러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3: 평가보다 그 본인 돈이면 하겠어요라고 물고 싶어요.
0: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3: 기업을 해서 기업의 어떤 비용을 써서 저기에 207억을 해서 관광 효과를 누린다면 그런 판단을 하겠냐? 이 세금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치적사기로 그냥 저기에다가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평가가 있을 때
1: 예?
3: 구상권을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청구할 생각이다.
0: 청구 할 때도
4: 그거 너무 그렇게 정말, 일반적으로 아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 그냥 제 개인적인 평가예요.
4: 4대강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까?
0: 청계천도 그랬고
4: 지금 4대강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오히려 4대강 때문에 홍수 그다음에 가뭄 예. 이런 거 없어졌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화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의 가치 판단이 흐려지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저거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점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렇긴 하지만 또 그 반대쪽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가는 건 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1: 자 이번에는 또 정원호 후보에 대한 비판의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재섭 의원. 우리 김재섭 의원이 이제 정원 후보의 저격수로 지금 한창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31년 전 이 사건을 두고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에 카페에서 여정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고 또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까지도 폭행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 문제 지난해 12월에 한번 조명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정원 후보는 30년 전에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에게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당시 뭐 또 그 재판 판결문도 있었기 네. 때문에 자, 이 폭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3: 이건 이제 뭐 김재섭 의원이 저격수로 자임하긴 한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저격총에 망원렌즈를 안 단 것 같아요.
1: 망원렌즈?
3: 예.
1: 자세히 안 봤다?
3: 그러니까 저격을 못 하고 있어요. 표적지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0: 난사야?
3: 이거는
0: 난사?
3: 난사라는 건데 표적지가 하나도 안 맞아요.
1: 다다다다다다다.
3: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예. 저격수가 저격수로의 어떤 명성을 잃게 되는 것인데
1: 예.
3: 좀 안타까움이 있고 저는 이거는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시 구정 질문에서 한 구의원이 얘기한 회의록
1: 예.
3: 거기에서 나왔던 회의록 자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1: 예.
3: 판결문에서는 지금 정원 후보가 김재섭 후보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와 같은 실집에서의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뜻대로 안 돼서
1: 예.
3: 싸웠다는 내용이 없어요 판결문은 단지 서로 간에 정치적 견해 때문에 싸웠다고 판결문 나와 있단 말이에요.
1: 예.
3: 그럼 사실이 틀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아시죠?
1: 그렇죠.
3: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한동훈 후보를 지금 저격을 해요. 자, 그 당시에 상임위의 이 회의록을 보십시오. 청담동 관련해서 누구누구 주체적 증언이 있었고 이러고 이랬습니다.
1: 예.
3: 그때는 민주당의 누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3: 이거 해명하세요.
1: 그런데
3: 판결문에는 그 청담동 술자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1: 음흠.
3: 또 다른 팩트로 나오지 않습니까?
1: 예.
3: 결국에는 판결문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1: 예.
3: 그 회의록을 보고 얘기한 자체가 이건 너무나 좀 악의적인 네거티브다.
0: 청담동 술자리와 각종 기사에서 김우겸 의원이 헛발질했다라는 게 다 나와 있는데
3: 아니, 그걸 들고 이제 흔든 거랑 똑같다고 그죠?
0: 이거는 그런 기사가 없잖아요.
3: 그게 95년 전이야. 아니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그 기사가 없지.
1: 그러니까 이게 장행일 의원이라는 분이 예. 이제 의회에서 발언했던 문제 제기했던 내용을 속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김재섭 의원은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정원 후보 측은 믿을 수 있는 거는 판결문인데 판결문 속 내용을 판단해야지 상대방 진영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그 증언을 왜 사실화해서 말하느냐 뭐 이런 비판이거든요. 김정혁 최고 교수 말씀 주세요.
4: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30년 전에 굉장히 젊은

0: 시절에 예. 했던 거잖아요. 예. 그냥 제가 젊고 어리석고 혈기왕성할 때 그 예. 실수를 해서 잘못했습니다.
1: 끝나요?
0: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외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아, 아, 예. 그러니까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누구 그 여성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폭행을 했다는 부분은 그런 속 기록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재판 기록에는 없잖아요. 그냥 그게 진실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 지금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도 없는 거고.
1: 예.
0: 그러니까 저는 이것 가지고서 계속 그 공격하는 거는
1: 예.
0: 뭐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 저는
0: 정은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1: 예, 아님에도 불구하고
0: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1: 지지하는데도
0: 그러나 30년 전에 그 청년 시절에 근데 한 가지 이건 있어요.
1: 예.
0: 5.18을 그 논쟁을 하다가 때렸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건 아니거든요.
1: 예, 예.
0: 5.18 얘기하다가 내가 열받아서 상대방 때렸어. 그렇죠. 경찰이 출동했는데 들이받았어.
1: 예.
0: 그것도 옳은 거 아니에요.
1: 예,
0: 마치
1: 예.
0: 뭐 마치 무슨 저 윤석열과 내란만 얘기하면 우리 모든 행동이 정당화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처럼
1: 예.
0: 지금 뭐 30년 전에 내가 젊은 시절이라고 해도 5.18 얘기하다 상대방 때렸으니까 이거 괜찮다. 이건 아니죠.
1: 근데 지금 이제
0: 잘못했다 그러면
1: 김진섭 의원 주장은 그 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가 거절한 중에 협박하다가 이제 폭행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 맞은 사람은 지금 당시 그 국회의원 비서관인 거죠.
2: 네.
1: 그리고 경찰인 거잖아요.
2: 네.
1: 그럼 왜 그 국회 비서관을 때려요? 외박을 요구하고 싸운 건 그러면 카페 사장과 싸웠는데 그것도 좀 미스테리한 거 아닙니까?
0: 그 그렇죠. 옆에서 말렸다는 거예요.
1: 말리다가
0: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했는데
3: 뭐 술김이니까 그냥 다
0: 옆에서
3: 그냥
0: 말리고 그러니까 뭐 그랬다는 건데
3: 권투하잖아요, 권투. 정원 후보가.
1: 아, 그래요.
3: 권투. 그러니까 혈기왕성하니까 그랬던 건데.
1: 예.
3: 제가 보기
2: 판결문에 예, 예, 예. 명확하게 예. 이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1: 예.
2: 당시 1995년 10월 13일자 각 여러 신문에 한겨레, 한국, 조선, 연합뉴스, 세계일보 등에도 이 관련된 판결문과 같은 내용의 보도가 다 되어 있어요.
1: 예.
2: 그런 상황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5.18과 관련한 인식의 차이로 폭력 사건이 일어났지만
1: 예.
2: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기소 입건됐고 벌금 300만 원 받아서 법적인 다 이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세 번의 구청장 출마할 때마다 이거에 거론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미 SNS에 관련해서 또 본인이 이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그때 그 상황을 반성하면서 평생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사건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거죠? 김진섭 의원이 계속해서 뭔가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한 놈만 패자 이걸 덤벼들어서 한 사람이 지금 정원호 후보를 계속 공격하기로
1: 예. 그 역할 분담?
2: 작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 작심.
2: 저는 껌껌이 다 패착이다.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민주당에서 이제 김재섭 의원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김재섭 의원이 이제 칸쿤 출장 문제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의혹 제기도 칸쿤 시즌2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4: 국민의힘 그 김재섭 의원의 선배들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진섭 의원이 물론 젊고 나름대로 이제 스피커 역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이 역할을 줄 수 있으나 하려면 좀 제대로 준 걸 줘야지 젊은 국민의힘 정치인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팩트하고 전혀 달라요. 나중에 이거 법적 책임을 김진섭 의원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치를 앞으로 할 사람이 질련지 거기에 대한 저는 좀 우려가 좀 크고
1: 예.
4: 사실상 정원호 후보 참 흠잡을 게 없나 보다. 이거 95년도에 나왔던 30년 전 얘기를 속기록을 뒤져서 흔들 정도면
1: 예.
4: 지금 최근에 있어서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흔들 게 없는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
1: 예.
4: 오세훈 후보도 답답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30년 전 거를.
1: 근데
4: 그것도 구청장 나올 때마다 늘 얘기해서 이걸 해명했던 걸 또 흔들어요.
1: 근데 예, 당 소장님.
5: 두 분은 판결문을 금과 옥조처럼 다 믿어요?
4: 아니 속기록보다 믿죠.
1: 아니
5: 그래요?
1: 그러면 사법 부의 판단이요. 네,
5: 아니 뭐
1: 예.
5: 이화영 그 판결문이라든지 조희대 판결문은 왜 또 선택적으로 그건 안 믿고 다 그냥 잘못됐다고 왜 그래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아니에요?
4: 그건 좀 그게 다른 맞아요? 문제예요. 조희대 판결
5: 아니 판결문에
1: 조희대
5: 따라서
1: 조희대까지 너무 많이
4: 조희대는 너무 많이 갔고 네. 이화영 판결문은 조작 기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5: 조작 기소를 판단을 못하는 판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4: 그렇죠.
2: 물타기하지 마세요.
4: 공소장을
2: 물타기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이거예요.
1: 공소장 잡는 김유정.
5: 그러면은
2: 물타기하지 마시라고요.
5: 이러면 이게 저는 던졌다고 봐요.
1: 어떻게요?
5: 던졌다.
1: 던졌다.
5: 네.

0: 아 김재섭 의원이 던졌다.
1: 중요한 증언자들이 지금 없잖아요. 카페 주인.
0: 그렇죠.
1: 이모 비서관이 없잖아요.
0: 맞았던 그 비서관.
1: 네. 네. 경찰관. 없잖아요. 지금 찾을 수가 없잖아요. 30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0: 아,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1: 모르죠. 그러니까 제 추측이죠. 아. 노력을 많이 했겠죠.
0: 예, 예.
1: 근데 못 찾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사건이 확대됐어. 논란이 됐어. 그러면은 예. 어느 순간 카페의 주인이 갑자기 맞아요. 그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증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뭐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뭐 공직선거법으로 또 처벌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0: 예.
1: 그래서 하나의 승부수로 던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30년 전에 그런 일이 기억이 나요?
3: 기억도 안 날 것 같아.
1: 막 폭력 사건이 있었다면
0: 그러니까? 예. 정과로 기록될 만한 일이니까 예. 그래도 뭐 또 생생하게 기억 주위 사람들 기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이제 미용이 나온 것이고
1: 그래서 그거를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미 준비해 놓고 이렇게 예. 던진 건지.
0: 예.
1: 아니면 이렇게 던지면은
0: 아, 근거자료 2차 자료, 예, 3차 자료가 있는지
4: 없어요, 없어요.
2: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유야무야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30년 전에 그런 뭐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0: 그렇죠.
2: 예. 그런 거를 나와서 다시 진술을 해서
0: 예.
2: 뭐 자기 얼굴이 드러나고 예.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양쪽의 주장이 그 예. 공방이 오가다가 예. 흐지부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 지혜탕 3탕이에요. 정은호 후보가 구청장 나올 때마다 나왔던 그 스토리 그 이 이슈들을 다 다시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4: 그냥 이미지를 좀 깎아내리겠다라는 전략 같습니다.
0: 예.
1: 근데 만약 그 하지 마요.
0: 아, 예.
1: 부의원의 얘기가 만약 잘못됐다면 그 당시에 예.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하고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정은호 비서가 법적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30년 전에요?
1: 그렇죠. 그 당시에.
4: 당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도 반성하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별개 문제 같아요.
1: 그러니까 내용들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4: 아,
1: 그냥
4: 뭐
1: 여종호
4: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냥 넘어갔겠죠.
1: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면 서 소장님 가만히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겠냐고요.
4: 말 같은 소리를
0: 거기까지.
4: 해야.
0: 평택을 잠깐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단일화 대드라인 임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역시 물건 나왔고 여기도 오자 대결로 굳어지는 모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 김유정 의원님?
5: 예 네, 단일화 없이 간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0: 예.
5: 거기 이제 민주당 참칭 후보 혹은 유사 민주당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남 후보가 우리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쭉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0: 예.
5: 단일화가 굳이 필요한가요? 단일화할 의지들도 별로 없는 분들이고 김영남 후보를 맨 공격만 하잖아요.
0: 예.
5: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맥수장님
1: 너무 아니한 거 아닌가?
4: 예. 아니란 건 아니고요. 예. 단일화가 애초부터 저는 필요 없었다고 봐요. 여기에 민주당의 후보인 김영남 후보를 보낼 때부터
0: 예.
4: 단일화를 염두한 출마나 전략 공천은 아니었다. 그래서 조국 후보가 정말 공을 들이고
0: 예.
4: 조금 더 읍소하고 단일화를 좀 추진하려고 했으면 모를까.
0: 예.
4: 오자마자 김영남 민주당 후보를 그렇게 패는데 단일화 해주고 싶어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0: 예.
4: 저는 단일화 물건 나갔다.
1: 여긴 단일화 이슈가 아니라 네거티브 공방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0: 네거티브.
1: 예. 조국혁 신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네거티브밖에 없어요. 정책 경쟁을 집권여당 후보랑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진영을 넘어왔기 때문에
0: 예.
1: 김영남 후보의 과거를 파서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 민주당 당원으로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선을 넘는 그런 공격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김영남 의원도 가만히 있을까. 결국에는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이 양자 간에 벌어지지
0: 것이다?
1: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 근데요. 조국 후보는 단 한 번도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이 없어요.
1: 네.
5: 그런데 본인이 가장 민주당스럽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궤변이라고 저는
1: 그러니까
5: 생각해요.
1: 앞뒤가 안 맞는데.
5: 그러니까 1년짜리 계약서나 공개하시라고요. 저는
0: 민주당 혁신위원을 했었잖아요. 김상곤 혁신위원장 할 때. 민주당 혁신위원도 하고 입당 안
5: 했는지,
0: 했지만 그래도 예. 민주당을 위해서 좀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일을 했었으니까
5: 당적을 가진 적은 없죠.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김지호 전 대변인이 상당히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YTN 뉴스 명당에서 한 게 있거든요. 그 유튜브로 좀 찾아보시면
0: 예.
1: 여러 가지로
5: 사과하고 열심히 돕겠다고 했잖아요. 김용남
1: 얼굴이
5: 후보한테.
1: 다 떨떠름하더라고요.
0: 예, 동시간 얼굴로. 때 박성태 뉴스쇼 더 사랑해 주시고요.
3: 안 나와 나 한 판 주고 안 나와.
1: 하는 거야 이제.
5: 아니, 아니 당대표가 단일화라는 세, 그 단어 떠올리지 말라.
0: 알았어요.
5: 말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다음에 네. 5월 11일자로 사무총장 명의로 각시도당에 공문 내려보냈잖아요. 무소속 후보나 타당 후보 돕는 거 하면 이거 안 된다라고 그럼요. 경고했잖아요.
0: 예.
5: 당의 지시에 따라야죠.
2: 네, 그럼 열심히 싸우시는 거 잘 지켜보겠습니다.
4: 국감을 보는 거하고 똑같을 그렇지. 거예요. 여기가 국감이 지금 박민식 한동훈 후보
2: 싸워라.
0: 자 여기까지 예, 자 국민의힘은 유희동 후보가 되겠습니다. 평택을에 너무 유희동 후보 얘기를 안 해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했다 이런 네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또 눌어붙었네.
7: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7: 기름값 걱정 날리고,
6: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7: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6: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7: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6: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승부 함께하셨습니다. 내일은 한판승부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의 인터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연결이 넘어 융합을.

0: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 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9번째 페이지. 갓뚫은 배관처럼 토크를 콸콸콸 쏟아내는 무호흡 토크의 대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1: 자, 오늘은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관공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누구겠습니까? 마마미야! 슈퍼마리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1997년 4월경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97년이요?
2: 네, 97년. 97년 연도 정확하고요. 4월도 거의 정확합니다. 날짜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1: 야, 무슨 얘기를 들으셨죠?
2: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네.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네. 하늘에서 이상한 사람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슈퍼맨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옆에 보니까 또 어떤 여자가 이번에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당신 누구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1: 원더우먼이요.
2: 나는 슈퍼걸이요. 아, 슈퍼걸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예. 좀 있으니까 갑자기 마리 한 마리가 막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1: 마리. 예, 예, 예.
2: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요? 라고 했더니 슈퍼마리요.
1: 97년에 네. 그때 이제 IMF 때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농담으로라도 우리가 네. 웃었어야 되는 시절입니다.
2: 97년 4월이 네. IMF 터지기 전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해 하반기에 터졌기 때문에 예, 예, 예. 약간 이런 정도의 정신 상태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1: 너무 많이 했네. 너무 많이 했어.
2: IMF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슈퍼마리오, 현대 비디오 게임의 문법을 창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닌텐도의 역작이죠. 또 최근에 슈퍼마리오 갤럭시라는 영화도 개봉해서 상영 중이어서 마리오 세계관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곽 작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 보통 저희가 이제 개봉작 관련해서 과학 이야기 할 때 그렇게 영화를 한 번도 안 보시더니
2: 아, 네.
1: 이번엔 보고 오셨다면서요?
2: 그러면 나서 후번 그 다음에 본 적은 꽤 많이 있습니다.
1: 아,
2: 사실은
1: 예, 예, 예, 예, 예,
2: 사실은
1: 예.
2: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개봉하자마자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말 못 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네. 그냥 어린이날을 또 맞이해가지고
1: 아, 어린이와 함께
2: 마리오 영화는 또 이제 제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1: 아.
2: 그래서 보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아, 저 마리오가 탄생한 그 배경에는 사실은 상당히 슬픈 역사가 있다.
1: 아,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예.
2: 원래 이제 가정에서 즐기는 이런 게임이라는 문화를 처음으로 창시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은 미국의 과학기술인이자 사업가인 놀란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손에 꼽힙니다.
1: 부시넬. 예.
2: 이 사람이 이제 동전 넣고 그런 가게나 술집 옆에 구석에서 잠깐 재미삼아 게임을 하게 해주는 이런 기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유통을 하다가 그걸로 성공을 했거든요.
1: 네.
2: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전자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임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 팔아보면 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서 이 사람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퍼져 있었어요.
1: 네.
2: 가정에 이렇게 일종의 간단한 컴퓨터죠. 그런 걸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게임을 사가지고 매체 게임 매체를 사가지고 거기다 꽂아놓은 다음

0: 네. 여러 가지 게임을 그 뭘 꽂아놓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를 텔레비전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린이들이 혹은 뭐 가족들이 하고 논다라는 게 70년대 굉장히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이게 상당히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게 이게 돈이 되는 장사구나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점점 커졌거든요. 놀란 부시넬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엄청나게 큰 회사도 갖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놀란 부시넬이 알바생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그런 제품 같은 거 개발하는 일을 맡겼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1: 뭐 스티브 잡스?
0: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하고 그의 동료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스티브 워즈니악.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전자와 관련된 일 중에서 생산적인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본 게 이 놀란 부시넬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게임 산업에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잘 됐었는데 80년대 초반 한 82년, 83년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사업이 잘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도 나도 미국에서 이 사업에 막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때 또 당시에 여러 가지 그 게임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가 게임의 저작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든가 게임 유통하는 거를 어떤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든가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무슨 잘 되는 게임이 하나 나왔다라고 하면 비슷한 게임을 다 베껴가지고 너도 나도 막 출시하고 어떤 회사에서 게임기가 괜찮은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조금 바꿔가지고 똑같은 걸 복제해서 또 내놓고 뭐 이런 게 막 난무하는 시대가 찾아왔거든요. 1983년도에 이 게임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가진 수많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에 좀 염증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찾아옵니다. 핸드도스 무슨 게임 하나 재밌대라고 해가지고 무슨 게임 이름 뭐라고 할까요? 마리오 이렇게 뭐 바리오라는 게임이 있었다고 칩시다. 바리오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재밌대라고 해가지고 바리오라는 게임 나도 하나 사볼까라고 해서 매장에 가보면 뭐 바리오, 슈퍼 바리오, 하이퍼 바리오 뭐 별별 유사품들 쫙 다 나와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살펴보면 표지만 비슷하게 생겼지 쓰레기 같은 게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자체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에 비해서 물건을 파는 쪽에 그 산업 쪽의 경쟁은 너무 격화되다 보니까 게임 산업 이건 망할 이거 될 일이 아니다 망할 산업 이런 바람이 훅 불어 닥치면서 게임 산업에 불어닥쳤던 그 수많은 투자나 인기가 갑자기 1983년에 훅 꺼지는 그런 엄청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에 수십 개의 게임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83년에 이 거품 꺼지는 이 현상이 발생한 다음에 뭐 다섯 개 남기고 다 망했다든가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이런 충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흔히 비디오 게임 크래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1983년에 일어났던 게임 대붕괴 뭐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83년을 기점으로 이게 좀 오래 가요. 될 산업이 침체기, 아니다. 이거는 게임이라는 건 이제 한때의 이상한 유행으로 반짝했던 거지 이게 꾸준히 사업이 된다거나 사람들의 문화에 파고든다라는 거는
1: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
0: 한낮 꿈 같은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게 훅 다 꺼진. 나 게임 회사에서 저 사람 이제 실업자 됐나 봐. 거의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 몰아닥칩니다.
1: 그런데
0: 바로 그 하필이면 그 게임 산업이 미국에서 완전 망해가지고 게임에 대한 투자가 다 꺼질 그 바로 그 해인 1983년에 태평양 건너 일본에서 게임이라는 산업이 미국에서 이렇게 커졌는데. 미국에서 게임 만드는 거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거 만들더라.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단계 더 발전된 더 혁신적인 기계를 갖다 놓고 게임을 만들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게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진 게임 세계를 완전 평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일본인 이 기술인들이 일본인들의 게임기를 가정용 게임기를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야심차게 출시를 했어요. 놀란 부시넬이 미국에서 성공했던 그 게임기 같은 경우에 기억 용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기억 용량이 총 128글자의 알파벳을 저장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램이라고 하죠. 기억장치를 이 게임기에 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형편없이 작은 용량이죠. 그게 이 기계가 다룰 수 있는 기억 용량의 전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가정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뭘 이렇게 판단과 계산을 해가지고 뭘 보여준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그냥 전자계산기하고 비슷한데 좀 나은 거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자계산기 같은 거를 좀 더 개조해가지고 뭐 화면에 뭐 띠띠 움직이고 하면 뭐 재밌겠지 이 정도를 괜찮아요. 해가지고 놀란 부시넬은 게임 산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일본 기술인들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된 걸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때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내놓은 제품의 기억 용량 같은 경우에는 2000자 이상의 기억 용량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가당차는 거죠. 2000자라고 해봐야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인터넷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소리에 한 0.1초를 담은 내용도 2000 아, 글자보다는 용량이 더 많이 될 거예요.
1: 그래도 한 번에 너무 도약이 크네요.
0: 그렇죠. 20배 가까이 도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더 성능이 좋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우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비디오 그렇죠. 게임 대붕괴가 게임 대붕괴 왔잖아요. 네. 자 이거 안 우리 큰일 났다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야심차게 이걸 내놓았는데 다 엎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일본에서는 일본 경기 좋을 때니까 일본에서는 조금 될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뚝심으로 몇 년 버텼어요. 네. 그래서 1년 버티고 84년이 되어가지고 이 정도 게임을 만드는 정도의 경험이 좀 쌓였으면 진짜로 우리가 놀라운 게임을 완전히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게임을 만들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2년이 지난 85년에 개발해서 내어놓아서 다시 일본 사람들이 미국 게임 시장을 완전 휩쓰는 데 성공한 바로 그 걸작이 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슈퍼 마리오라는 게임이죠.
1: 그렇습니다. 예.
0: 하나만. 그런데 아무리 뭐 일본인 기술인들이 그런 뛰어난 혁신적인 미래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80년대 초에 사용하던 다른 가정용 게임기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죠? 근데 가정용 게임기라는 게 돈나는 게임기인데 이게 무슨 뭐 생활 필수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물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냥 재미삼아 즐기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선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정도 해야지 뭐 애들이 아빠 나도 사줘 라고 하면 사줄 만한 그 정도 가격선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기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반도체 시세가 너무 올라가지 않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게 반도체 가격이 물론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높아져도 밑지면서 파는 것도 어느 선까지는 감내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게임기 자체는 그렇게 돈을 못 남겨도 네. 이런 슈퍼마리오 같은 잘 팔리는 게임을 만들어서 팔면서 돈을 좀 벌면 되니까 그래도 어느 선 이상으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버리면 네. 이게 수지가 안 맞거든요. 네. 네. 그래서 80년대에 이런 특히 80년대 초반 이럴 때는 80년대 중반까지도 네. 수많은 이런 전자제품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첨단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반도체 시세를 되게 조마조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일본 반도체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일본의 반도체 만드는 전자기술 뛰어난 업체들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만 있으면 그래도 크게 망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네네. 반도체 시세를 항상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세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한 그리고 전자제품 상황에서 전자제품 사업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전망이 좋을지 나쁠지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캄캄한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일본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던 시장에서 무모하게 뛰어들었던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1: 대한민국이군요.
0: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 그것도 이 메모리 기억용 반도체 D램 사업에 처음 뛰어들어가지고 시제품까지 개발하는데 처음 성공했던 그 해가 똑같은 1983년입니다.
1: 83년. 예,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세계의 게임 문화가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게 된데 한국의 이 반도체 산업 이때 당시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 하던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무모하다고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 미천도 없는데 어떻게 일본 반도체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제품을 팔겠느냐.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무모하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저렴한 질 좋은 반도체들을 세계에 많이 풀 수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어린이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첨단 기기가 세상에 보급될 수 있었다라는 간접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1: 네, 캐릭터 주인공 이름이 마리오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썬킴 씨랑 오락의 역사 때 다룬 바가 있으니까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리오 이 캐릭터가 트레이드마크가 코수염 그리고 이제 항상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요 묘사가 사실은 컴퓨터 메모리를 아끼기 위한 전략이다?
0: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네, 컴퓨터 네. 내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기기의 장치 자체의 용량도 아까 깨야 2000 글자 알파벳으로 2000 글자 그러니까 한글로 쓰면 1000 글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작은 용량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뭔가를 많이 처리를 할 수가 없었고 네. 그 게임 자체를 담고 있는 매체 있죠. 네. 그 매체의 저장 용량도 그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반도체가 많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 전체의 양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1편 같은 경우에 전체 양도 한 40킬로바이트 정도밖에 안 돼요. 40킬로바이트면 글자로 알파벳 글자로 써도 네. 뭐 한 4만 글자 좀 넘는 그 정도죠.
1: 40킬로바이트.
0: 네, 40킬로바이트. 네. 4만 글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인터넷으로 말하고 있는 이 한순간의 화면을 네. 캡처를 뜨면 네. 스크린샷을 뜨면 네. 그 한순간의 장면 하나가 네. 아마도 4만 킬로바이트 이상일 겁니다. 요즘에는. 그죠?
1: 와.
0: 그런데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1편 같은 경우

0: 보면은 네. 거기에 게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세계의 모습과 그곳에서 와.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규칙과 아름다운 배경음악도 참 좋습니다. 아, 그렇죠?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재즈 분위기가 나는 그런 음악이에요. 특히 게임 오버 됐을 때 음악 있잖아요. 약간 재즈 느낌이 살짝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런 음악까지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용량이 작다라는 거는
1: 40킬로바이트.
0: 예, 정말 그때 당시에 그래도 놀란 부시넬 1970년대에 미국에서 나왔던 가정용 게임기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1: 그럼요.
0: 예, 그런 성능을 이용했지만 그 성능 안에서 최대한 뭔가를 많이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법을 썼습니다. 일단 머리카락 모양 같은 거를 단순하게 표현해야지 용량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좀 개성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머리카락을 머리를 일일이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모자를 씌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모자를 씌웠고 눈, 코, 입을 다 표현하면 그것도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밋밋하게 표현을 하면 또 재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개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코스튬을 넣어서 입을 가리고 코가 있는 가리지. 것처럼 보이게 하자라는 그렇지. 그런 작전을 사용을 한 거고요. 예. 마찬가지로 팔의 움직임 같은 걸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지도 옷차림도 일부러 멜빵 바지 같은 걸 입히게 하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작전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그거 말고도 진짜 유명한 꼼수로 그런 거 있죠.
1: 뭐 어떤 거요?
0: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모양하고 그 구름 윗 부분 모양이 이 풀섭의 모양하고 똑같다. 네. 색깔만 다르다.
1: 색깔만 맞아, 맞아, 맞아.
0: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두 개를 저장하면 용량이 많이 드니까 그림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그림의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름도 표현하고 풀섭도 표현하는.
1: 네. 네. 아,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재밌냐.
0: 네. 그렇게 해서 꽉꽉 눌러 넣어가지고 예전에는 아까 놀란 부시넬 시절의 게임이라고 하면 대충 어떤 거냐면 화면에 무슨 점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1: 아.
0: 그러면 뭐 주인공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점에 뭘 쏴가지고 맞춘다. 아. 많이 맞추면 점수가 띡띡띡 올라가고 그럼 네가 많이 점수 맞췄냐 내가 많이 점수 맞췄냐 그거 겨뤄가지고 아 잘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70년대 말 비디오 게임 크래시 비디오 게임 붕괴가 일어나던 그 무렵의 주류 게임들이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이 마리오 시대의 게임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계속 탐험하면서
1: 맞습니다.
0: 미지의 그런 상상의 영역이 펼쳐지고 주인공과 등장인물 적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모습의 어떤 성격이 있고 모습이 있고 그래서 그 등장인물의 이름을 뭔가 부르게 되고 아, 마리오가 나왔다. 쿠파를 물리쳐야 된다. 공주를 구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게임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감정이입이 더 일어나고 무슨 세상이 더 펼쳐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그런 하나의 예술적인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1: 혁신적이었구나.
0: 예,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러네요. 이 마리오 슈퍼마리오의 초기 이름이 점프맨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슈퍼마리오 하면 점프력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중력을 거슬러서 본인 키의 몇 배나 되는 높이를 마리오처럼 점프할 수 있으려면 지구에서 물리학적으로 얼마나 큰 폭발력과 뭐 근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0: 일단 불가능합니다. 네. 마리오가 뛸 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1편 기준으로 뛸 때 보면 자기 화면상에 나오는 자기 키 대비 한 4배 정도는 우습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1: 예, 예,
0: 자기 키 대비 4배. 그러니까 마리오의 키를 한 150cm로 1.5m 정도로 되게 짧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4m 이상 뛰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근데 우리나라의 우상혁 선수는 세계에서 거의 제일 높이 뛸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탑클래스죠.
0: 예, 이분이 기록이 2m 36cm인가 그래요.
1: 아.
0: 그런데 이분은 뭐 전문적으로 마리오는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도 아니고 이건 뭐 배광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그냥 뭐 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고 푹 뛰면 우상혁 선수가 세운 최고 기록보다 한 뭐 2m 이상을 더 올라간다.
1: 아하.
0: 이거는 사실은
1: 사람이
0: 불가능하다.
1: 아닌가 말이오.
0: 불가능하다.
1: 사람이 아닌가?
0: 그 사람이 아닌 동물 중에는
1: 어, 예, 예,
0: 누가
1: 예.
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따져봤어요.
1: 동물.
0: 예, 일단 뭐 곤충류 중에는 이런 게 많아요.
1: 그렇죠.
0: 뭐 벼룩이나 이런 거는 자기 몸에 뭐 몇백 배도 뛰니까.
1: 예.
0: 근데 아무리 좀 무리수를 둔다고 해도 마리오가 뭐 벼룩 같지는 않잖아요.
1: 아니죠.
0: 그죠?
1: 수염도 나 있는데.
0: 뭐 플리리오라고 해야 될까? 플리오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런 거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건 아니고 좀 그나마 사람에게 좀 가까운 포유류 동물 중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비교적 높이 비교적이 아니라 상당히 이 정도 적어도 한 4m 이상 정도의 아니 4m가 아니라 6m 이상 정도의 그러니까 1.5m의 4배면 6m죠 그죠? 그러니까 우상혁 선수보다 한 4m 정도 이상 뛸 수 있다는 건데
1: 6m 뛸 수 있는
0: 6m 정도 뛰는 게 좀 관찰이 된 가능할 만한 그런 동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 있나? 6m가 있나?
0: 표범류 동물이죠.

0: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많이 살았던 표범, 지금은 뭐 거의 멸종돼서 남한 지역엔 적어도 없다라고 합니다만 표범류 동물이 뛰면, 표범은 이제 나무에서 뛰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한번 몸을 뻗쳐가지고 뛰면 뒷발이 떨어진 거리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데 앞발이 닿아가지고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높이로 따지면
1: 이렇게 걸터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0: 그러니까 마리오도 사실은 그 높이 뛰는 기록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어디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면 표범 같은 경우 뭐 3m 정도 올라가는 거는 쉽게 관찰이 되고 좀 표범하고 비슷한 그런 고양이과 동물 중에 예를 들면 뭐 퓨마라든가 이런 동물은 5m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워낙에 나무에서 오르내리면서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몸 구조가 많이 진화가 돼 있어가지고 다리가 길고 몸이 가볍고 다리를 이용해서 점프를 할 때 뒷다리로 강하게 땅을 박차고 밀어내면서 앞다리를 높이 뻗어내고 허리뼈를 약간 흉수철처럼 이용해가지고 튕겨내는 그런 방식으로 5m 이상의 높이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마리오보다는 뭔가 레오파르디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표범 인간 같은 표범맨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다면 조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요즘은 뭐 이제 저장 용량 같은 게 훨씬 더 늘어났으니까 마리오를 굳이 요즘 현대가 조금 더 과학적인 감각으로 표현을 하려면 옷을 멜빵 바지보다는 약간 호피무늬 옷 같은 걸 좀 입히는 게 낫다. 그것도 그럼 호피무늬 중에서 좀 더 이제 강렬한 거 입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약간 이런 표범 무늬 같은 걸 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무늬가 좀 어울리지 않겠느냐.
1: 그걸 입히라고. 뒷버전에서 약간 하늘 다람쥐 코스프레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0: 그렇죠.
1: 나는 그 기능도
0: 좀 더 평범하게 그냥 몸 크기 대비로 생각을 해보면 토끼 같은 경우에 토끼는 뭐 이제 가축으로도 많이 기르니까요. 토끼 같은 경우는 높이 뛰면 1m 정도는 훅 뛰거든요. 그런데 토끼의 전체적인 그 어깨 높이를 보면 뭐 한 20cm 수십 cm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 높이의 한 4-5배 정도를 뛰는 토끼들은 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끼 정도의 어떤 신체 구조와 힘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오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좀 토끼 같지는 않잖아요. 토끼 같지 아무리 봐도
1: 그냥 아저씨죠.
0: 코수염, 토끼 수염을 좀 표현한 걸까요? 코수염이 토끼 귀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좀 표현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무리수인 것 같고 토끼의 몸 구조 같은 그러니까 뒷다리가 되게 발달하고 이런 모습으로 또 마리오를 표현하면 조금 흉측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물론 뭐 마리오가 그 개구리로 변신하는 뭐 이런 버전도 나중에 뒤에 나오죠. 그 모양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개구리도 되게 높이 뛸 수 있습니다. 개구리도 거리 기준으로 하면 자기 몸에 30배, 40배 뛸 수 있는 개구리도 흔합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래서 개구리 형태가 의외로 기본 형태에 의하지 않는 게 아닌가.
1: 양서류인간이라는
0: 류의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좀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1: 결론이 있나요?
0: 가장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편집장님이 정말 과학적으로 전제를 잘 제시를 해줬는데요. 마리오의 특히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1편에 등장하는 그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이 사실 지구 같지는 않잖아요.
1: 지구가 아니다.
0: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뭐 세모나게 생긴 애들이 막 저기랍시고 막 뚜벅뚜벅 걸어다니고 있고
1: 삼각김밥 같은
0: 무슨 뭐 날개 달린 뭐 이상한 거북이에 뭐 오리목같이 생긴 애들이 막 날아다니고 지구상에 없는 생물이잖아요.
1: 그렇네.
0: 그래서 여기가 지구가 아니라고 가정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약에 화성에 간다면 화성은 지구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은 행성이죠.
1: 그렇죠.
0: 화성의 무게도 지구 전체의 무게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화성에 가면 사람이 느끼는 중력의 힘이 지구의 한 3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화성에서 사람이 점프를 하면 누구나 지구에서보다는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슈퍼마리오는 높은 데에서 떨어져도 타격을 안 입죠.
1: 타격 전혀 안 입죠.
0: 그죠. 그 바닥에 이상 알 수 없는 그 수렁 같은 거기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좀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1: 치는 문제가 없죠.
0: 그것도 좀 중력이 약하다는 걸 나타낸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화성 같은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뛸 수 있는 높이 한 3배 가까이 뛸 수 있게 되었다. 그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원래 이 마리오 이분이 2m 정도 가까이 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우상혁 선수보다 조금 약한 거니까. 그죠? 그 정도면 6m 정도 화성에 가면 뛰는 게 가능하거든요.
1: 그럼 깃발 꼭대기에 착지할 수도 있어요. 5,000점.
0: 그래서 아마도 다른 행성으로 보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다.
1: 아, 마션이다 말이에요.
0: 아마도 뭐 예를 들면 화성일 수 있다.
1: 근데 화성이라기엔 그 블록박스의 물음표가 너무
0: 지구의 문화가 좀 투영되었다.
1: 물음표로는 지구인의
0: 먼 미래에 어떤 사람이 화성을 개척을 하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모험을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아니면 뭐 화성 정도의 급이 되는 그런 다른

0: 어떤 머나먼 행성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1: 말이오 머스크 아니에요. 마리오 머스크.
0: 아, 네. 그렇군요.
1: 마리오 머스크. 화성일 가능성.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슈퍼마리오 세계관에서 버섯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버섯.
0: 그렇죠.
1: 예, 일단 마리오도 버섯을 먹으면 키가 뿌링뿌링뿌링 하면서 이제 커지고.
0: 맞아요.
1: 버섯 모양, 버섯돌이 친구도 있고.
0: 그렇죠.
1: 키노피온가.
0: 맞아요.
1: 예. 이, 그리고 이제 버섯 같은 경우는 그 색깔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가장 익숙한 건 주황색 가세에 빨간 점이 박혀 있는 버섯.
0: 그 다음에 뭐 빨간색 가세 흰 점이 박혀 있는 버섯도 그런 것도 있고요. 있고. 네. 그런 류의 점박이 버섯들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등장을 하는 편이죠.
1: 우리가 진짜 작정하고 몰입을 해본다면 그런 네. 버섯이 실제로 존재하는 버섯일까요?
0: 사실 거의 마리오 버섯이라고 부르는 버섯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아, 실제로?
0: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별명인데요. 마리오 버섯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버섯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 지금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작심하고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뭐 최소한 뭐 비무장지대라든가 아니면 뭐 북한의 그런 자연환경이 좀 파괴되지 않은 깊숙한 이런 곳에 들어가면 지금도 아마 있을 것이고요.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본 같은 게 채취되었다라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1: 네.
0: 광대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이
1: 광대버섯.
0: 아마니타란가 그렇게 아마니타든가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광대버섯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광대버섯의 모양이 마리오 버섯은 좀 이렇게 똥똥하게 약간 펑퍼짐하게 생겼다면
1: 네.
0: 그거를 조금 이렇게 슬림하게
1: 네.
0: 자루가 조금 이렇게 가늘고 길게 살짝 뽑아 놓는다라고 하면 진짜 광대버섯하고 비슷하게
1: 색깔이 생겼습니다. 비슷하네요, 진짜.
0: 네, 광대버섯이라는 버섯과
1: 네.
0: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이 버섯이 뭐 세계 여러 곳에 이 광대버섯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게 한 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0: 몇 가지 종이 있는데 그걸 묶어가지고 아마니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광대버섯 종을 세계 여러 곳에서 본 사람들이 이걸 별명 삼아서 마리오 버섯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느낌상으로도
1: 네.
0: 이게 먹으면 될 것 같이 생겼습니까? 안 먹으면 안 먹어야 될 것 같이 생겼습니까?
1: 동네가 확 나는데요.
0: 네, 딱 봐도 독버섯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1: 화려해요, 화려해.
0: 먹으면 큰일 납니다.
1: 아, 그래요?
0: 먹으면 큰일 나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아, 슈퍼마리오로도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네요. 과학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고 닌텐도 역적 슈퍼마리오에 대해서 곽 작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9: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10: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2: 살아서 장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천?
1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2: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슈퍼마리오 게임에서 마리오가 동전이나 각종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점프를 해서 물음표 블록을 터치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리오가 머리로 블록을 때린다고 생각해서 괜히 게임하면서 내 머리도 같이 아픈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마리오가 점프를 할 때 한쪽 주먹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주먹으로 블록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마리오의 뇌진탕 걱정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영상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CBS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은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중동전쟁의 여파로 올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EA는 다음 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올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은 하루 1억 220만 배럴에 그쳐 수요 대비 하루 180만 배럴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산유국들의 누적 공급 손실은 10억 배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 협상에도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중재자로 나선 중앙노동위원회는 성과급 상한을 연봉의 50%로 유지하면서 업계 1위 달성 시 반도체 사업부에 특별 보상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사측은 이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파업 예정일까지 협상 타결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노사 대화를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회동을 진행하면서 국회 입법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를 놓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외연을 확장하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을 찾아 국내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장의 과실을 노사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의 급격한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불안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AI 도입 과정에서의 노사 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진술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정치검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바로잡는 사법정의의 시작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 청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소 취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공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김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양천구 의회 속기록을 바탕으로 정 후보가 1995년 폭행 사건의 발생 원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어제보다 2.6% 오른 7,844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8% 가까이 급등했고 장중엔

0: 59만 원까지 올라 200만 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0.2% 내린 1176으로 마감해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출판사 민음사가 일부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회원 휴대전화번호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음사는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어제 오후 5시쯤 행사 관련 홈페이지 포인트 서비스 중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작업 실수로 발송 내용에 멤버십 회원 142명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당분간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5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꾸준하면 켜켜이 쌓인다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독전 진서연이 오늘날의 자존감을 만든 엄마적 사고 배우 진서연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두 가지 핵심 사고방식 광고 듣고 진서연 씨의 강연에서 찾아보시죠.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0: 딱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배우 진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자존감 있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고 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DM으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독전에서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제가 타고나기를 기가 세고 아니면 실제로도 뭐 거침없이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좀 경우 없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 겁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물 공포증이 엄청 심해서 수영 초급반에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너무 경기를 일으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포기를 하다가 이번에 철인 3종 경기에 제가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예능 섭외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 수영을 못 하잖아요. 좀 더 깊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15년 전에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팔에 끼는 암튜브를 끼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너 혹시 정신에 문제가 있니? 멘탈에 문제가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왜 어른인데 튜브를 꼈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정말 한 5살, 6살 되는 아이들도 정말 다이빙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자유롭고 막 부럽고 그런데 정말 제가 암튜브를 끼는 게 사실 되게 간지도 안 나고 사진 찍을 땐 빼고 실제로는 암튜브를 끼고 수영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바다에서 자유롭게 저 아이들처럼 수영하고 싶다. 저 아이들처럼 진짜 자연을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이 예능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철인 3종 경기는 바다 수영 1.5km 그리고 사이클 40km 그리고 러닝 10km를 이어서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거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수영은 제가 음파음파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1년의 과정들을 보면 항상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느리게 거북이처럼 해와서 결국은 꼭 했거든요. 그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한번 하기로 한 거는 늘 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이번에 이 예능도 하겠다고 했고 아직도 음파음파 한 네 번 정도 해요. 근데 두 달 남았어요. 이제 시합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은 하고 있어요. 결과는 나중에 그 무쇠소녀단이라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수영에서 컷오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이 전환이 됐었고 그리고 유년 시절에는 지금과는 정반대였어요.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었냐면 가족들 빼고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없고 눈 맞춤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딸 셋에 제가 둘째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저는 뭐 공부도 별로 못했고 뭐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말 수도 없고 잘 표현도 못했고 근데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엄청

걸리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빌어먹겠구나. 제가 그래도 저희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예쁜 편이었거든요. 동네에서 아주 작은 동네였는데. 그래서 아, 말을 안 해도 되는 직업이 뭘까? 제 그 뭐지? 미래 장래희망 쓰는 란에 보면 항상 말을 안 해도 되는 직업만 썼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가정부, 수녀, 그리고 또뭐 썼더라? 모델. 모델은 말안 하고 사진만 찍히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말을 해야 되고 연기도 조금씩 해야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기의 재미를 알게 되면서 지금의 제가 된 건데, 영화랑 편스토랑에서 보면 저를 막 되게 당당한 매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자주 물어요. 저는 딱두 가지 마음의 태도로 축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아주 개인적인 방법들인데, 첫째는 엄마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저를 제가 키운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엄마야. 내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면 정말 나보다 더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롯이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려주거든요. 많은 분들은 제가 좋은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이 다 일을 하셔서 늘 혼자였고, 중학교 때 이후로 저는 집에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알바를 해서 생활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저를 키워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키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시니까. 아, 내가 나를 키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거를 저 스스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독립적인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시작돼서 생각할 시간도 많았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바쁘시니까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뭘 해서 상장을 받아도 그렇게 큰 피드백을 못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응원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데, 그것들을 얻을 수 없으면 포기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난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 스스로한테 해주었는데, 그게 그냥 뭐 서연아 너 잘하고 있어 하고 하면 별로 이렇게 막 크게 안 와닿는데, 내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씻기고 잘 돌보고 잘 보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큰 선택을 하건 작은 선택을 하건 그럴 때 내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면 그 선택이 좀 굉장히 명확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단 집을 되게 미니멀하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왜냐면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지내는 곳이 깨끗해야 돼. 그리고 먹는 것도 막 정크푸드 이런 거안 먹여요, 저한테. 비싼 데 가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깨끗한 음식, 제철 과일, 그리고 막뭐 과당 이런 거안 먹여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뭐 먹이고 입힌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야 좀 와닿거든요. 입는 것도 막 인스턴트 옷 같은 거막 계속 사가지고 막 입히지 않아요. 원단 좋은 거, 비싼 거, 좋은 거 하나 사서 그거 10년, 20년 입혀요. 쇼핑도 많이 안 해요. 근데 단 1년에 한번꼭 하는 게 있는데, 연말에 속옷을 7벌을 삽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입을 거. 그리고 작년에 입었던 거를 싹 버려요. 속옷을 1년에 한 번씩 버리면서 다시 재정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빔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저한테 깨끗한 옷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막 그게 막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정도는 다할수 있잖아요. 유니클로 이런 데 가시면 되니까. 유니클로 보고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적인 사고를 해요. 아, 내가 뭐 음대를 가고 싶은데 이게 잘한 선택일까? 아니면 내가 배우가 되고 싶은데 이게 맞는 선택일까?
맞고

지치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학자적 사고를 하라는 게 계속 실패는 없고 시도만 있어요.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백 번째 시도, 만 번째 시도. 그리고 만 번째 시도의 결과값이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왜냐하면 난 계속 시도만 했으니까. 근데 그 시도를 안 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안 해봤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미친 질문이잖아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계속 시도를 하면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100, 케이스 만까지 쌓여가면서 그게 다 빌드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짓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무언가를 할 때 이게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 이건 되게 쓸데없는 짓 아닐까?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하고 시도를 안 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페이스 조절을 하는 행동력이에요. 행동력. 매일 꾸준하게 하는 행동. 생각 말고요. 생각만 하는 거 말고 행동하는 거. 근데 저는 급하게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천천히 저는 거북이처럼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엄청 느리게. 그 독전 준비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남편도 독일에 있고 작품에 집중을 하면서 되게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그때 저를 굉장히 성장을 많이 시킬 수 있었던 게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리고 매일 운동만 했고 매일 작품 생각만 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뭐 친구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술을 먹지 않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쇼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를 할 때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에너지는 올 곳이 그 작품, 훈련, 트레이닝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적을 정도로 계속 그거 보신 분들은 되게 즉흥적으로 제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숨소리 하나도 다 계획된 거고 계산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수천 번 수만 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는지 몰라요. 그 씬 하나하나. 왜냐면 저는 그 현장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저 빼고 모두가 다 기려성 같은 배우들이었고 유명한 배우들이었고 저는 진짜 그야말만 따라 듣보잡 배우였기 때문에 근데 그 씬을 제가 장악해서 휘저어야 되는 씬이었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뭐 내가 훈련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내가 현장에서 쫄면 그냥 끝이거든요. 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났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든 생각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든지 될 수 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거 안 되거나 이거 망하면 나 그냥 한국 뜰 거야. 남편 독일에 있으니까 따라갈 거야. 그 생각으로 그냥 좀 거침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너를 박스에 가두지 마. 그게 저는 지금 저의 한계의 경계를 만들지 않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뭐 예능이나 어디서 저 할리우드 진출할 거예요. 뭐 아바타 8에 출연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 지금 영어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걸 해봤던 경험들이 계속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영어 못해? 그럼 하루에 단어 두 개씩만 외워볼까?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거북이처럼 하다 보면 언젠간 하게 돼 있겠죠? 저는 그 꾸준함을 믿어요. 제 경험상. 그리고 저는 롤모델이 없었어요. 사실 막 인터뷰할 때 롤모델이 누구세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롤모델 인터뷰할 때 대답해야 되니까 생각하자 해서 찾으면 항상 2%가 부족한 거예요. 아, 저 배우 너무 좋은데 아, 저건 싫은데. 아, 저 사람 저건 좋은데 내가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든. 저 스타일은 내가 싫은데.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은 게 저는 롤모델을 저로 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성장해 나가는 저를 롤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지만
어제보다 1% 나으면 저는 저한테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게 느리지만 행복하게 나아가는 내가 꽤 마음에 드는 저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고통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는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라고 뭐 늘 해피한 일만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시련의 시간도 있었고 죽고 싶었던 적도 있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의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고통의 순간들이 지나면 저는 조금씩 날개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결국 멀리 날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예전에 후배 한 명이 저한테 엄청 울면서 찾아온 적이 있어요. 갑자기 한밤중에 교제폭력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해준 말이 이거거든요. 너는 너 자신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널 돌봐야 돼. 절대로 너를 보호해야 돼. 너가 너 엄마라고 생각하면 너 그 사람 만나게 할 거야? 이 지경까지 오게 할 거야? 엉엉 울면서 절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돌보잖아요. 그러면 잘 먹이고 싶고 내 자신을 잘 재우고 싶고 내 편이 돼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그 누구보다. 그게 내 자신에게 주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잘 돌봐주시길 바래요.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저의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자신 안에 진정한 자신을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나로 사는 삶,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꾸준하면 켜켜이 쌓인다 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독전 진서연이 오늘날의 자존감을 만든 엄마적 사고 배우 진서연 씨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앨리스 쿠퍼가 부른 You and Me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 베토벤에게 왜 선글라스를 씌웠을까?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가치창조제의 대표 박지혜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박지혜 대표는 만든 지 290년 된 바이올린 악기를 사용해서 옛날에 만들어진 음악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여기에 박지혜 대표는 혁신을 하나 더했고요. 베토벤의 선글라스를 씌워드렸다고 표현합니다. 클래식 음악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이자 AI 기술을 함께 동원을 해서 클래식 음악의 가치를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AI 퍼포머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이 특별한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이 공간도요, 그의 일환으로 가상세계와 현실에 공존하는 그런 혼합현실 공연장 메타컬처 센터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입니다.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께 연주로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곳으로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방금 뭐라고 했죠? AI 퍼포머라고 인사를 드리게 된 박지혜라고 합니다. 왜 AI 퍼포머일까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연주자라는 의미로 저의 부캐, 슬기로운 부캐 활동으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베토벤에게 선글라스를 선물한 이유 라고 정했어요. 자, 왜 베토벤에게 선글라스를 씌웠을까요? 저는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예요. 클래식 작곡가들 중에 정말 전설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베토벤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음악가였고 제가 볼 때는 혁신가였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뭐죠? 자, 바이올린 맞습니다. 오, 네, 좋아요. 근데 이 바이올린이 언제쯤 태어났을까? 과르넬이라는 이태리 가문에서 만들어진 1735년산 바이올린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저보다 더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실제로 직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안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AI가 분물치듯 매일매일 날이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금 짧게 보여드렸어요. 너무 아쉽게도 이렇게 원래 방금 보셨던 그 비발디 사계는 락 버전으로 먼저 초연을 했던 곡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비발디 사계를 전악장을 락 버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와 클래식의 경계를 허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그래서 AI 로봇 100대하고 세계 최장기간 인간과 AI가 콜라보 공연하는 세계 기록을 달성하던 무대였습니다. 당시는 비대면 사회였기 때문에 어쩌면 저한테는 가능했던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대면으로 로봇과도 공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AI를 활용해서 클래식 음악이 무엇을 할 수 있냐. 제트벤이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서 작곡한, 살아생전에 작곡한 소나타가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를 AI에게 투입을 하고요. 만약에 베토벤이 지금 살아있다면 11번째 미처 작곡하지 못한 그 곡 어떻게 만들까? 라는 질문하에 저희가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그렇게 활용해서 11번째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초연을 하고 제작을 해서 지금 보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면 피아니스트 분께 너무 죄송해요. 피아노에 누가 앉아 계시죠? 아무도 안 계세요. AI 피아노와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서 초연을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은 너무 감사하게 코로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연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음악가가 구름을 주제로 작품을 만든다. 굉장히 주관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 데이터가 존재하는 현재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 AI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에 굉장히 큰 업적을 행하신 분들을 축하하는 무대에서 그분들의 얼굴을 분석해서 새로운 축하곡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뭐 한미연합의 뭐 장진호 전투 같은 그런 6.25 70주년의 어떤 특별한 날을 역사적인 날을 진짜로 기념하기 위해서

위해서 과거 속의 역사가 아닌 현재로 불러온 그런 추모곡을 만들 때에도 한국의 곡 아리랑 같은 거 100곡과 미국의 민요 100곡을 인공지능한테 투입해서 학습을 시켜서 나온 결과물로 진정한 현시대의 한미연합을 상징하는 곡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을 어떤 창작의 영역에서 뭐 이렇게 출력해내, 음악 만들어내 이게 아니라요. 의미를 선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핫했던 거 있어요. 비대면 사회 때 뭐였죠? 메타버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세요. 막 인공지능 로봇도 메타버스로 데리고 들어가고 돌고래들도 다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삐까뻔쩍한 이런 메타컬처 센터라고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그런 가상세계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저희가 세계 탑5 안에 드는 VR 기업과 저희 회사가 MOU를 맺고 협작을 했어요. 장장 2년에 걸쳐서. 이게 완성되는 순간 비대면 사회가 종료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갑자기 메타버스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제 챗GPT가 대세래요. 그래서 뭐가 대세예요? AI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동기부여를 드려야만 하는 이 자리에서 힘 빠지게 이 어려운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이 AI는 지금 아무리 진짜 전문가라고 해봤자 언젠가 다시 또 돌아서면 올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 노하우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미 이 우리 어린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졸업하면 이미 올드가 됩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도요, 18세기 악기를 들고 직업을 영위하고요. 제가 연주하고 평생을 인생을 갈아 넣어서 수련했던 곡들 또한 18세기 곡들입니다. 그 곡들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가치를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만 했던 게 저였습니다. 저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악기는 영어로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자,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그런데 관점의 변화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연주하자. 이런 태도로서 변화하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저출산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로 살때 저는 비로소 희망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코로나 때, 아까 이제 이런저런 프로젝트들을, 그리고 공연장, 혼합현실 공연장을 운영하는 게 제가 만든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 스타트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저의 스타트업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저는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저의 모토는 이거였습니다. 혁신으로 감동을, 감동으로 가치를 창조하자. 혁신이란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것. 감동이란 공연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공연, 감동을 통해서 이 클래식 음악 공연계의 새로운 가치를 좀 창조해보자. 이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베토벤에게 선글라스를 씌운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한테 막연한 두려움으로 기술이 뭔지 모르니까 혁신이란 게 괜히 어려우니까 나는 그거 잘 못하겠어. 내 범위? 내가 공부해온 내 영역에서는 혁신이 존재할 수가 없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이것보다 더 오래된 장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보다, 이렇게 오래된 장비를 갖고 있는 저조차도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 삶을 연주해 나가려고 이렇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이 클래식 음악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AI 기술이라 할지라도 이 멀리 떨어져 있는 클래식 음악에게조차 이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그리고 이

강연을 보게 되실 유튜브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께도 지금 우리가 닥친 이 현실이 이 기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너무너무 밝다. 그리고 이 혁신이라는 게 어떤 지식의 한계가 아니라 그 테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태도면 되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래가 너무 밝아서요 제가 심지어는 18세기 분이신 베토벤께도 이 미래가 너무 밝기 때문에 제가 눈이 부실까봐 선글라스를 끼워드린 거였어요. 그러니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도 이 미래를 향한 선글라스를 꼭 저는 선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마지막으로 연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주하고자 하는 이 곡 처음에 굉장히 우울하고 절망스럽게 시작하지만 이 곡 안에 굉장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 전환점 이후에는 곡이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폭발적으로 변화하는데요. 이 곡처럼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지금 조금 미약하게 느껴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끝이 우리의 끝이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헨델의 사라방즈 바로크 락 버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꾸준하면 켜켜이 쌓인다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독전 진서연이 오늘날의 자존감을 만든 엄마적 사고, 배우 진서연 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의 제목, 베토벤에게 왜 선글라스를 씌웠을까? 박지혜 대표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퓨전 바이올리니스트 바네사 메이가 연주한 I Feel Love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박효신이 부른 눈의 꽃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K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 지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

0: 보호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앞두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잇따라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과의 면담에서 공급망 협력과 환율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부총리와의 접견에서는 경제, 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양국 간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중 양측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오후 인천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북한산에 오른 뒤 실종된 50대 여성 수색 작업이 27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2살 여성 김모 씨를 수색하기 위해 북한산 일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가족은 실종된 날인 지난달 17일 김 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직장에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김 씨가 당일 정오쯤 서울 강북구 도선사에서 용암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관찰을 받아온 6명을 검사해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자는 한타바이러스 사망자가 탑승했던 남아공발 네덜란드행 KLM 항공편 이용객 4명과 감염 확산이 보고된 크루즈선 혼디우스호 관련 접촉자 2명 등 총 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한타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적 관찰을 진행했으며 현재 일반 대중에 미치는 위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중동전쟁의 여파로 올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EA는 다음 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올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은 하루 1억 220만 배럴에 그쳐 수요 대비 하루 180만 배럴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산유국들의 누적 공급 손실은 10억 배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 협상에도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중재자로 나선 중앙노동위원회는 성과급 상한을 연봉의 50%로 유지하면서 업계 1위 달성 시 반도체 사업부에 특별 보상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사측은 이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파업 예정일까지 협상 타결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노사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이 진술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정치검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바로잡는 사법정의의 시작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 청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공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김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0: 적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돈을 버는 것은 일상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비싼 물건의 소유, 더 사치스러운 서비스를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과 자신의 시간을 맞바꾸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더 값비싼 물질의 소유, 더 많은 자유의 확보. 당신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
2: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요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가수 김장훈 씨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신앙에도 사실은 연차에 따른 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20년을 교회 다닌 사람이 나 담배 끊었어. 이건 솔직히 자랑이 아니잖아요. 안 끊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뭐 한 3년 다니고 끊었으면 자랑이겠는데 아, 20년 동안 안 끊었어 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있듯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되게 예전에는 저도 이게 뭐 신앙에 맞는 거야 내가? 근데 조금씩 조금씩 오,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때문에. 예전 같으면 내가 화를 냈을 텐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사라졌어. 내가 누굴 미워, 저 진짜 미운 놈인데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주신 건 아닌데 그때 든 생각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네가 잘 되면 안 밉지 않을까? 네가 잘 되면 안 밉지 않을까? 네가 안 되면 미운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잘 돼야지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안 미워지고 잘 살고

0: 제가 장애인 사역을 98년부터 이제 엄마 때문에 이제 예. 아이들 집에 가면서 너도 이제 사랑받는 가수가 됐으니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니 해서 아이들 있는 시설 다니면서 거길 갔고 장애인 사역을 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견이 아니라 주영 씨와 똑같은 얘기예요. 낯설음이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장애인 딱 만나면 팔이 없어요. 그러면 당황되잖아.
1: 예, 놀랐죠. 예.
0: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표정 들키면 안 된다 하는데 이것도 가식 같고
1: 네네, 맞아,
0: 이런 거 있잖아. 근데 한 1년, 2년 넘어가서 몇십 번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렇죠. 안녕하세요. 거기 그냥 자꾸 하고 뭐 그런 병 걸려있는 거기에서도 그냥 하고 아무 그게 없어.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제 친구도 다리 없고

0: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하다가 아 근데 언제나 우리만의 리그인 거야. 예. 장애인 행사나 뭐나.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제 작년 장애인 날부터 해보자. 이거는 편견이 아니라 낯설음이야. 자주 보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시설보단 시선이 문제야.
1: 아, 그렇지.
0: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시선 안 좋으면 안 나와.
1: 예.
0: 장애인 인구가 400만인데 안 보여? 안 나오는 거야. 왜? 시선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기획을 한 게 누콘이라고 예. 누워서 보는 콘서트예요.
2: 그러니까
0: 사람들이 우리가 누워서 봐? 그게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이 제일 앞에 와서 예. 와상 장애인들 침대 끌고 누워서
2: 대합치.
0: 그러면 중증 장애인들은 그 방이 우주잖아.
1: 네. 예, 그렇죠, 그렇죠.
0: 거기서 항상.
1: 거기만.
0: 근데 그렇죠. 나와서 있으면은 처음엔 그렇지만 자주 보다 보면 지자체에서 좀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 네네.
0: 만약에 저를 초대 안 해도 이런 거를 하시면은 제가 와서 다 해주겠다. 그리고 항상 그리고 재선에 도움이 됩니다.
1: 그들은 그걸 제일 좋아해.
0: 재선에
1: 좋아해. 예.
0: 분수님 재선에 도움.
1: 그렇지.
0: 그럼 내가 안전이랑 다 해줄게. 나 초대 안 해도 돼. 내가. 그래서 그걸 해서 만약 200개 지자체에서 하면 누워서 있는 거를 다 보면 보잖아. 그러면 휠체어 하나 못 바른 경증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점점 그걸 해서 한 7번을 제가 이제 했어요. 제가 이제 말은 옆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시리즈가 누나 누워서 보는 나들이 또 우와. 침대 그 경복궁 뭐 이런 데 가는 거야. 무조건 가는 거예요.
2: 와.
0: 또 동규가 또 이제 친구잖아요. 네. 인천 국제공항에서 할 때는 네. 누클 그래서 누워서 보는 클래식 와. 계속 변형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뭐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신앙 때문에 오롯이 이런 건 아니지만
1: 예.
0: 그게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1: 예, 제가 하나님 주신 거네요.
0: 사실 그냥 제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1: 네, 네.
0: 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영광 드리고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지만 무언 중에 항상 거기서 저는 하나님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해서 이 일은 나는 하나님을 근간으로 한다는 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TV나 종편이나 제가 네. 막 읍소를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조금 네. 내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와가지고 이렇게
1: 그래요, 그래요.
0: 내보내주고 해서 계속 전파를 해서 한 2년 정도 제가 봤는데 그게 이제 네. 내년 4월인데
1: 예.
0: 그때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얻고 싶었는데
1: 예.
0: 조금 힘들 것 같고 중요한 건 제가 돈만 많았으면 했어요.
1: 예.
0: 근데 확실히 이제 다 이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1: 돈만
0: 있을 때면 얼마든지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뭐 중계권을 사서도 하고 막 예. 광고도 하고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서 하면은 거기에 쏟아부어서 나눔을 확실히 좀 돈이 많으면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1: 네.
0: 지금은 차인표 씨 얘기가 내가 원하는 건 10억 명에 도와줄 사람과 10억 명에 도움 받을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다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200억을 하는데 2천억, 2조를 하는데 모두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1: 예, 그러니까
0: 지금 오히려 가교 역할을 하자.
1: 네, 네.
0: 중간에 들어가서 예전에 진짜 교만했어요. 기업인데 노숙자 배식하는데 3천만 원을 내는데 김정은 씨가 같이 와서 봉사하고 뭐 사진 찍으면 예. 뭐 한다 그러고 아니 뭐 좋은 일 하는데 뭐 조건 아 제가 줄게요 3천 뭐 이런 식이었어요.
1: 네.
0: 정말 교만했어요. 지금은
2: 네. 감사합니다.
0: 이거 오세요 사진 찍으시죠. 같이.
1: 아,
0: 그래서 그들도 그거에 있어야 그리고
1: 그럼요.
0: 착한 기업입니다 막 올려주고
1: 모든 기업이 사회공헌 네. 뭐가 있거든요. 해야 되고 지출해야 되고
0: 그래서 지금은 그런 가교 역할을 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장르가 없어진 게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지 또 노숙자 거기도 노숙자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사실 멀쩡한데 왜 그걸 갖다 도와야 되는데 마음이 무너졌나 보죠. 어느 날 마음이 무너져서 갔는데 도왔는데 뭐 가족들 빚대야 이거 할까 봐 근데 못 돌아가는데 우리가 가서 한 명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나는 가야 된다고 맞고 제가 형님한테 거기 안 간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화를 내세요? 내가 가는데 맞아. 형한테
1: 돈을 달래 사람들이 트집 잡어.
0: 돈을 달랬어? 뭐를 달래? 그리고 형 지난번에 얘기할 때 뭐? 900억이 애매하다고 뭐가 떨어져야 된다고 1000억 그럼 500억으로 떨어뜨리고 400억을 기부해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해. 뭐 네. 900억이 애매한 숫자래. 뭔가 이렇게 1000억이 딱 돼야 되는데 딱 그래서 그게 왜 1000억만 돼요? 500억 맞춰도 깔끔하죠. 400억을 나한테 줘. 나 좋은데 쓸게. 그리고 형 착한 사람은 나 만들어줄게 형. 농담이지만 네.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 다리 역할을 하는데
1: 네, 중요한
0: 몸은 역할. 더 힘들지만 사실 옛날하고 달라진 게

0: 그것도 진짜 설레. 예전에 동서 약속해놓고 그 전날 아, 너 욱해서 약속해가지고 아 피곤한데 진짜 어디 배탈 났다 그럴까? 이러다가 일단 가긴 가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가면 뭐 춥다 그러면 더 좋아요.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하나가 돼서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진짜 좋은 거야. 하고 하는 게 와 진짜 설렘만 있어요. 그 구세군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을 영화에서 길바닥에서 노래하는 거 난 몰랐어. 8시간 하는지 얼마 동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죠. 8시간인데 난 3시간인 줄 알았거든. 8시간이 아, 예,
1: 먼저 물어보고 대답할 걸.
0: 그리고 첫 해에는 따뜻했어요. 막 코로나 때였어. 여러분 나눔의 백신, 나눔 백신이라고 하세요. 나눔은 감기도 안 걸리고 추위도 몰라. 그래서 40곡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인데 50년 만에 추위에서 영하 19도. 여러분 추위에는 백신 없어요. 나눔으로 안 돼. 나눔으로 감기 못 막아요. 따뜻하게 입고 내가 작년에 그냥 온도가 높았던 거야 여러분. 이게 해보니까 죽을 것 같아 지금. 여기가 얼어가지고
2: 안 되죠,
0: 드라이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짜 안 돌아가.
2: 영화는
0: 어떤 약속 이거를 하니까 그것도 퍼포먼스지. 어떤 약속 근데 그런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면은 8시간 하니까 갑자기 막 와 김종서 씨가 와서 어떻게 와서 오늘 하루 딱 하다가 또 정세원 와서 러셔 그냥 오는 거야. 그리고 막 안양에서도 오고 그 생중계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절대 행복은 나눔 뿐이야. 음악은 상대적이야. 아파. 절대 행복은 무조건 나눔. 나눔은 그리고 요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상관 안 해. 거기까지는 올라왔어. 주는 마음하고 예전에는 중간에 일하는 사람이 뭐 그러면 따져서 당신 왜 그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당신 도우러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정인 줄 알았었는데 지금은 네? 할 거 딱 하고
2: 거기까지.
0: 지금 내가 할 일은 다. 그러니까 너무 편해. 그런 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특히 저라는 부족했던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런 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영훈 씨 조용훈 씨가 얘기한 게 진짜 와닿는데 목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아 그 상황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 그게 전 되게 놀랐어요.
3: 이미 많이 들으신 거죠.
0: 그렇게 따지면 나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구나.
1: 그렇죠. 그
0: 상황이라면은 그때 있었던 상황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걸 참고 안 좋은 걸 좋은 거로 만들고 이런 상황 기적 같은 상황들 그게 아, 그게 다 말씀이었다면.
1: 그렇죠. 응답을 엄청 많이 받으신 거죠.
0: 와, 이제 와서 소름 끼치면서 너무너무 희망이 생기고 감사하다.
1: 이 형 더 나누겠네, 이제. 그러시겠어.
0: 아, 저렇게만 좀 나오면.
2: 아니 근데 정말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나눔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눈빛이 바뀌세요. 정말
1: 달라져요.
2: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0: 이건 화낸 거 아니에요?
1: 아 그럼요.

0: 이 형은 반전 매력이 있어요.
1: 아. 찬송할 때는 목소리 고와지지 않아요? 네, 어린애 같아 진짜. 네. 그렇게 네. 약간 아버지 막 그런 느낌 네. 되는 것 같아요.
2: 또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0: 아, 참 너무 감미롭고
3: 네, 너무 좋아요.
0: 너무 와, 좋았던 진짜 시간이었는데요.
1: 진상 피폐했어. 울 뻔했어.
0: 네? 아, 진짜 저도
1: 약간 좀
2: 그랬어요.
1: 갑자기
0: 형님이 아까 간증하면서 우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는데 형님이 울 뻔했어요.
1: 오, 큰일 날 뻔했어. 요즘 요정도 좋아. 근데 되게
0: 좋았어요.
2: 선배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진짜 좋아요.

0: 먹었던 거.
1: 아 그래요?
2: 아 형 목 저기 김정은 씨 목소리가 은근히 또 발라드 슬퍼요.
1: 그래서 저 여배우 킬러. 예. 아. 그 저 제가 질르지만 않으면 또 이게 또 그런 게 그러니까. 있어요.
0: 안 지르면.
2: 아.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앞으로 뭐 뭘 하고 싶으세요?
1: 일단
2: 혹시 저... 방송을 통해서 뭐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가 됐든 뭐 지자체가 됐든 좀 이런 거 좀 합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1: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본업을 충실히 했으면 네네, 좋겠다는 거. 되고. 어쨌든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네. 자기가 하는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해서 네. 하나님한테 그 공 돌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바라는 게 있다면 그 누워서 보는 콘서트가 그렇게 되는 거하고 저는 청소년 축제를 매년 한 번씩 하고 싶어요. 진짜 축제 있잖아요. 네네네. 와서 마음껏 그들이 뛰놀고 그래서 좀 어른들이 보고 예. 제가 중고등학교 가는 이유도 그 선생님들한테 어쩌면 이런 거 아이들의 이런 웃음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뛰어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마음대로 먹고 이런 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네. 너무 많죠. 뭐 장애인에 대한 것도 있고 저는 지금은 예전보다 어려운 일을 쉽게 하거든요. 네. 그런 노하우를 또 주셨어요. 예예. 그게 너무 행복한 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능히 그 일들을 다 해내고 있고 해낼 수 있어서 되게 자신도 있고 설렘만 가득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인생에서 예. 이보다 더 좋은 날은 이렇게 평온과 예. 없어요.
2: 정말 먼 훗날에 우리 정말 다 천국 가고 나서 김장훈이라는 아티스트를 정말 많은 후대에서 정말 좋고 좋은 일 많이 했던 그리고 약자들을 돌봤던 그런 정말 시대의 아이콘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형님.
1: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2: 뭐 네네. 그러면 아유, 진짜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시간을 거쳐서 전 세대를 아우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빅피처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해주셨던 고백처럼 나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행복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셨던 그 고백이 아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안 속에 있는 정말 찐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제가 말한 게 간증이라고 말할 만한 게 돼요?
0: 아유, 이게 간증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2: 박영 목사님.
3: 오늘 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가수이자 네, 김장훈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오늘 찬양하시는 모습, 고백하시는 모습을 제가 정말 근거리에서 뵈면서 오늘 이 뭐 헤어스타일 의상 때문이 아니라 참 아름다운 분이다.
1: 할렐루야.
3: 네. 너무 아름답고 심지어 그 남자한테 이렇게 참 곱다 사람이. 이런 감정을
2: 발목이 참 고와요.
3: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참 고운 사람이다. 네. 네. 근데 정말
1: 맞습니다.
3: 어떤 걸 느꼈냐면 아 진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걸 일부러 가지려고도 안 되는 건데 여기 있으시구나.
1: 제가 뭐 좀 몰라서 이상하게 믿거나 그런 것 같진 않죠.
2: 아니요, 아니요.
1: 잘 몰라서.
3: 그리고 제가 어떤 지금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사님 나왔을 때보다 제가 속으로 아멘을 너무 많이 했어요.
2: 아, 진짜요? 네. 저도.
3: 그 정도로 맞아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정말 뭐 공연 기획의 신 뭐 이런 호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천국을 정말로 이곳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저는 기획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소망을 잃는 사람들에게 그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를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제가 그 윤일상이랑 그 언젠가 가스펠 앨범 내는 것도 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2: 일상이도 크리스찬이에요. 네네.
1: 전혀 안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영훈이는 저 크리스찬 끼가 있어요.
0: 크리스찬 끼가
1: 있어 이 느낌 있어. 걔는 윤일상이는
2: 아 윤일상 씨도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여기 나오라고 얘기한 제가 톡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나올
1: 이슬람인
2: 거예요.
1: 이슬람인 줄 알았어. 크리스찬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가스펠이나 어떤 네. CCM 내는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2: 네네.
1: 그만큼 연기가 생겼다는 건 되게 가까워진 거고.
2: 그럼요, 그럼요.
1: 아무튼 아 오늘 자리도 너무 은혜로웠고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요. 전 CBS 나오는 게 계속
2: 너무 나오셔야겠네요. 저는 오늘 김정훈 씨랑 이렇게 간증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마음속에 적어놓은 제 간증거리가 더 추가가 됐어요.
1: 아, 진짜?
2: 제가 어디 가면 이제 간증을 할 때 보통 레파토리라고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제가 이제 늘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통장 잔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네.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형님이 오늘 정답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20대 때 30대를 걱정했고 네. 30대 때 40대를 걱정했고 또 저는 어린 시절부터 50대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했는데 제가 지금 이미 그때를 살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어요. 그것이 정답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네. 두려움이 없으려면 그냥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처럼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눔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모여진 곳에 내 가진 모든 것을 또 아낌없이 내 재능과 무엇을 누워서 올 수 있는 콘서트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할 때 내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오늘 노트에 적는 시간이었어요.
1: 그걸 좀 저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네. 막 그냥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처음에는 이런 네. 순간이 있으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 오케이. 있어. 오케이. 그럼 할렐루야.
2: 그러니까요.
1: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계산을 안 해도 네. 그냥 근데 처음에는 저는 다 썼어요. 이렇게 내가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좋아하실까? 아니면 뭐 할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돈이 이렇게 깨지는데 감당할 수 있어? 행복할까? 후회하면 이거 안 되잖아. 하나님 네. 일인데 이거를 이제 저는 써가면서 진짜 누구보다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제 바둑을 뒀던 사람일 것도 있는데 에이. 그래서 오케이 이거 오면 가야 돼. 가야 돼. 그러면 결정한 다음에 후회 없어요. 예.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쓰고 그냥 그냥
2: 감사하네요.
1: 수요 안 해도 뭐가 언제나 좋았잖아.
2: 아니 좋았잖아. 제가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하고 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날 딱 눈을 떠서 산타 할아버지 선물 딱 뜯었을 때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형님의 얼굴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0: 맞아요.
2: 형님이 바로 그 지금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갖추면서 오늘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제가 그 우리 딸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을 보고 즐거워했던 그 행복해했던 그 기쁨의 미소를 보았거든요.
1: 그 좋아하는 걸 표정을 보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2: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선물을 하잖아요. 네. 누군가 선물했을 때 이 사람의 그 리액션을 보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1: 그러니까
2: 그 표정을
1: 깜짝쇼도 하고 그렇죠. 공연 때도 그렇죠. 나오는 게 깜짝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눔도 다 깜짝쇼고
2: 오늘 정말 이 성탄에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성탄의 기쁨을 우리 같이 캐롤을 한번 부르면서 예, 기쁜 찬양을 성탄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1: 오늘의 방송을 제가 네. 다섯 글자로 표현하고 끝내도 될까요?
2: 네, 뭐예요?
1: 저는 이런 걸 항상 뭐라고 하냐면 네. 우리가 이걸 하고 이제 새해로 가잖아요. 네. 영혼의 보험이라고 저는 제가 나눔 행사 같은 거 할 때 네. 연말에 꼭 제가 하면은 뭔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걸 하면 영혼의 보험 들고 가는 것 같지 않아? 뭔가 뭐 어떤 놈도 못 올 것 같고 우리가 맞아요. 그냥 맞아요. 이겨낼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은 영혼의 보험.
2: 예. 후기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싸우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구름기둥에 옮겨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요. 저쪽에는 구름과 흙

0: 밤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는 물이 갈라지는 모습도 봤어요. 이스라엘을 따라 들어오던 애굽 군대가 수장당하는 모습도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다 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구원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이들은 다시 옛날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는 모습도 봤어요.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도 다 봤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흘 막상 지나서 자기들이 어려운 처지를 딱 보니까 옛날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행태였어요. 그리고요 오늘날 나의 신앙 행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살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요 그렇게 잊어먹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매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한 나무 지시합니다. 어떤 나무요? 그 근처 흔한 나무인 거예요. 바로 옆에.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참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답은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한 나무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 나무를 못 봐요. 그리고 뭘 봐요? 그 당한 어려움, 물이 없는 것, 뭐 광야 사흘길,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는 그 모습만 봐요. 하늘을 볼 수도 없고요 바로 옆에 답이 있는데도 그 한 나무만 집어던지면 바로 물이 달아지는데요.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오늘날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 성도가 누드 계란기라고 중국에서 이렇게 무역하면서 저한테 하나 줬어요. 제가 그거를 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낑낑대고 제가 또 기계치기도 하거든요. 그거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어요. 혼자 속으로 막 아유 중국산은 이래 이러고 제 아내한테도 이래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왔습니다. 예, 줘보세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 배터리 들어가는데 비닐 하나가 이렇게 가운데 꽂아 있더라고요. 그걸 쏙 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방 되더라고요. 어쩌면요 우리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거 한 나무만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그걸 못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혹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원망이 더 크고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비닐 하나 뽑으면 돼요. 나무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2: 문득 당신이 물었다.
3: 우리 무사히 나이 들어 저물어 갈 수 있을까?
2: 꼭 그러자고 다짐한다.
4: 해가 드는 나라에서
5: 바람이 부는 나라에서
6: 우리 서로를 돌보며 살자.
3: 기후위기를 넘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1: 이 캠페인은 CBS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어버이 주일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약간은 부담이 돼요. 부모님에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잘하기 때문에 더 잘했으면 하는 부담이 있어요. 조금 또 못하신 분들은 내가 너무 못했구나 해서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잘 해드리고 싶어도 우리 곁에 안 계셔서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다 누구나 조금씩은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버이 주일 하지 말까요? 이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해마다 지나가는 어버이 주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존재로 가야 할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나는 자식이 부모를 봤을 때 어떤 존재인가? 자식이 부모를 봤을 때, 다시 말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볼 건가? 아마 자식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다행이죠.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분이었어.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앞에 함께 있으면 나에게 새 힘 주셔서 늘 기대를 주셨던 분이야. 근데 이렇다면 조금은 좀 우리가 아쉬움이 있죠. 우리 부모님은 늘 자식이 보았을 때 상처만 주는 우리 부모였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언제나 정죄를 너무 많이 하셔서 우리 부모님은 내게 있어서는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부모의 존재는 늘 정죄하는 부모님이었어. 어떤 존재든 분명한 것은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한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좀 바꿔서 생각하자고요. 부모님은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 부모님이 생각할 때 이러실 수 있는 자식이면 참 잘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아들과 딸은 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아들과 딸이었어. 우리 자녀들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연약해지지요. 나이 들면 누구나 연약합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조금씩은 이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볼 때 자녀는 그런 연약함과 실수를 품어내는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근데 부모는 또 자식들을 볼 때 자식이 이렇게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이라면 얘는

늘상 부담 갖고 있지?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없어져야 돼. 부모가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다 알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우리의 아들과 딸은 나에게 늘 부담 갖고 있는 자식이야. 그런데요,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들을 보는 그 아들의 존재, 아들이 부모를 보는 이 존재는 반드시 우리가 바뀌어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존재 평가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세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비춰주는 존재인가를 반드시 우리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어떤 모습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너는 늘 부모에게 생명을 주는 아들이야, 생명을 주는 딸이야.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너는 나에게 늘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내 아들과 딸이야. 또 바꾸어서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며 우리 부모는 언제나 나에게 생명과 미래를 안겨주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생명과 축복이며 그리고 미래를 열어주며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볼 때 이 부모님은 평생 나에게는 생명과 축복과 미래를 열어주는 부모인가?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요,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을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2절 13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1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 두 개의 말씀,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줄 아나? 네가 안식일을 지켜가는데 찬송하며 지켜라.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지켜가라. 심지어는 짐승과 자연세계도 유익이 되도록 지켜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이 두 말씀은 뭐가 공통적으로 숨겨져 있냐면 이 두 말씀 속에서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고, 출애굽기 23장 12절 13절은 너가 하나님을 기억

시작하여 찬송함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즉 공통적인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는 있죠, 윤리적으로. 그래서 윤리적으로 지켜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양심의 가책도 받고 힘들고 무겁다, 짐이다,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냥 윤리적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요, 내가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은 그냥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공경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공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 공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목사님, 이런 부모라면 제가 공경할 수 있어요. 어떤 부모, 누구 같은 집의 부모라면 충분히 공경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는 줄 아세요? 다 그런 부모 공경하기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귀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실 거예요. 대학도 본인 스스로가 아르바이트해서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취직을 해서 자기가 쓸 돈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모았어요. 그걸 부모가 가지고 가. 근데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 선한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까지는 괜찮아. 다 도박해서, 도박해서 날렸어. 이런 부모를 어떻게 내가 공경할 수 있어요?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지만 결국은 우리 부모가, 여러분 사업도요, 정말 살려고 사업하다가 안 돼서 좀 망한 것, 이것은 그래도 그런 부모는 우리가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 결국은 망해서 자식들에게 그 빛을 남겨주고 그 빛을 넘겨주는 사람, 목사님 그런 부모 공경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인들 그걸 공경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부모를 공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있어야 공경하지요. 낳고 난 후에 나에게 고생을 안겨줬고 짐을 안겨준 그 부모를 내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는 하는 말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 부모 공경하라고 했잖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부모,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공경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게 곧 뭔 줄 아세요? 입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는 게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1983년 유학시험을 패스하고 유학 간다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놈아,

0: 무슨 유학인가? 네 동생 줄줄이 있으니까 네 동생 책임져야지 무슨 유학인가? 지금 유학은요 그냥 돈만 있으면 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88년 이후에 올림픽 치른 이후에야 그때 여행 자유화가 생겼지 아무나 유학까지 못해요. 그래서 유학 여권만 가지고 있어도 선택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우리 부모는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갔는데 돈 한 푼도 안 주셔. 오죽하면 비행기표 하나 없어서 홀트 아동복지에 가서 아이들을 불란서로 입양하는 아이들 데리고 비행기를 탈 만큼 참 비참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돈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원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6남매 중에서도 제일 사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받은 것이 생각나지 않아. 오늘 현실이 내가 어려워지니까 부모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애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만유의 주 되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신 줄 아세요? 나라 없는 곳에 왔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유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구간에서 그 영안 하나도 찾지 못하여 마구간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그렇게 나라조차도 유랑하고 있는 나라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우리의 생명들을 건지게 하셨냐고요. 나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도 좀 더 다른 곳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하며 원망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제가 사라지는 순간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은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6억리 43번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임순재 그리고 어머니는 김중난으로 보내셨을까? 기왕에 보내실 것 같으면 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보내시든지 종로구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삼성가의 자식으로 보내시든지 하시지 왜 나를 그 시골에 나를 보냈을까? 근데 지금은 그걸 깨닫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셨나요? 아니요. 이 나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부모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흔들려지면 가정의 질서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모든 부모님들 품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통로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원망하는 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요. 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한번 민수기서 14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기서 지금 멸시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는 자체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지혜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신뢰하는 자기 판단에 대한 교만임이 원망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사랑하시고 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보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너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함이 그게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보세요. 우리 한번 민수기서 14장 이어서 28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대.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 그렇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가 원망한 것을 그 원망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치른단 말이야.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뭐요? 전부가 그랬어요.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같이 봐요.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환경은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날, 그 날이 없었으면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 있을 수 없으니 이 날을 찬송하며 주의를 지키는 자들, 광야 생활이 빨리 멈춥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0: 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강원도 정선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무려 1400년 된 주목나무죠. 무려 신라시대부터 싹을 틔운 셈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나무를 들여다보면 상처가 참 많습니다. 줄기 가운데는 큰 구멍이 있고 심지어 뒤틀려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이어가는 건지 인간의 눈으로는 다 알 수 없을 정도지요.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누군가 보기에는 온전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이 생명을 소중히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박성우의 CCM 캠프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Walking and Country의 Joy 들으면서 박성우의 CCM 캠프 2016년 5월 13일 수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의 중간을 딱 넘어가고 조금만 더 가면 5월의 중간을 딱 넘어가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수요일들 잘들 보내셨죠? 수요일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아침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오후에 들으신 분도 있고 저녁에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주 한 주의 중간을 싹 넘어가면서 또 나머지 우리 목금토일도 힘차게 한번 걸어가 보시죠. 박성호의 CCN 캠프 올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N 워십 프로그램과 함께합니다. 실시간 문자로 여러분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보낼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조금 애매한 사연이라든가 부끄러운 내용이라든가 비밀이 좀 필요한 내용들 비밀글 이용하시면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니까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잘 걸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갈까요?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로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리랜드의 웨이메이커 힘차게 들었습니다. 웅빈진님께서 만나러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인사드려 봅니다. 목소리도 음악도 달콤한 캠프 집정리 마주하며 들을 수 있어 마무리하며 들을 수 있어 행복한 쉼을 누려요 하셨습니다. 네, 목소리도 음악도 달콤하다. 아, 감사합니다. 네, 청취율도 좀 달달하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두 시간 함께 즐겨주시고 듣고 싶은 음악 또 나눠주세요. 이렇게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저는 이 곡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과 협력해서 좋은 방송 만들 수 있잖아요. UFP봄님도 성웅님 시즌캠프 가족 모두 샬롬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태규 아빠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샬롬 인사 많은 분들이 예수애님 뭐 정현우님 보내주셨어요. 비메일글로 욕도 써도 되나요? 하셨는데 그럼요. 네. 저에 대한 불편한 점, 뭐 CCN 캠프에 대한 아쉬운 점, 뭐 CBS에 대한 섭섭한 점, 네, 비메일글로 보내시면 저희가 잘 그 속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는 거 아니겠죠? 네. 부흥한국 싱어즈의 노래로 이어드려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약간 블루지하게 기타 연주가 아주 그냥 애절하게 들리는 곡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부흥한국 싱어즈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오랜만에 이렇게 들으니까 또 좋은데요. 네. 명곡은 역시 언제 들어도 네.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감동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찬양의 명곡 CCM 명곡, 워십 명곡 다 알려주세요. 제가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신청곡이 비었어요. 아,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저 혼자서 선곡해서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지만 네. 라디오는 함께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오늘 5월 13일 수요일 밤 함께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듣고 싶은 곡 알려주세요. 네. 저도 열심히 찾아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이런 곡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이였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포레스트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함께 들었어요. 아, 또 이렇게 또 자리 비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막 되게 막 보내주시고 해서 저 신청곡 꽉 채워졌습니다. 2부에도 자리 많을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또 2부에 빨리빨리 보내드릴게요. 영광 영은 아빠님께서 박성웅님 생방이시면 하늘성인님 노래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들려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늘 듣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우리 주님 듣고 계시죠. 네. 하늘성인님의 노래 제가 원래 그 다른 노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급하게 바꿨습니다. 네. 들으시는 하나님 네, 제가 준비해서 얼른 들려드릴게요. 네. 참 하늘성인님 그 새 앨범 진짜 오랜만에 나온 새 앨범 잘 돼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또 이 노래 또 하늘성인님의 노래 들으면 좋겠어요. 네. 젊을 때 찬양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결혼이라는 아주 축복받은 일이 있어서 아들들 자녀들 다 잘 키우고 이제 좀 시간이 나니까 한 번 더 다시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헌신하시는 그 시간들, 그 이야기들 못 들으신 분들, 네 CBS CCN 캠프 유튜브 오셔서 네 찾아보시면 하늘성인님의 캠프 초대석이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작은 번님도 나주의 믿음 갖고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이거죠? 기타 이렇게 치는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적당한 곡 찾아보겠습니다. 민호 민호 아빠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을 하면서 은혜로운 찬양을 잘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백지영 씨의 나 때문에 이 곡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거 완전 인기곡이죠. CBS 조이포유 채널에서 네 바로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백지영의 나 때문에, 유은성의 온 마음 다해, 그리고 나주의 믿음 갖고 얼른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향기로운 나무의 노래였어요. 나주의 믿음 갖고.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너무 좋았어요. 네. 기타 교회에서 기타 쳐보신 분들은 뭐 이런 노래들 한 번씩 쳐보셨겠죠. 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소리가 예쁘게 안 나지? 말하면서 아, 저 형은 기타가 소리가 잘 나는데 나는 왜 소리가 잘 안 나지? 그러면서 연습했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였죠. 네. 뭐 C코드 메들리, G코드 메들리 이렇게 연습하면서 교회에서 기타 연습하고 배워가던 시간들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온맘 다해는 유은석의 노래였고요. 신청곡이었어요. 7494번님께서 성홍님 샬롬 신청곡 온맘 다해 늘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제 이름은 성옥은 아니고요. 성욱이에요. 욱. 네, 날빛욱. 아홉 구자 옆에 날일자를 쓰는 뭐 한자를 쓰는 박성욱입니다. 욱. 굳이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 제 이름이니까요. 자, 박서욱의 시스템캠 벌써 1부 마치고 2부 갈 시간이 되었어요. 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시간 정말 붙잡고 싶은데 말입니다. 아까 신청하신 노래 하늘성인님의 노래로 1부 꾹꾹 준비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면서 저는 2부로 갈 건데요. 예, 라디오 들으시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2부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가는 사이에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 꼭꼭 누르면서 꼭 함께해 주세요.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7: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0: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CBS 교계뉴스입니다. 기독교계에서 막대한 이익 분배를 놓고 갈등하는 삼성전자 노사협상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한국 사회의 노동 존엄과 정의

0: 새로운 분배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정평은 이어 삼성전자의 성장은 노동자들의 헌신과 국민적 지지라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며 이번 노사합의의 결과물은 담장 안에 고여 썩는 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라는 메마른 땅을 살리는 생명수로 흘러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정평은 그러면서 삼성의 이윤이 자본의 곳간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이웃들의 삶을 지탱하는 자산으로 흘러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576곳의 교회를 개척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 제23회 교회 개척의 날 행사를 갖고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 있다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사명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목사는 특히 우리 사회는 육신의 질병 못지않게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다며 교회가 마음의 병을 고치는 병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올해 교회 개척의 날 행사에서 순복음 방주교회와 호메실 순복음교회, 운양 순복음교회, 참 좋은 교회 등 4개 교회에 개척 지원금을 전달했고 예은 순복음교회와 소래 순복음교회 등 4개 교회를 개척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국내 체류 이주민 수가 280만 명을 넘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가 이주민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는 최근 제4기 임원단 취임식을 열고 이주민선교 비전과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남양규 상임대표는 회원단체와 지역교회, 기관의 사역 현장을 언어, 지역, 대상별로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법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는 앞으로 국내에 온 다문화 2세와 현지인을 리더로 양육해 본국과 세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파송 선교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최근 개교 125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학문의 전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신대 이사 황명환 목사는 예배 설교에서 학생과 동문, 교수들 모두가 학문을 사랑하되 자랑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장신대는 개교 125주년을 맞아 장기근속 교직원과 교수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영락교회 김훈성 목사에게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교목실이 최근 서울 방배동 백석예대 꿈마당에서 전도축제 리뉴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게임과 나눔 활동, 찬양 버스킹 등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백석예대 허찬 교목실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축제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2: 돈을 버는 것은 일상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비싼 물건의 소유, 더 사치스러운 서비스를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과 자신의 시간을 맞바꾸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더 값비싼 물질의 소유, 더 많은 자유의 확보. 당신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박성우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도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보낼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에 광고가 들어왔죠. 광고 듣고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CCM 새 노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GCM 새 노래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새로 발표된 노래 새 CCM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하트도 모아봅니다. 오늘 함께 들을 뉴 CCM은요 이 곡이네요. PK 장광우가 발표한 천국 행진가네요. 천국 행진가. 오, 제목이 뭔가 특별한데요. 앨범 표지에 그 장광우 목사님이 시무 섬기고 있는 우리 온 세상 가족교회죠. 교회 이름이 좀 예쁘죠. 그 식구들인 것 같아요. 온 세상 약속교회. 맞아. 온 세상 약속교회. 가족 교회 멤버들,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쫙 나란히 한 줄로 쭉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얼렁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뉴스CCM 천국 행진가 PK 장광우의 곡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 쿡쿡쿡 눌러주세요.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있죠. 내 마음을 톡 건드려주는, 내 마음에 같이 공명해주는 노래들. 근데 그렇게 딱 들으면서 아, 음악 좋네, 노래 좋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샵 1212로 또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이렇게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알려주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포님도 오셨어요. 사람들과 갈등이 힘든 요즘입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면서, 종종 듣고 있는데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박상규님의 내려놓음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은 뭐 다 있죠. 때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화나는 부분이 있는데,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좋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이렇게 좀 불편할 때도 있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티를 내고 싶을 때가 있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 이렇게 매일 일정한 톤으로 하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유, 이런 나도 사랑해 준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라고 하냐, 그럼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하루하루 걸어가 보시죠. 김영우의 노래 듣습니다. 시편 21편 주의 사랑, 그리고 히스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 밝은 노래들 같이 듣죠.

프롬 갓의 노래하며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함께 들었어요. 지난주 캠프 초대석 왔던 프롬 갓이죠. 네. 노래가 아주 그냥 상큼합니다. 네, 프롬 갓이 누구예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네, CCN 캠프 유튜브에 가시면 캠프 초대석에 영상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네. 블루파이님께서 노래 신청하려고 회원 가입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아유, 노래 곡 신청하려고 레인보우 앱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아유, 그 복잡한데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노래 빠르게 배달하겠습니다. 7218번님 샬롬, 지난번 퀴즈 정답으로 커피 쿠폰을 보내주셨는데 조금 바빠서 감사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날씨 더워지는데 시원하게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주말 캠프 퀴즈 참여하셔가지고 커피 쿠폰 받으셨거든요. 아유, 부럽습니다. 저는 맨날 보내드리기만 하지 정작 저는 커피 쿠폰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야, 이렇게 또 시원한 커피 한잔 내일 하시면서 CCN 캠프 다섯 분에게 소개해 주세요. 주변에. 그리고 요 사연은 제가 번호를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아나운서의 억양이 듣기 많이 거북합니다. 선배님들께 지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PD나 선배들이 왜 지도 안 해주나요?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여기서 아나운서가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아이,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아나운서를 하겠어요. 저는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CCM 전문 진행자입니다. 이렇게 피해가면 안 될까요? 네. 저도 제 목소리를 그렇게 뭐 썩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도를 받을 뭐 지도원 받으면 좋죠. 뭐 네. 듣기 거북하셨다면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분들도 제가 발음이 약간 좀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 분들에 비하면 이렇게 저음이나 분명한 고음이나 딱딱 떨어지는 발음은 아니죠. 네. 저도 잘 알아요. 조금 더 열심히 신경 써서 또박또박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나나님께서는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항상 짱 멋지세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다 듣기 따라 다르니까요. 네, 좋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아, 좀 아쉬운데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권인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듣습니다.

김진영의 노래, 송영주의 연주. 아이,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그죠?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목소리에 대한 얘기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는데, 아, 괜찮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에 응원을 많이 주신다고 제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 좀 불편합니다 하는 문자에 제가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문자 안 보내는 분에게 마음 상합니다. 밤이 좀 깊어가고 있어요. 힐송 영 앤 프리의 At the Cross 어쿠스틱 버전, 그리고 나탈리 그랜트의 My Weapon 같이 듣죠.

나탈리 그랜트의 My Weapon 함께 들었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도 물러갈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연 보내지 않아도 라디오로, 레인보우로, 유튜브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0: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1: life, I will go.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예배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며 부르는 많은 축복송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가정의 달, 5월, 사랑의 달, 감사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오늘 함께 묵상한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최명자 즐거운 모임 들으셨고요. 앞서 옹 기장이 먼저 해야 할 것 전해드렸습니다. 사랑님께서 찬양 들으며 미용실 문 열고 아파트 정원 입합나무처럼 오늘도 향기 나는 삶이 되길 기도하며 방송 늘 감사해요 하셨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추억님도 와주셨습니다. 분주한 오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원하지만 김진아님, 또 오늘도 반갑습니다. 출석체크 챙겨주시는 평생감사님, 또 긴 이야기 나눠주신 순복음현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축복입니다. 마운틴사나님, 예수애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573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오른쪽 무릎 인대 수술로 한 달은 병원, 두 달은 집콕 중인데 왼쪽 다리는 어려서부터 불편한 다리라 회복이 더디네요. 그래도 많은 이웃들, 동역자들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답니다. 축복송 들으며 늘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 깨닫게 되네요 하시며 기도를 시작합니다라는 곡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찬미워십 곡인데 준비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향기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함께 축복송, 향기로운 나무의 향기로운 나무, 그리고 찬미워십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청곡이에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Nobody knows the troubles I've seen 이라는 곡을 신혜숙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는데 드림싱어즈가 부른 찬양이었어요. 예전에 저희 CBS 창작 복음 성가제 그 이후

후에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때 이 대회 때부터는 창작곡이 아니고 일반 곡으로도 참여를 할수 있어서 각 교회에 실력 있는 팀들이 나왔었는데 금상을 수상을 했어요. 드림싱어즈 여자분들이 무대를 거의 휘어잡다시피 너무너무 멋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무대를 직관했기 때문에 그때 그 감동이 다시금 떠오르네요. 이삼열 밴드 박정아의 이유 이두 곡은 소미님께서 걸으면서 잘 듣고 있다고 하셔서 걸음에 좀 맞춰서 보폭을 조금 더 신나게 빨리 할수 있는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또 찬미워십 기도를 시작합니다. 향기로운 나무 같은 제목의 찬양이죠. 향기로운 나무 전해드렸어요. 이병희 님도 꽃시장 가면서 함께 하신다고 향기롭게 출석 체크 해 주셨습니다. 3757님께서 축복송 찬양 신청곡 남겨주시며 정윤정 사모님, 황신 담임 목사님, 황지안, 황유안, 황서환 세 아들 많이 수고하고 계세요 하시며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저에게 녹음할 테니 사연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사진이 너무 작게 보여서 제가 잘 읽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먼저 정윤정 사모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쓰셨거든요. 정성어린 기도와 따뜻한 사랑으로 늘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지친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시는 사모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윤기 나는 믿음과 온유한 미소로 남부교회를 밝게 비추시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섬기시는 헌신이 많은 이들에게 큰 힘과 본이 되고 있습니다. 정다운 사랑과 포근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사모님, 늘 성령의 평안과 건강,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쁘게 생일 축하하는 케이크와 또 목사님 그리고 새 아드님의 사진도 같이 해서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 카드를 저희 축복송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멋지게 삼행시를 지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모님께는 저희 예쁜 화장품 선물이 있으니까요.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송정미 함춘호의 축복송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배상진님 비롯해서 이 곡도 역시 신청곡입니다. 송승현 주님의 손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태산을 넘어 엄마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웃음 가득히 님께서 지금 친정엄마 퇴원시키러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준비하겠습니다.

은하수 구스로옥님께서 송승현의 주님의 손 찬양이 너무 좋아서 얼른 들어오셨다고 잘하셨습니다. 송정미 함춘호의 축복송도 전해드렸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드리밍 버터플라이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였어요. 제 1부 끝곡으로는 좀 긴 라이브 워십이에요. 어노인팅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 하시고요. 저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동방현주 주리 남궁송옥 전대현 유은성 함께한 나를 통하여 7300님께서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은 왠지 은영님 음성이 더 따스하게 맑게 느껴지네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껴봅니다.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고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3남매 아빠님께서 어제 생일이었는데 축하를 못 받아서 조금 섭섭하셨다고. 그래도 주말에 기대해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위로의 찬양을 청하셔서 전해드렸는데 주말 기대 예,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근데 일부에서 그 사모님 생신 축하 삼행시를 소개를 해드렸더니 2969님께서 아, 괜시리 눈물이 났어요 하시며 장애인 쉼터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지 그 생일을 잊고 산 지 수십 년째라고 하시며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살짝 서운한 마음도 들으셨다고. 그래도 사연을 들으면서 왠지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사모님을 챙겨주시는 그 사연에 제가 더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시며 신청곡도 남겨주셨어요. 자, 하원하지만 김진아님 병원 가시는데 큰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피아워십 다윗의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또 2969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릴게요.

김명선의 오늘의 힘, 내일의 소망. 소망님께서 2DJ 신청곡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신청곡을 써주신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위로브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앞서 피아워십 다윗의 기도 리스너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도 전해드렸어요. 9898님께서 도봉산 오르고 계시다고요? 적당한 바람, 햇볕이 몸속을 정화시켜주네요. 항상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한방눈님께서는 딸이 결혼 2년 만에 새 생명을 축복받았어요. 무럭무럭 자라 건강하게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리베리님께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들려주심에 감사하고 매일 듣기만 하다가 너무 좋아서 글 올려봅니다. 인사 나눠주셨어요. 피어나는 푸르름님,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맞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 써주셨습니다. 찬양 From a Distance, 머린 맥거번, 그리고 샌디 패티입니다. Upon This Rock.

머린 맥가번의 From a Distance에 이어서 샌드패티 Upon This Rock 함께 하셨고요. 오늘 끝곡도 바피츠 마라나타 싱어즈의 As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할 찬송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이 찬송은 초기 한국 찬송가의 번역자이자 편집자로 많은 공헌을 한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이신 밀러 목사가 작사한 한국어 창작 찬송입니다. 밀러 목사는 1892년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무려 40여 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 봉사하신 분으로 우리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이십니다. 반석 위의 집이란 마태복음 7장 24절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의역해 놓은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1, 2절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요약하여 은율로 재구성해 놓았고, 3절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교훈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해서 각각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판단 기준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듣거나 혹은 그 말씀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행해서 구체적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만나봅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목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쓰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도 힘듭니다.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추면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 쓰지 말고 삽시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잊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0: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1: 이 돌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0: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돌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1: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헬로,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14일 목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계절의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5월의 아침,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소중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위에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하심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창밖에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주님의 손길을 노래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에 실려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소서. 어제의 피곤함과 마음의 짐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급함을 강요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고 명철함을 주셔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을 담대하게 풀어가게 하소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며 상처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안아주시고 고통의 밤이 지나고 찬란한 회복의 아침이 속히 찾아오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밤잠을 설치는 이들에게는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용기를 주소서. 갈등과 상처가 있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며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만나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움교회 양승헌 목사였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도현의 찬양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지혜가 부르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김요한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소망 되시며.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에스더 6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에스더 6장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개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개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창대에 모르드개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 뜰에 와 있었다.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들라고 일러라.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으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그런 다음에 모르드개는 대궐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개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소.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성경 낭독 에스더 6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유혜정이 부릅니다. 이어서 서울 바합 장단이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듣겠습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새아침을 시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으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뭔가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태연스럽게 하십니까? 애들이 거짓말하면요, 너무 티가 납니다. 아닌 척하면서 거짓말은 하지만 눈을 못 마주치고 말을 딴 데로 돌리고 그러면서 거짓말이 티가 나죠. 결국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혼이 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혼나는 게 더 마음이 편하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아는 거절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얄팍한 속임수가 통하지 않자 결국 다윗은 잔인한 결정을 내리죠. 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투에 내몰아 죽게 하라는 편지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보낸 겁니다. 충직한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전쟁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결국 죽게 하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끔찍한 계획이 실행된 후에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22절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전령은 우린 그냥 소식을 전하는 사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왕의 전령은요, 사실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인 부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전령에게 왕에게 무슨 말을 할 건지 어떻게 전하고 왕의 반응이 어떨 때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왕 앞에 가게 하죠. 왕의 마음을 살피고 왕의 상황을 살펴야 하는 것이 전령의 역할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비록 다윗 왕이 시켜서

전쟁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리한 전투에 몰아내고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요압과 전령에게는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왕이 만든 이 사건을 가장 자연스럽게 왕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승기를 잡았지만 성 어귀까지 갔을 때 성 위에서 부하들을 향해 활을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윗이 기다리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 한 사람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향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그 우리아가 죽고, 더 비극적인 것은 우리아 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전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다른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무리한 전투에 내몰려서 함께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 사건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내 치부 하나 덮으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 하나 희생양을 삼은 적 없으십니까? 저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파괴하는 독을 품고 있죠. 더 놀라운 건 전령의 복을 받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25절에서 다윗은 전령에게 요압을 위로하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문장은 다윗의 양심이 얼마나 무섭게 마비되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 죽음은 전쟁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누구나 죽을 수 있지 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을 방패 삼아서 자신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어쩔 수 없는 사고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가장 두려운 모습이죠.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두근거리고 두렵지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거짓말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남들도 다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합리화하는 거죠.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6절에서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7일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울어주는 거죠.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깊이 슬퍼하면서 자연스럽게 장례를 마칩니다. 그리고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그녀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굉장히 자비롭고 국가를 위해서 전사한 충신의 임신한 아내를 거두어 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요압도 비밀을 지켰고 백성들도 감동했고 밧세바도 왕궁에 들어갔으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착각과 교만을 단 한 문장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양심마저도 속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명백한 악이었고 죄였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는 완벽한 범죄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0: 하나님은 다윗이 지붕에서 품었던 음욕부터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었던 편지, 그리고 속으로 안도하며 미소 지었던 그 위선적인 마음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품은 악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늘 진실되고 솔직하고 회개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가 알던 다윗이 아니죠. 너무 악하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저런 악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체면과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내 영혼이 썩어가는 것에는 무감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며 거짓과 숨김이 아니라 고백과 회개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다윗과 유나단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한명성이 부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5월 14일 목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찬송가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박신화 카이어가 부르는 기쁜 소리 들리니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기독교계에서 막대한 이익 분배를 놓고 갈등하는 삼성전자 노사협상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한국 사회의 노동 존엄과 정의로운 분배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정평은 이어 삼성전자의 성장은 노동자들의 헌신과 국민적 지지라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며 이번 노사합의의 결과물은 담장 안에 고여 썩는 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라는 메마른 땅을 살리는 생명수로 흘러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정평은 그러면서 삼성의 이윤이 자본의 곳간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이웃들의 삶을 지탱하는 자산으로 흘러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576곳의 교회를 개척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제 제23회 교회 개척의 날 행사를 갖고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 있다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사명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목사는 특히 우리 사회는 육신의 질병 못지않게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다며 교회가 마음의 병을 고치는 병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올해 교회 개척의 날 행사에서 순복음 방주교회와 호메실 순복음교회, 운양 순복음교회, 참 좋은 교회 등 4개 교회에 개척 지원금을 전달했고 예은 순복음교회와 소래 순복음교회 등 4개 교회를 개척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국내 체류 이주민 수가 280만 명을 넘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가 이주민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는 최근 제4기 임원단 취임식을 열고 이주민선교 비전과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남양규 상임대표는 회원단체와 지역교회, 기관의 사역현장을 언어, 지역, 대상별로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법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는 앞으로 국내에 온 다문화 2세와 현지인을 리더로 양육해 본국과 세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파송 선교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최근 개교 125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학문의 전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0: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I will go. I don't.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0: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시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혹은 그 공동체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물건을 저울에 달아보듯이 이 사람이 혹은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내가 주는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또 그 복을 받고 난 뒤에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결과적으로는 복을 준 것보다도 더 악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이 테스트, 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그때 달아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저도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어오면서 중요한 국면 속에서 몇 차례 하나님이 그때 나를 시험하셨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세문안교회를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큰 꿈을 꾸는 사람일수록, 쓰임받기를 원하는 공동체일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윗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려고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궁전이지요. 사울의 궁전, 앞으로 원수가 될 원수의 궁전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단박에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용기와 담력에 엘라 골짜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단 한 번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으로 일약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을 수호하는 사람이 되어서 백성들 사이를 출입하는 가운데서 점점 이 다윗의 입지가 확고하여져 갑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왕 사울과 다윗이 함께 돌아오는데 이 사울 왕이 그만 듣지 않아야 되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여인의 입에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백성들 보기에 왕 사울보다도 다윗의 능력이 더 출중하다는 거지요. 이미 백성들 마음속에 다윗이 차지하는 자리가 사울이 차지하는 자리보다 더 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시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백성들의 노래를 들은 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대단히 낭만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의 인생길이 이제 어두운 골짜기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의롭게 된 것 때문에 이 사람

사람에게 이제 고난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인생의 걸음에서 큰 그림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지금 이 스텝을 걷고 있다는 거지요. 즉 왕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 유진 피터슨은 이 다윗이 걸었던 이 걸음을 왕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킹스웍, 왕의 일이었다. 그 왕의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속에서 이 사울이 저는 묵상하면서 참 딱한 것이, 이 사람 보면 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본래는 순박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영혼이 실종되어 버린 사람.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준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자신을 도와서 왕국을 건실하게 세우라고 주신 일종의 호위무사 같은 선물입니다.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왕의 지위를 탄탄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빛나게 해줄 사람인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런지 질투를 느끼고 나중에는 두려움을 느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을 완전히 마음에서 밀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어디 있느냐? 두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다른 거지요. 다윗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의 시선은 시종일관 하나님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보이는 기름 부음을 받는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도 그 2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살 수 있게 해줬던 힘이 됩니다. 자신의 시선은 집요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뒤에 결국은 스텝에서 꼬여버리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즉 일을 하기 위한 수단과 효율성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권력의 안전함만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다윗과 사울이 만나지 못하는 지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끔 누군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빨리 알아차리셔야지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내 자신에게로 지금 환원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지 됩니다. 사울은 자기 안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왕의 눈밖에 나서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온갖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과연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서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악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 사람 나의 원수이니 모처럼 박아버리리라 하고는 두 차례를 창을 던져서 살해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를 왕궁에서부터 내보내어서 천부장을 삼습니다. 야전에서 군사들과 함께 보내게 한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좌천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자기 딸 미가를 주겠으니 블레셋 사람 200명의 표피를 배워오도록 해라.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는 자객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었나요? 당연히 안전하지요. 다윗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다윗이 걸어왔던 영적인 맥을 복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던 목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로 쓰시려고 이스라엘의 중앙무대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 중앙무대에 진출하여

그래서도 그 무대의 온갖 협잡과 온갖 음모 술술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면서 신앙으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영웅이 되고, 백성들이 영웅이 된 것 때문에 왕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살아계신다면 이 다윗을 사울의 도끼에 죽도록 만들어 두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성경은 그냥 담백하게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였더라,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의 부피를 베어서 왕에게 갖다 주니라, 담백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가는 걸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되게 한 더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런 적개심을 온몸에 받으면서도 자신의 생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왕이 다윗이 궁전 안에 있으면서 점점 세력을 얻어가는 것 같으니까 궁 밖으로 내쫓아서 천부장을 세웠지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군대 한 중령이나 대령 정도 되는 위치일 것입니다. 어쨌든 야전이에요. 청와대로부터 내보내서 저 구석으로 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목동으로 있을 때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나 왕궁에서 사울을 섬길 때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겼을 때나 영웅이 되었을 때나 이 사람 다윗은 한결같이 신실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 때문에 이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죠. 자천되어서 야전에서 밤밭을 맞으면서 잠자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의 충성한 것은 바라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생각하고 그때부터 역모를 꿈꿀 수도 있지요. 왕을 미워할 수도 있지요. 무엇보다도 여태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걸음이 흔들리면서 마음으로부터 낙심이 찾아오고 움츠러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위 믿음의 신실한 페이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신실하고 모든 일들을 흔들리지 않고 순전하게 행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이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12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아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배반당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와 대단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또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서 감옥을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모함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뒤집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을 견고히 붙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주변의 상황은 점점 더 자신을 옥죄게 되어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다윗에게는 본격적인 고난의 문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누가 주류이고 누가 비주류인가 사람들은 대단히 예민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도 주류로 있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비주류가 되고 났을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은 완전히 비주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힘있게 내리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는 눈앞에 보이는 자로서는 누구입니까? 악령이지요. 그렇죠?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뒤편으로, 음막의 뒤편으로 가보면 이 악령을 움직이는 자는 누구이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악이 다윗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즉 다윗에게 가는 이 사울의 악한 영향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악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원수의 궁전 안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걸어왔던 의로운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으로 이제 한번 돌아와 봐서 볼까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한두 차례 의로운 결단을 하면서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를 그 자리로 던지지요? 그런데 그 의로운 선택을 한 사람을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고 주목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두 차례 내가 의로운 결단을 하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악은 시간이 지나면 나를 조금씩 조금씩 다시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행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도해봤는데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봐라. 주님 뜻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네.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지금 내 형편이 더 어렵게 되었잖아. 안으로는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고요. 포기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싹 더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열정을 가진 사람의 가슴 속이 냉랭한 기운이 돋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는 빨리 알아차리셔야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지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두 차례 선한 행동을 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것을 빨리 알아챈 이 사람들은요,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법을 그때부터 몸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한 순간 그 사람과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면 이 사람은 자기를 그 안에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며 나의 이 걸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던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그 길을 갈 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뻐 받으셔서 의인을 통하여 신앙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특정 교회에 대한 세습 문제를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당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온갖 종류의 음해와 추문과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아픔들에 시달리게 되면서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받았었고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특정교회 세습 문제에 있어서 세문안교회나 서울노회가 취했던 입장은 이제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노회를 가거나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래 세습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 경상도 말로 이만하고 마 덮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의 행보에 제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서 나갈 때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만 봐야 돼요. 결과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우리가 대세를 장악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해서 갈 때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걸음인가, 이것만 보고 결정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당장 세상이 반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당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열매와 결실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일에 있어서는 큰 낭패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우리를 달아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성할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여러분 진정성으로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라고 성명서 한두 번 내는 것으로는 한국 백성들, 믿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을 절대로 이제는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결국은 세문안교회가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고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섬기며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교회가 때때로는 의롭고 바르며 진실되며 진리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받고 시험 속에서 온 공동체 전체가 뿌리치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미션 스테이먼트한테 명료할 때 결국은 세상은 세문안교회가 진정성 있게 진리와 은혜를 쫓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고 이 공동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때부터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부류에 속한 거 아니야 라는 거 보여주고 우리가 의롭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스테이트먼트 날리고 성명서 날리고 시간 지나서 백성들이 아 그렇군 그러면 자기 자신 안에서도 접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세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 공동체나 내 자신을 보고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묵묵히 받는 것이 정직한 태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묵상이 여기까지 갔습니다만 우리 세문안교회나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윗의 걸음을 봤을 때 다윗은 자기가 걸었던 그 의로운 걸음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한결같이 신실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묵상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왕 사울이 엔게디 동굴 안에서 자기를 쫓아봤을 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결과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이것에 철저하게 착목하면서 자기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 다윗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우리 특정 교회에 대한 세습에 대한 우리 세문안교회 입장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내보이고 있는 많은 세상을 향해 내뱉었던 우리 스테이트먼트를 있지 않습니까? 세문안교회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때 끝났으니까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계속 우리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차곡차곡 실현해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저한테 한 번씩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그 세문안교회 그 약속 중에서 매년 한 교회씩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거나 세워주게 되는 것이 있던데 올해는 어느 교회를 하게 되나요? 물어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은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묻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실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주님은 우리를 지금 달아보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 예배당을 세웠다. 주님,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에 새롭게 영혼의 젖줄을 공급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그저 한번 선동하거나 우리는 그런 멋을 가진 교회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그 진정성이 진정으로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어떠한 인생에 닥친 원수 같은 환경이 나를 창으로 내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같은 위대한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머리가 둘 달린 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둘 사이가 너무너무 나쁩니다. 한 머리가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나머지 머리가 심통이 나서 서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 마리가 피곤해서 자려고 하면 나머지 머리가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몸을 뒤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각각 머리가 생각합니다. 저놈만 없으면은 잘 살 수 있을 텐데, 저놈만 없으면 먹이로 혼자 독차지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 하나가 독초를 발견하고 드디어 저 지긋지긋한 놈을 없앨 기회가 왔구나,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독초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독이 퍼져 그 뱀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 10, 100, 1000, 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 10, 100, 1000, 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은 분명히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아서 허구한 날 싸움으로 치셉니다. 그런데 다른 부부는 별다른 재능도 없고 남들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집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여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넉넉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드문 얘기가 아닙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구성된 모든 공동체가 머리 둘 달린 뱀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정은 머리 둘 달린 공동체, 교회는 머리가 여러 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 두 머리, 세 머리, 열 머리가 서로 마음이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다른 머리가 미워서 독초를 먹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저 머리를 누르고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독이 온몸에 퍼져 모든 생명이 잃게 될지 모릅니다. 데이빗 히넌과 워렌 베니스라는 두 사람이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사이좋게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위대한 이인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회장으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지배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공과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성공은 그 혼자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전면에서 화려한 각광을 받는 동안 스티브 발머는 그늘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발머는 뛰어난 머리와 엄청난 추진력의 소유자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만하면 됐다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마다 스티브 발머는 안 된다고 번번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여서 시장을 공략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의뢰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사이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신제품과 돌파 아이디어는 스티브 발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발머는 언제든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빌 게이츠를 앞세웠고 모든 공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

없이도 얼마든지 경영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발머의 성공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회사의 독특한 점입니다. 마샬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2차 대전 후에 유럽을 부흥시킨 그러한 미국 장군입니다. 그는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역임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합니다. 군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런 마샬 장군을 트루먼, 처칠, 아이젠하워는 둘도 없는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고매한 성품은 세인의 조명을 받을 때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은퇴 후 회고록을 쓰면은 수백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도 거절합니다. 그 당시 수백만 달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모신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71인자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었지만 언제나 묵묵히 그늘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리더와 공동체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그야말로 위대한 2인자들입니다. 데이비드 히넌과 워렌 베니스는 이들이 가진 자질을 협력자 정신이라고 불렀는데 위대한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자아, 두 번째 창의성, 세 번째 용기입니다. 특별히 협력자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2등, 3등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입니다. 여기에 창의성은 필수입니다. 끊임없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용기와 큰 아량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오늘에 등장하는 갈렙은 한마디로 위대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못지않은 신앙의 사람, 아니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의 장대함에 기가 질려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네.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아우성을 쳤고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네. 너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이 돌로 칠 거야. 그 위기와 혼돈의 상황에서 앞으로 나선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입니다. 예.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의 용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어서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결코 두려워 말라.

네. 갈렙의 이 말 한마디에 백성들의 아우성이 멈췄습니다. 그런 갈렙이었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은 얼마든지 이에 반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봅니다. 수도 없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사려 깊은,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건네는 말은 깍듯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친구인 여호수아를 아주 극존칭을 쓰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의 처사, 모세의 처사를 존중하고 여호수아를 자신의 지도자로 모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았고 45년 동안이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갈렙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 되었으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옵니다 입니다. 예, 있사옵니다 이렇게 존칭을 쓴 것은 자기 친구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네. 유명한 삼박자 축복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2절 말씀이 갈렙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지파에게 그동안 점령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것이 5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여간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서 시급을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 땅은 비옥하거나 안전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척박하고 위험이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던 아낙 자손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뜻은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 그런 땅을 갈렙은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는 장면을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85세 동갑의 노인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떡 버티고 서 있고 한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서 두 노인의 하얀 수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복을 기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동안 자신을 도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토록 한 갈렙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갈렙과 같은 믿음의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갈렙의 그 훌륭하고 위대한 인격에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그 지긋지긋한 갈등과 피나는 경쟁과

어찌할 바 모르는 범민은 눈꽃만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직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2인자라는 사실입니다. 1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2인자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 모두 다 영원한 2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2인자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1인자로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1인자 영원한 주인으로 영원한 지도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능력도 자격도 없으면서 자신이 1인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 설사 1인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인자, 언제나 1인자를 노리면서, 예, 음해하기도 하고요. 예.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 노력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연쇄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나죠? 그렇게 능력도 자질도 안 되는 그 사람조차도 있죠? 1인자가 되려고 하면서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지릅니다. 치약으로 유명한 콜게이트사 아시죠? 그죠? 그 콜게이트사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콜게이트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동네 노인에게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무엇을 할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너는 뭘 할 줄 아니? 예, 저는 비누를 만들 줄 압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비누를 열심히 만들어라. 그러나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동업자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그 비누를 만들어라. 수입이 생기거든 언제나 십일조를 드리라. 십일조는요, 복채가 아닙니다. 십일조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십일조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상의하며 사업을 하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콜게이트는 그 말을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갈렙이 친구 여호수아에게 기꺼이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는 자신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하나뿐인 주인임을 인정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합칠 수 있었으며 그 사나운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폭발합니다. 참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먼저 합해져야 합니다. 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하신 1인자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서 가장 위대한 영원하신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갈렙에게 할당된 헤브론 지역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기랏 아르바라는 뜻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

0: 악취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아르바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헤브론의 뜻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힘을 합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누구와 연합한 것입니까? 예,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다른 인격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각각 하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아낙 자손의 땅 기랴앗 아르바를 차지하자 그 땅은 하나님의 땅 헤브론이 되었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위대한 2인자 갈렙이 그 땅에 서자 가장 크고 사납고 무서운 아낙 자손도 그 땅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예.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연합하셔야 합니다. 모든 머리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이름을 따서 이 집은 내 것이며 이 가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랴앗 아르바입니다. 내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를 헤브론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한 곳,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 그리할 때 그곳에 전쟁이 그치고 평강과 번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 진정한 주님의 몸됨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조용히 꼬리를 내립니다. 대적자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서로의 갈등도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신천지 아웃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천지들이 들어왔다가 있죠. 오히려 새신자로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 위대한 2인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하는 일들, 우리 교회를 헤브론인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갈렙이 되십시오. 예. 그리하여서 위대한 2인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0: CBS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바이튬 낭떠러지에 있는 줄 상상도 못합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바이튬 낭떠러지에서 떨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바위틈 낭떠러집니다. 천길만길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매우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틈새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사실을 먼저 아시고 찾아주시고 지켜보시고 계신 바로 그 사실이십니다. 바이튬 낭떠러집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이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바위틈 낭떠러지 있다 할지라도 그 틈에서 더는 지탱할 수 없음도 먼저 아시고 그곳에서 나를 불러주신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그리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신 그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0: CBS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꽃들은 자기가 가진 향기를 밖으로 밀어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꽃잎 속에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비워내야만 우리가 아는 꽃피는 계절이 완성되죠.

그런 꽃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두어두기보다 손을 펼쳐서 밖으로 흘려보낼 때 그때 삶의 진한 향기가 더 배어나올 겁니다. 5월의 꽃향기가 유난히 달콤한 아침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난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Jesus paid it all. 이 세상 험하고.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1월이나 2월에 설 연휴가 들어있을 때 왜 명절 한번 지내고 나면 그 달이 금세 지나가는 느낌이잖아요. 이달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난주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을 보내고 나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흘렀는지 벌써 목요일이고 어느새 5월의 중간까지 와 있네요. 예, 이렇게 시간은 참 잘 흘러갑니다. 김명수님, 사방 창문 열어놓으니까 저 멀리서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 집까지 퍼집니다. 5월 중순에 아카시아 향 내음,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찬송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이에요. 현재 서울 기온이 16.6도입니다. 근데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거래요.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이에요.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조선시대 구황 촤료라는 책자가 보급됐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았는데 무려 851종이 수록됐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경험을 통해 독성을 없애는 방법과 식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을 체득했죠.

세월이 흘러 이제 한식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한식 조리법의 시작은 굶주림이었네요.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던 우리 조상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산에서 찾은 식물을 밥상에 올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찾아낸 방법이었죠.

12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때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대부분 절박하고 그래서 간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아멘.

라이브 버전 호산나, 그리고 은총 세실님 신청하신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부었다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예, 천상병의 시가 딱 제 마음입니다 하면서 은총 세실님 사연과 함께 주신 신청곡. 예, 저는 이 식구가 떠올라요. 5월이 오면 누구라도 행복해야 한다는 듯이 행복하라. 5월이 오면 누구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듯이 행복하라. 예, 5월에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알고 보면 5월과 관련된 좋은 시가 참 많거든요. 시인들이 5월을 소재로 시를 자주 썼다는 건 그만큼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란 의미겠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5월 14일 목요일 아침. Jesus loves even me,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0: 베네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로즈 1부 끝곡으로 띄웁니다. 저는 사실 몰랐는데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셨어요. 오늘이 5월 14일 로즈데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유래한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미의 꽃말은 알아요. 제가 내 마음은 그대만이 압니다. 예, 이런 날을 핑계 삼아서 꽃 선물도 해보고 내 마음은 그대만이 안다. 평소에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마칩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2박 3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회담은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후 6개월 만으로 무역 관세와 대만 문제, 중동 정세 등이 논의 테이블에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첸탄 공원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 중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비밀리에 방문해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 후 이란의 공격을 받던 UAE에 자국 핵심 방공망인 아이언돔 포대와 운용 병력을 파병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편 UAE는 이스라엘 총리실의 이런 발표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미국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제롬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며 파월 현 의장의 임기는 내일 끝납니다. 워시는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요구보다 연준 자체 판단에 따라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금리 정책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시 후보자가 주재하는 FOMC 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16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도 반도체주 랠리 지속에 힘입어 밤새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43.29포인트 오른 7,444.2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14.14포인트 오른 2,642.3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수는 이번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13일간 진행되며 후보자들은 이 기간 차량 유세와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여야는 전국 주도권을 놓고 총력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지역을 찾아 6.3 지방선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울릉도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대위 발대식 참석을 위해 세종을 찾는 등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율교섭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노조의 쟁의 행위가 중단되기 때문에 헌법상 노동권을 침해할 여지가 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삼성전자 노사 간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김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양천구 의회 속기록을 바탕으로 정 후보가 1995년 폭행사건의 발생 원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 동안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커지는 곳이 많아서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15.8도지만 한낮에는 서울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대전, 전주 30도, 수원 31도, 대구

27도, 부산 23도로 오늘 서쪽 지역의 기온이 동쪽 지방보다 더 높겠습니다. 가끔씩 구름이 끼면서 오늘은 호남권과 경남 북서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주말까지 대부분 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7: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9: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8: 내일 더 안전하게,
9: 내일 더 행복하게.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1: 엄마.
12: 민준아.
11: 유정아.
13: 필요할 때 확장돌봄.
14: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2: 아빠 늦게 와도 돼.
13: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15: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2: 나도 바쁘니까 끊어.
13: 주말에도 긴급 돌봄.
1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6: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0: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들을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오유경 식약처장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ADHD 치료제가 퍼지고 있는데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와 대책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월간 시간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조갑채닷컴의 조갑채 대표와 함께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2: 현대.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3: 보수 결집 흐름 뚜렷, 내란 심판론 꺼낸 정청래.
2: 예, 지방선거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보수 결집 흐름이 뚜렷하다 이렇게 보는군요.
3: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2: 예.
3: 그 같은 기간 결과로 한 달간 추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2: 예.
3: 그 어제 때마침 그 어제 13일에 뉴스원 의뢰로 갤럽이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4월 12일 13일에 세계일보 의뢰로 갤럽이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 예.
3: 한 달 정도 차이가 딱 나잖아요. 이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갤럽 조사가 되는 거죠?
3: 맞습니다.
2: 예.
3: 서울시장은 한 달 전에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2%,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37%였거든요.
2: 예.
3: 이러면 차이가 1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사, 그러니까 한 달 후, 그러니까 어제 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46%, 오 후보가 38%였거든요. 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오차 범위가 이 조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예요. 이 얘기는 7%포인트까지는 오차 범위 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8%면 역시 오차 범위 바뀌긴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오차 범위 바뀌긴 한데 15에서 8로 줄었으니까 격차가 줄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도 볼게요.
2: 예.
3: 지난달 조사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1%,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40%로 11%포인트 차이였거든요.
2: 예.
3: 이러면 오차범위 밖에서 전재수 후보가 앞선 겁니다. 근데 어제 조사에서는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43%, 박형준 후보가 41%거든요. 2%포인트 차이라는 거잖아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고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통계적으로는 사실 숫자보다는 오차범위 내면 우열을 가릴 수 없다가 되는 거죠?
3: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도 보면 한 달 전에는 김부겸 후보가 53%, 추경호 후보가 36%로 17%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도 크고 이제 오차범위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조사를 보면 김부겸 후보가 44%, 추경호 후보가 41%예요. 이러면 3%포인트니까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줄어든 겁니다.
2: 예.
3: 경남도 보면은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한 달 전에 44%, 그리고 박완수 후보가 40%였거든요. 그럼 4%포인트 차이입니다. 어제 조사에서는 좀 더 벌어졌어요. 김경수 후보가 45%, 박완수 후보가 38%, 7%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둘 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 예.
3: 그 조사 개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사는 그 뉴스원이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고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역별로 기간이 다른데 서울 조사는 9일에서 10일, 부산 조사는 10일에서 11일, 경남 조사는 11일에서 12일이었습니다.
2: 예.
3: 그리고 한 달 전 세계일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조사했던 방식은 무선전화 면접 방식이었고요.

0: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예.
0: 그렇게 후보들이 확정이 되고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 같은 것들도 영남권에 좀 있었었고요. 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1: 예.
0: 이런 것들이 좀 다 정리가 되면서 후보가 확정이 되니까 보수층이 결집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다가 철회했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특검법이 있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데 수도권 후보들은 뭐 그렇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대신에 반면에 영남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보수 결집이 좀 많이 이뤄졌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2: 이런 건 근데 상식적으로 절박한 사람들의 의견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청와대도 약간 정리하는 표현, 그다음에 그 정청래 대표도 정리하는 그런 표현들을 썼던 거고.
1: 예.
0: 제가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당시에 법 처리 됐을 때 뭐 부산시장 그 전재수 후보나 김부겸 후보가 이제 당의 의견도 전달하고 이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되는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전반적으로 봐서 그러면 이게 많이 어려워진 거냐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좀 예상을 했던 분위기고 영남권은 원래부터 쉽지 않지 않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1: 예.
0: 특히 이제 2018년 지방선거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때 상황이 그 탄핵 이후에 치러진다라는 점이 좀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민주당 뭐 의원 같은 경우에 하는 얘기가 비슷했는데 다만 그때는 빅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남북 정상회담도 쭉 있다가 그 북미 정상회담이 딱 하루 전날 있었거든요. 선거.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더 결정타였던 거고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 그때 비교해 봤을 때.
2: 사실 당시 저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가서 아는데요. 사전 투표를 하고 갔었는데 당시 이제 북미가 처음으로 정상이 만나는 것이어서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많았었어요.
0: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역시 예정된 결과였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좀 주목되는 거는 이제 당권파 쪽이에요. 이런 표현을 뭐 인사가 쓰더라고요. 계엄이 굳이 따지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인데 그때보다 더 많이 이기면은 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동혁 대표 체제의 그 유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하고도 좀 연관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서 4개 이상 이기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보궐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 지키게 되면 그러니까 울산하고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대구
1: 예.
0: 이런 데 지키게 되면은 이건 이겼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성적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2: 만약 이겼다고 보면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 문제 없다 해서 그냥 계속 있는 건가요?
0: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 반발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요.
2: 네,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론조사가 곳곳에서 오차범위 내로 된 건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근데 지금 나와서 언급된 게 다 보수세가 강한 데예요.
1: 예.
3: 영남 지방이거나 서울도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세가 수도권 중에서는 강해진 고령화로 인해서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예견된 결과였다라는 게 뭐 박순봉 기자도 얘기하고 정치권에서도 얘기해요. 시간 문제였다.
1: 예.
3: 그러니까 완전히 약체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현역이 다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 지역들은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표가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시간 문제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공소취소 권한에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보수 결집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게 시점
1: 예.
3: 문제였긴 한데 다만 이게 이제 계속 쟁점이 될 거냐 야당은 계속 그걸로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할 테고. 그거가 다만 이제 약간 제한적이 됐다. 민주당에서 일단 한 발을 빼는 상황이라서 얼마나 그래서 지금 이제 심판이 내란 심판 대 범죄자 심판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1: 예.
3: 언론에서 뽑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내란 심판해야 되겠다. 아니다. 국힘에서는 범죄자 심판 뭐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들을 많이 공천했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양쪽 이제 심판론으로 가는 것 같고
2: 사실 공소 취소가 들어간 조작기소 특검이죠. 이 특검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를 했는데 아 연기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할지 연기한다면 할 거 아니야 이래서 계속 견제 심리가 작용할지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완벽하게 불씨가 꺼진 건 아니라고 다들 보고 있고
1: 예.
3: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정권 견제론이 저는 어느 정도는 힘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 예.
3: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어서 원래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만 계속 찍다가 갑자기 민주당 찍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진짜 순수한 스윙부터는 전체 유권자의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투표를 하러 안 나와 버려야 되는데 꼴도 보기 싫어서 국힘

0: 하는 모양이. 근데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쪽 선거들은 그렇게 예. 보면 될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오늘은 울릉도 가고 내일은 제주도 가고 평택 가고 지금 강행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편하게 선거운동하다가 좀 내가 판세도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전북지사 지금 김관영 지사 지금 돌풍이 약간 있는 것 같으니까
1: 예.
0: 좀 열심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고 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기자가 영남에서 보수결집을 유도할 수 있으니 당대표 오지 말라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내가 내 일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언론은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1: 좀 화가 났죠.
0: 신경질적이 됐다. 정청래 네. 대표가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준 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1: 예. 사실 장동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정청래 대표도 이번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8월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예민할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국민의힘 정원호 폭행 전과 공세.
1: 예, 약 30년 전에 있었던 건데요. 정원호 비서관일 때 양천구청에 이때의 폭행 사건에 사실은 동기가 뭐였다. 김재수 의원 얘기를 했죠.
2: 네, 이 말씀하신 대로 31년 전 사건이에요. 예. 1995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부터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 예.
2: 밤 11시 40분쯤에 양천구 신전동의 한 술집에서 당시에 이 정원 후보가 양재호 양천구청장의 비서였거든요.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 씨랑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가 민주당의 박범진 의원 비서관하고 합석을 하게 된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2: 박범진 의원의 지역구가 양천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천구청장 그 보좌진들 그리고 지역구 의원 비서관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역에서.
1: 민자당의 당시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2: 네.
1: 민자당의 박범진 의원 비서관이요.
2: 네. 예. 이렇게 합석을 해서 정치 관계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이게 지금 판결문의 표현입니다.
1: 예.
2: 언성이 높아지다가 다툼이 되니까 주먹과 발로 비서관의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리고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이후에 출동한 경찰 두 명도 때렸고 경찰이 시민 한 명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체포 예. 연행하도록. 근데 그 사람도 때렸다. 이렇게 해서 벌금형이 나온 사건인데 이건 여기까지는 알려진 내용입니다. 판결문도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정원호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미숙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그 다툼이 있었던 이유. 그 판결문에 보면 정치 관계 이야기라고 돼 있거든요.
1: 예.
2: 요거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이미 해두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재섭 의원이 이 다툼의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예요.
1: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다툼이 아니고 다른 거였다.
2: 네. 김재섭 의원이 주장한 근거는 뭐냐면 그때 사건이 95년 10월 11일에 있었고 10월 20일에 양천구에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임시회가 예. 있었는데 그때 속기록을 근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장행일 구의원이 양 구청장한테 질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술을 마시고 카페 주인한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다. 그리고 주인이 이걸 거절하니까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거냐 협박을 하면서 말다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김재섭 의원은 그때 그 다툼의 이유가 5.18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외박 문제 아니었느냐 이런 예. 식으로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다시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요. 정원호 후보 측에서 즉각 반박을 했는데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미 판결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느냐.
1: 예.
2: 판결문에 정치적인 이유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왜 다른 이유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당시에 언론 보도를 참 그 공개를 했어요. 보면 한국일보 연합뉴스 기사인데 거기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 관계 얘기가 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그 구의원 한 명의 입장만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1: 예.
2: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쭉 해보면은 김재섭 의원은 양천구의 본회의 속기록 중에 장행일 구의원 발언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
1: 한 구의원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게 뭐냐 30년 전에 그걸 물어봤을 때 그 속기록 말인 거죠?
2: 맞습니다.
1: 예.
2: 그리고 정원호 후보 측은 판결문하고 언론 보도 근거로 이건 정치적 이유였다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2: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관련된 게 아니고 원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 재산세를 한시 감면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기 위해서 국회에 왔었는데 여기서 당연히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양측 모두 서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1: 예. 이 사건 일단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0: 누구 말이 맞다고 보세요?
1: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속기록도 뭐 어쨌든 문서고 공식적인 문서고 판결문도 문서인데 속기록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 뭐 그러니까 국회로 따지면 여당이 얘기하는 거 야당이 얘기하는 거 다 적어놓은 거잖아요.
0: 그럼 예를 들어 뭐 당신 외계인 아니야 하는 것도 다 적혀있긴 하죠.
1: 그렇죠.
0: 예.
1: 부정선거가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속기록에 적혀있으면 그게 다 진실이 될 수는 없다. 예. 게다가 이제 속기록 이해 속성상 이제 구청장을 공격하면서 이제 반대 진영에서 나온 거잖아. 반대 진영의 시의원, 구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뭐 100% 옳다 그르다 알 수 없지만은 정파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감안해야 될 것 같고 판결문은 뭐가 됐든 이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정파가 달라서 이제 정치 견해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판사가 뭐 그 양쪽의 진영을 뭐 고려하거나 그럴 건 없잖아요.
0: 예.
1: 그러면 어쨌든 그런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정파가 달라서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는 맞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게 이런 이 내용도 있고 이런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그 정파 싸움도 있었던 건지 뭐 이런 예.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예. 이른바 이 융주점의 종업원 관련 시비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게 5.18로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견해 차이로 비화된 건지
1: 예.
0: 아니면 이제 그런 건 아예 없는 거고 아니면 정파적인 차이에 따라서 싸움이 붙은 건지 이게 좀 이제 지금 모른다는 거죠.
1: 그렇죠. 모르죠.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국민의힘 쪽 뭐 오세훈 캠프나 이쪽에서 맞은 사람 당시에 맞은 사람하고
0: 예.
1: 이거 지금 발언한 사람 이 의원 구의원 지금 굉장히 찾고 다닌다 지금.
0: 어.
1: 증언을 하거나 그러니까 정원호의 거짓말을 좀 폭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굉장히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일단 저는 이제 네거티브가 격화되는구나.
0: 예.
1: 근데 약간 이게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제 느낌은 2021년에 민주당이 오세훈 생태탕 막 꺼내들었을 때 네. 김어준 씨랑 민주당이 꺼내들었을 때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0: 약간 네. 확인이 안 되는 거면 사실은 크진 않다.
1: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좀 뒤지고 있을 때 네거티브로 뒤져보려고 그때도 생태탕 했지만은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민주당이
0: 예.
1: 욕만 먹고 그랬는데 지금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예.
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속기록과 판결문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판결문에서는 합석해서 정치관계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돼 있고 속기록에는 원래 술집 주인과 이 당시 정원호 비서 또 비서실장이 시비가 붙었는데 그걸 옆자리에 있던 당시 민자당 비서관이 이제 나중에 끼어들어서 실랑이가 따로 붙었다. 요건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예.
0: 혹시나 있다면 이제 실랑이를 버리다가 다시 화해하자고 합석했다가 다시 싸웠는지 그런 거 이제 모르는 얘기고 일단 판결문과 사실관계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 짚어볼까요?
2: 이재명 대통령 초과 이유는 가짜 뉴스.
0: 이게 김용범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얘기부터 파장된 거죠?
2: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던진 화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AI하고 반도체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되게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예.
2: 그렇게 해가지고 초과 세수가 나오게 되면 이걸 국민들한테 환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던진 겁니다. 근데 지금 야권 중심으로 총공세 분위기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즉각 경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뭐 인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지금 지방선거 전에 보수 결집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공소취소 관련된 특검법하고 남호 그다음에 국민배당금 문제 이렇게 지금 차례로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0: 예. 그러니까
2: 화력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여권은 좀 진화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떠올라 김영범 AI 과실배당 논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려가지고 비판을 했거든요.
0: 가짜뉴스라고 했죠?
2: 네, 이거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초과 이윤하고 그다음에 초과 세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기업이 더 얻어낸 이익하고 세수하고는 다른데 마치 기업이 얻은 이익을 나눠주자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건 가짜뉴스다.
0: 네.
2: 즉 김용범 실장의 주장은 추가적으로 생긴 세수 이걸 배분하자라는 제안인데 이익하고 혼동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0: 초과 세수라고 하면 원래 정부가 예산 짤 때 올해 얼마쯤 세금이 거칠 거야라고 했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너무 좋아져서 더 거쳤네 이게 이제 몇십조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초과 세수가

0: 되는 거고 초과 이윤이란 말은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1: 그렇죠. 네. 그럼 뭐 많이 낼수록 좋은 거니까요.
0: 그렇죠. 사실. 많이 낼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거 사실 김용범 실장이 초과 세수를 명확하게 언급하긴 했는데 또 종종 초과 이윤이라는 표현을 써서 혼동을 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표현이 좀 섞여 있는데 어쨌든 그 취지는 초과 세수를 나누자라는 거였다라고 이 대통령이 좀 정리를 한 거고요.
0: 예.
1: 이제 해당 기사는 또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 청와대에서 그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이 결국 그 내부 논의는 없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용범 실장의 개인 얘기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이 흐름을 보면 여권에선 좀 진화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정청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거는 소뚜껑 먼저 열면 밥 되기 전에 썰어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0: 예.
1: 민주당도 논의한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모 의원하고 얘기를 좀 해봤더니 하는 얘기가 좀 미스터리하다는 거예요. 왜 굳이 선거 전에 꺼냈을까? 이게 첫 번째 그 문제의식이고 두 번째는 정책실장이 아무 상의 없이 혼자 이런 얘기를 선거 전에 했을까? 이것도 좀 의아하다.
0: 예.
1: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선거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 갖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0: 이건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대통령 이거 이제 청와대에서 이거는 김용범의 개인 의견이다.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이 등판해서 정리를 한 거잖아요.
0: 예.
2: 이게 얼마나 지금 민감한 건지. 그리고 야당에서도 주장하는데 야 관련 없다는 거 다 거짓말 아니야? 사실상 다 서로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도 저도 이제 그런 시각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예.
2: 대통령이 직접 등판의 문제인가. 일단 대통령 화법을 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이게 가짜뉴스인가요, 근데? 야당에서 지적을 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과장이다, 곡해다, 오해다.
0: 예.
2: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0: 근데
2: 대통령의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사실
2: 갈등을 더 조장한다 대통령이.
0: 그렇죠. 예. 초과 세수, 초과 이윤 뭐 이런 것들을 환원 이런 표현들을 번갈아 써서 초과 세수 말고 혹시 초과 이윤을 더하는 것 아니야? 라는 오해를 뭐 또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죠. 이게.
2: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그래. 김용범 실장 그래. 초과 세수가 4번. 초과 이윤이 8번, 초과 이익이 2번 나와요.
0: 예.
2: 세 보니까.
0: 어.
2: 그럼 초과 이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예를 들면은 예전에도 이런 게 있어서 초과 이윤이 있으면은 은행에 대해서 횡재세 부여한다.
0: 예.
2: 그럼 별도의 세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여하겠다. 이런 논의들이 과거에 다 있었거든요. 초과 이익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0: 정유회사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압박이 있었고.
2: 정유사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었고.
0: 예.
2: 그러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초과 이윤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 이익이란 이 단어가 나오면 별도로 만드나 보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0: 그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2: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그
0: 예.
2: 오해를 일으킨 거는 김용범 실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막 다 뒤섞어서 했으면서 근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적절치 못하다. 대통령이 오히려 그러니까 토론을 시켜야 되는데
0: 예.
2: 갈등을 지금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트럼프를 왜 닮아가지?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트럼프가 진짜 맨날 쓰거든요.
0: 예.
2: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예.
0: 저희는 진짜뉴스만 하니까 일단 정확히 얘기하면 초과세수라는 표현도 썼고 초과세수의 취지가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김용범 실장이 뭐 금융 전문가고 초과세수를 표현했을 거로 보는데 초과이윤 초과이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충분히 오해는 살 수 있다. 이건 오해를 풀어줘야 될 문제지 가짜뉴스라고 공격할 건 아니다 이거죠.
2: 거기다가 이제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배당금은
0: 예.
2: 이제 직접 현금으로 주는 건데 세금으로 현금으로 주는 방식은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그런 건 거의 없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연상시키는 게 있었다.
0: 예, 그렇죠.
2: 그렇게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0: 예, 오늘 뉴스쇼의 첫 번째 인터뷰는 중국으로 가봅니다. 오늘 오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G2의 만남이죠. 무역 문제부터 국제 이슈까지 어떤 의제 또 양국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 중국 현지 연결합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어제 저녁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제 정상. 네.

0: 회담이 열리는데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1: 베이징은 한마디로 그 고도의 긴장감과 그 환영이 교차하는 분위기인데요.
0: 아, 예.
1: 그 트럼프 대통령 도착 이틀 전부터 베이징 시내는 주요 구간에 대한 교통 통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0: 예.
1: 불신 검문 검색도 평소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오후 찾을 것이라고 알려진 그 천단 공원.
0: 예.
1: 그리고 회담이 열리는 인민대회당 부근은 어제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을 완전 차단하고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주요 동선인 그 장안가라고 있거든요.
0: 예.
1: 대신에. 그 장안가는 100m 간격으로 정복사림의 공안과 사복경찰들이 배치돼서 물살 틈 없는 경계를 벌이고 있습니다.
0: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경호가 되겠군요. 경비, 경호. 사실 이란 전쟁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의전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황제급 의전이란 말도 있고 사실 9년 전에 트럼프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도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게 2017년이잖아요.
0: 예.
1: 그때 중국이 깜짝 놀랄 파격적인 의전을 했던 게 이제 자금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서 자금상을 개방하고 단독 환영연을 가졌던 게 그게 2017년입니다.
0: 예.
1: 근데 그 이번에 의전은 그때만큼은 못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0: 예.
1: 아마 이제 그 문제, 가장 핵심은 오늘 저녁에 있을 국빈 만찬을 어디서 하느냐일 겁니다.
0: 예.
1: 이거 국빈 만찬을 만일 또다시 자금성을 통으로 비워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환영연을 갖는다면 그 2017년과 비슷하겠지만
0: 예.
1: 그게 아니라면 조금 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0: 예.
1: 그렇지만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중국 외교부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 저녁에 그 한정 국가 부주석이 공항에 나갔거든요.
0: 예.
1: 그 2017년 당시에는 그 양지혜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조금 격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0: 예.
1: 특히 이제 오늘 오후 천단 공원을 방문할 때 시진핑 주석이 직접 동행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천단 공원은 과거 중국의 황제들이
0: 예.
1: 그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거든요.
0: 그러면 예.
1: 자금성이나 천단 공원의 공통점은 오직 황제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0: 예.
1: 그 중국의 그 화려한 의전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을 고려하고 특히 그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시기를 챙기려 하는 전략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일단 화려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트럼프가 또 왕을 좋아하니까요. 그런
1: 그렇죠.
0: 부분들을 많이 중국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전이 2017년에 비해서 좀 약해졌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그때와는 위상이 다르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1: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017년의 중국과
0: 예.
1: 2026년의 중국은 위상이 많이 달라졌고 특히
0: 예.
1: 이번 회담의 주도권을 누가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외신도 마찬가지고 국내 언론 역시 이번 회담의 주도권은 시진핑 주석이 쥐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0: 예. 시진핑이 이건 왜 일단 의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담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보일 것 같은데 중국에 가면서 트럼프가 얘기한 것은 개방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을 개방해라.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1: 그렇습니다. 그 이번 회담의 주의 의제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0: 예.
1: 있다면 관세 휴전 연장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0: 예.
1: 그 이란 전쟁이라든가 대만 문제는 그 미중 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0: 예.
1: 또 히터류와 반도체 장비를 맡겨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오늘 회담에서 서로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0: 예.
1: 그렇다면 결국 경제 무역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양국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0: 예, 무역위원회하고 투자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자는 문제를 논의를 하거든요.
1: 예.
0: 이건 이제 그 투자위원회는 상대국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을 서로 정하자는 게 무역위원회고요.
1: 예.
0: 상대국에는 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자는 게 투자위원회의 설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이든 투자든 중국이 전향적으로 개방을 해줘야 성과를 예. 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집중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1: 예. 사실은 전날 우리나라 인천공항 앞에서 인천공항이 있는 곳이죠. 영종도에서 그 중국과 미국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협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건 쉽게 합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0: 크게 보면 이번에 회담의 의제는 네 가지인데요.
1: 예.
0: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세 휴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그 연장하는 그 문제가 있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란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중국 역할론도 있습니다.
1: 예.
0: 여기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중국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장비를 맡겨하는 문제도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고
1: 예.
0: 그 대만 문제도 분명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면 이 중에서 지금 그 어제 베센트 장관과 허리풍 부총리가 회담을 통해서 최종 합의문을 아마 확정을 했을 텐데요.
1: 예.
0: 그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무역 분야, 특히 관세 전쟁의 휴전을 연장하는 문제에서
1: 예.
0: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품목,
1: 뭐
0: 보잉이라든지 보잉 500대라든지 아니면 뭐 대두라든가 아니면 소고기 문제 등등이 아마 거론되지 않겠느냐.
1: 예.
0: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중국이 그러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위세를 좀 세워주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보잉, 콩, 소고기 수입을 늘리겠다. 뭐 이런 정도 합의는 낼 수 있겠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 뭘 요구합니까 이제?
0: 중국은 그 미국에 있는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를 보면
1: 예.
0: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3T다라고 이야기하면 3T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 예.
0: 이게 첫 번째 T가 타이완 대만이고요.
1: 예.
0: 두 번째 T는 테리프에서 관세고
1: 관세.
0: 세 번째 T는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기술인 첨단 기술입니다.
1: 예.
0: 이 세 가지 의제를 중국은 아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는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하게 견지한다는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1: 예.
0: 두 번째 이제 관세 문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를 중국이 대중국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 그리고 휴전을 연장하는 문제도 아마 그런 요구할 것이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 반도체와 관련한 첨단 기술도 요구하겠지만 현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반도체 그러니까 HBM이라든가 최고급 사양의 반도체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1: 예.
0: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 즉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ASML이라든가
1: 예.
0: 도쿄 일렉트로딩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락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사실 반도체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원래 이번에 동행을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보도가 나자 알래스카에서 급하게 에어포스 1에 탔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네네. 엔비디아의 칩을 고성능 칩 H200으로 알려졌는데 이 칩을 이제 원래 미국에서 중국에 안 팔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래 팔아라 했는데 중국이 아니야 안 사 뭐 이런 국면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이것도 우리가 사겠어라고 할지 이게 좀 관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원래 빠져있다가 막판에 합류를 한 거는 바로
1: 예.
0: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이 아닌가라고 다들 이제 그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엔비디아가 동행을 막판에 동행을 한 거는 그 저사양 칩에 한정해서 규제를 미국이 완화를 해주거나
1: 예.
0: 아니면 고사양이라 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수출 허가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1: 예.
0: 과연 그걸 중국이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

0: 반도체 장비를 오히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1: 예.
0: 대신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면, 거대 시장에 중국을 놓칠 수 없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과연 어느 선에서, 그러니까 핵심 기술 통제를 어느 선까지 풀어주면서 그 중국의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지금 굉장히
1: 예.
0: 미묘한 그런 의제라고 보여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만약에 중국의 미국의 엔비디아의 H100이 중국에 간다면 여기에 껴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도 같이 가는 것이어서 좀 관심이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대만 문제,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해달라. 이건 사실 중국이 미국 측에 계속 요구하는 바인 건데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으로 보입니까?
0: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입니다.
1: 예.
0: 지금 이제 트럼프의 그 거래주의적 성향 때문에 트럼프가 경제적 이익을 챙기느라고 혹시 대만 문제에서 양보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예.
0: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판매하는 무기를 제한해달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예.
0: 또 하나는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의 그 입장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했는데
1: 예.
0: 지지하지 않는다를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그 표현을 바꿔달라라고 하는 두 가지 요구거든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만일 이 무기 판매를 제한하게 되면
1: 예.
0: 이거는 그동안 미국이 대만에 제공했던 안보 공약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1983년에
1: 예.
0: 레이건 미 대통령 때 대만의 그 불안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여섯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거든요. 육불 보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장 중에 하나가 대만의 무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중국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그걸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거를 미국이 공식적으로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든 이걸 수용하게 된다면
1: 예.
0: 대만 정책의 이른바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대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안보 공약이 깨졌다고 받아들일 것이고
1: 예.
0: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그 안보 공약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입니다.
1: 예.
0: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라고 했던 문제는 2024년 11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하면서
1: 예.
0: 그때 공개적으로 이른바 요구했던 내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와 반대한다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 내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우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오늘 회담에서 과연 어떤 형태의 그 답을 할지 트럼프
1: 예.
0: 대통령이 답을 할지 아마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란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중국은 이란의 강한 우방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원유 수입 비중도 높지요. 그래서 미국은 이란 전쟁을 끝내는데 중국의 역할을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이란 문제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데요.
1: 예.
0: 지금 중국은 이제 미국과 이란 문제에 대해서 딱 한 가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데 통행료를 징수해야 하는 데는 반대한다. 하는 게 지금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합의된 유일한 대목인데요.
1: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뜻을 같이 하지만 이 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란 편을 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느냐? 왜냐하면 중국이 물론 이란산 석유를 갖다가 싸게 사옵니다. 이게 시가보다 4 내지 5불 정도 싸게 사온다고 그래요.
1: 예.
0: 배럴당. 그렇지만 이게 중국 그 이란산보다는 그 걸프만에 있는 이른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산이 이란산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1: 예.
0: 그렇다면 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경우에 중국이 있는 피해는

0: 만만치 않거든요.
1: 예.
0: 그게 이제 곧바로 이제 그 유가 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이고 중국 전체 경제에도 큰 주름살을 지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 예.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뜻을 같이 하되 다만 뭐 이란의 그 평화적 핵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 편을 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시진핑 주석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해라.
1: 예.
0: 하는 그런 정도 선 아닌가.
1: 예.
0: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워낙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영향력을 활용해서 이란을 압박해라.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도록 해라.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해라.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구를 중국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1: 앞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부과는 안 된다만 합의됐다고 봐서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협의에서 합의가 안 됐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겠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북한 문제는 어떨까요?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때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타진할 것이다. 우리 국정원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보고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이란 전쟁 때문에 북한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혹시 관련된 얘기도 나올까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 예.
0: 이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라고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래서 회담 한 달 전인 4월 달에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직접 찾아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지 않습니까?
1: 예.
0: 그 굳이 북한을 방문한 거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1: 한 20초 남았습니다, 교수님. 예.
0: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거론될 텐데
1: 예.
0: 이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는 자체가 알려지면 아마 한반도에 큰 파급 효과를 낳지 않겠는가 하는
1: 예.
0: 게 중국의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논의는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정상회담 얘기 들었습니다. 중국 전법대 문일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9: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1: 새벽밤 김치.
9: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1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3: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4: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예, 광고 듣고 2부에 더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1: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025년도 귀속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납부 대상이며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신고,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필수. 검색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검색하세요.
3: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예방관리할까요?
4: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무총장 조영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개인별 원인 물질의 회피와 심한 계절엔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시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3: 검증된 치료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 알레르기 질환을 이겨냅시다. 이 캠페인은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예,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최근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오남용 문제가 큰데요. 이 부분 오유경 식약처장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오늘 월간 시간인데요. 월간 조갑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 부산 북갑 선거판부터 선대위 원톱을 맡은 장동혁 대표까지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꿀단지분이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기성과 품위 그리고 잘생겼다. 박성태 앵커님이 진행하는 CBS 뉴스쇼 월요일부터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2부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7: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6: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7: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8: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9: 네, 43.7%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층 고용률입니다. 그러니까 15에서 29세 청년층 100명 중 43명만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4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경제성장률은 눈에 띄게 올랐지만 고용은 특히 청년 고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도 있겠지만 고용률이 낮은 건 AI 이유가 큽니다. 청년 신입 대신 AI를 씁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 세계 경제 포럼은 지난 18개월간 미국의 신입 채용 공고가 35%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주가도 사상 최고치인데 경영진들은 신입 대신 AI를 쓰거나 또는 AI를 써볼까 한다고 합니다. AI에겐 정말 살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청년들에게는 그리 살맛나지 않은 세상입니다. 코스피는 최고지만 역시 AI로부터 시작된 잔치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지 않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의 역할에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한 컷입니다.

0: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1: 예, 알약 하나만 먹으면 공부가 잘 된다, 성적까지 오른다, 이른바 마법의 약으로 불리는, 정확히는 불리기만 하는 약이 있습니다. ADHD 치료제가 요즘 강남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오늘 이 문제를 경고하고 계신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사실 오유경 식약처장님은 약학 전문가시기도 하고요.
2: 네.
1: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식약처장을 맡고 계십니다. 역대 최장수라고 그러는데 몇 년 하시는 거예요?
2: 네, 이번 5월 27일이 되면 4년이 됩니다.
1: 만 4년요?
2: 네.
1: 장관직이나 뭐 이렇게 청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역대 정부에 별로 없는데, 그만큼 제가 난처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겁니까?
2: 네,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예, 보통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난처하죠.
2: 네.
1: 알겠습니다. 혹시 정부가 달라서 현장에서 느끼는 뭐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까?
2: 아, 이번 정부가 굉장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눈높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장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2: 식약처에서 이제 식의약 정책위금 열린마당이라는 형태로 해서 계속 그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걸 정책으로 이어내서 제가 어제도 이제 부산에서 식의약 정책위금 열린마당을 하고 왔는데요.
1: 예.
2: 이 정책마당을 하면서 이제 열린마당에서 나온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또 1년에 한 번씩 식의약 안심 과제로 예. 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나온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예를 들어서 디카페인 커피 관련한 예. 건데요. 혹시 시청자분들

0: 께서 아 내가 저녁에 디카페인 커피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카페인 있는 커피를 오전이니까 드시겠지만 그게 사실 좀 이유가 있는 게 디카페인 커피가 그동안 기준이 뭐냐면 원두에서 카페인 90%만 이제 제거하면 디카페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커피 원두마다 함량이 다좀 다르니까 90%를 제거했다고 해도 원두마다 제각기 다른 것이죠. 카페인 함량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디카페인을 안심 기준으로 드려야겠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에서 원두에서 카페인이 0.1% 이하여야 된다라는 새로운 좀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카페인 커피 드셨을 때좀더 잠을 잘 주무시지 않을까 그렇게
1: 그치,
0: 생각합니다.
1: 몰랐네요. 저 디카페인이면 카페인이 없고,
0: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러면 각성 효과가 없어서 잠은 잘 오겠지. 물론 저는 아무 커피나 마셔도 잠은 잘 옵니다.
0: 아직 젊으셔서.
1: 그런데, 그렇군요. 원두가 예를 들어서 뭐 100mg짜리다 카페인이. 그러면 이게 90이어도 10mg 있는 거고. 만약 어떤 건더 있으면?
0: 200이면 또더 있을 수도 있는
1: 아,
0: 거죠. 그동안
1: 그렇네요.
0: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게다 현장에서 나온 소리였는데요. 이걸 이제 정책으로 담아내니까 굉장히 국민들께서 체감이 좋으셨어요. 커피는 뭐 많이 드시니까요.
1: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사실 세세한 것에서 바꿔나가자. 그런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0: 국민들께서는 사실 작은 것에 체감을 또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1: 알겠습니다. 디카페인 오늘 하나 알았습니다. 이제는 디카페인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느 이하다 이거 분명히.
0: 그렇지만
1: 알
0: 이제
1: 수 있겠는데.
0: 업계가 시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업계 수용성을 생각해서 28년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되고요.
1: 아직은 아니군요.
0: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화요일 날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요. 업계가 이제 카페인을 많이 제거해야 되면 기술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 그러네요.
0: 그래서 그 현장의 수용성도 좀 고려를 하였습니다.
1: 예를 들면 뭐 어디에 뭐 콜롬비아 원두는 카페인이 엄청 많은 거였다. 그러면 여기서 90% 해도
0: 그렇죠.
1: 많다라는 거죠.
0: 그렇죠.
1: 이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식약처장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 ADHD 그 약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 경계성 지능이라고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0: 이 ADHD라는 게 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다소 불균형이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ADHD 치료제라고 하면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 ADHD 환자의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약이 ADHD 치료제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청소년들은 사실 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ADHD 치료제를 복용을 하실 경우에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좀 많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부작용으로 두통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불안도 있고요. 수면장애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환각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증상 때문에 학습 효과가 저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부를 잘하는 약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그런 부작용을 저희가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ADHD가 어떤 뇌 특정 부위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적게 분비되면서 어떤 주의력 결핍이 생기는 질병이다.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물질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나온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징후를 봤을 때 어떤 행동을 계속 보면 아, 이분은 그 물질이 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0: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의료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ADHD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1: 테스트를.
0: 전문적으로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1: 그러면은 아 이분은 ADHD니까 이 물질을 좀 보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약물로 되는 거죠?
0: 그렇죠. 이 약물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빨리 이제 분해가 되거나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정상적인 청소년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나오거든요. 문제가 없습니다.
1: 그런데 공부가 좀 안 된다. 나는 책상에만 앉으면 공부하기보단 일단 책상을 정리하다가 한 30분 정리하고 다시 그냥 누워서 게임을 한다. 이게 주의력 결핍이다. 부모가 혹시 너 아무래도 ADHD 같다. 약을 먹어보자. 아니라는 거죠, 그게.
0: 이게 의료 현장에서 사실 굉장히 그 의사 그 진단을 잘 받아서 먹어야 될 것이지

0: 그 너가 좀 산만해 보이는데 이렇다고 해서 약을 줄 것은 아니고
1: 예.
0: 특히 요즘 이제 그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 식약처에서도 우려가 많은데 이 ADHD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그 인식이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 사이에도 퍼져 있어서
1: 예.
0: 아 우리의 이 약 한번 먹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건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실 효과가 별로 없고 부작용이 더 많은데 신체적인 부작용도 중요하지 그 문제가 되겠지만
1: 예.
0: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학생 때 여러 가지 시험은 이 학생들로서는 사실 큰 도전이 아닙니까? 본인이 본인의 도전을 약으로 해결을 하려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1: 예.
0: 그러면 우리 속담에도 3살 습관이 80까지 간다.
1: 예.
0: 그런 말이 있죠.
1: 예.
0: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끝내고 사회에 나왔을 때 뭐 앵커님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사회에 나오면 교과서도 없고
1: 예.
0: 너무나 막막한 도전이 거의 매일매일 있기도 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어렸을 때 본인이 이 도전을 약을 먹던 그 습관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 습관이 계속된다면 사실 ADHD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기도 하고
1: 예.
0: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1: 아, 의료용 마약류예요?
0: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가 됩니다.
1: 예.
0: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이 내가 예전에 이런 도전이 있을 때 약을 먹었었는데 또 약에 대한 어떤 그런 본인의 그 습관을 기억하게 된다면 나중에 더 강한 약을 찾을 수도 있고
1: 예.
0: 이 학생들이 과연 시험을 잘 보는 건 또 두 번째 문제지만 건강한 미래가 있을 것이냐.
1: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꼭 이렇게 약에 의존하는 습관을
1: 예.
0: 지금 당장의 시험을 위해서 해야 될지 이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1: 처장님 말씀이 지금 다 맞는 말인데
0: 네.
1: 앞으로 인생을 계속 약에 의존해서 살 거냐
0: 네.
1: 다 맞는 말인데
0: 네.
1: 일단 학부모 학생들에게 그 말은 안 통할 것 같아요.
0: 일단 네.
1: 이거 ADHD 아닌데 이 약 자꾸 먹으면 부작용 생긴다.
0: 네, 부작용.
1: 이게
0: 네.
1: 더 통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1: 부작용 뭐가 있습니까?
0: 그래서 이 부작용으로 일단 두통이 있고 또 굉장히 수면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1: 예.
0: 또 환각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1: 예.
0: 식약처에서 이제 이 학생들에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ADHD에 대한 포스터를요.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합니다. 일단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라고
1: 없습니다.
0: 하고 그 밑에 ADHD 치료제를 정상인 청소년들이 드셨을 때 이런 부작용 있습니다라고 해서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1: 예.
0: 또 학원가에도 홍보를 하고 스터디 카페도 홍보를 하고 또 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1: 예.
0: 골든 버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버스 안에도 요새 그 자막에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예방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이게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0: 네.
1: 또 처장님이 자꾸 나와서 얘기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네네.
1: 그렇게 포스터 많이 붙여도
0: 네.
1: 일부 학생들은 자기들만 좋은 거 먹고 자기들만 공부 잘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또 오해하는 세상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1: 일단
0: 네.
1: 현황을 잠깐 보면 최근
0: 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입니다.
0: 네.
1: 2020년에 ADHD 환자가 약 8만 명이었는데
0: 네.
1: 25년에는 2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0: 네. 네.
1: 이게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또 약물 처방을 받은 분들이 그렇다는
0: 네,
1: 거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 아, 이것은 지금 ADHD의 그 진단 기준도
1: 예.
0: 조금 다소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진단 기준에서 ADHD라고 판별하는 부분이 좀 확대된 부분도 있고
1: 예.
0: 또 ADHD를 복용하는 환자층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30대, 40대. 또 이제 ADHD에 그
1: 예.
0: 환자층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ADHD에 대한 이게 자꾸 ADHD 치료제에 대한 국민들이 이 ADHD 치료제에 대한 이 그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
1: 예.
0: 굉장히 수용성이 또 높아지신 부분도 있어요. 이런 문턱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1: 네. 약 처방을
0: 네.
1: 받으면 좀 그런가 했는데 지금은
0: 네.
1: 나 머리 좋아지더가
0: 예.
1: 라고
0: 예.
1: 하고 하셨다는군요.
0: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인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약의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것이
1: 예.
0: 제가 볼 때는 미래에 우리를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인데 우려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1: 이게 저도 좀 데이터가 약간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0: 네.
1: 실제 서울에서 약 처방받는 거에 3분의 1이
0: 네.
1: 강남 서초 송파
0: 네.
1: 강남 3구에서 받는다고 그래요.
0: 네. 네. 네.
1: 2분 분들만 주의력 결핍이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0: 네.
1: 그냥 공부 잘하는 약으로 처방받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 분들 봐야 되겠군요.
0: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 ADHD 이 처방을 해주는
1: 예.
0: 이
1: 병원들이.
0: 그런 병원들이 좀 강남 3구에 또 많이 집중

0: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특별히 강남 뭐 3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전국적으로 이것은 청소년들이 다 지금 경계해야 될 문제이다. 이 전국적인 문제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소화제나 두통약처럼 그냥 약국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의 약품이고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의사가 얼추 보고

0: 이 약물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도 처방자는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0: 예.
1: 전 국민이 그 처방받는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에서 마약류 관리 통합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됩니다.
0: 예.
1: 그게 한 10억 개가 이제 있는데요.
0: 어.
1: 그 10억 개에 대해서 식약처가 이제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좀 더 고위험군 이렇게 보면 너무 처방을 많이 해주는 의료기관이라든가
0: 예.
1: 특정 환자가 너무 처방을 많이 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요.
0: 예.
1: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어떤 학생이 A라는 병원에서 ADHD 치료제를 처방을 받고 또 길 건너서 B라는 병원에서 처방받고 해서 이걸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걸 또 불법으로 유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0: 아, 그게 가능해요?
1: 그게 이제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0: 예.
1: 저희가 이제 이 ADHD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투약 이력 확인제도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약 이력 확인제는 뭐냐면 이 의료 현장에서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처방을 하기 전에 보니까 아니 이 환자가 이미 굉장히 많이 처방을 받은 거를
0: 예.
1: 투약 이력을 확인을 1년간의 이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예.
1: 아 지난달에 요 옆에서 받았고 그전엔 얼마 받았고 그러면은 아 좀 이것은 처방을 해주지 않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렇게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를 지금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해서 그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사실 전산에 다 통합돼 네. 있기 때문에
1: 네,
0: 전산만
1: 네,
0: 조금
1: 네.
0: 연결하면
1: 그렇죠.
0: 당신 네. 옆 병원에서 조금 전에 한 달 전에 석 달치 지금 처방 받았거든요.
1: 네, 네, 네.
0: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1: 네, 네. 그게 이제 의료용 그 마약 의료용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다 병원에 깔아들여 가지고 이걸 확인이 가능하시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0: 사실 오남용까지 된다는 건 일부 병원에서
1: 네.
0: 물론 어떤 의사들은 좀 기준을 낮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의사분들은 이게 또 환자가 많으면 장사가 되니까 그냥 처방전을 막 써주고 있다. 이런 것도
1: 그래서 식약처가 더 꼼꼼히 또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오남용 관련돼서
1: 네.
0: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도 자꾸 이거 먹으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1: 아 비만 치료제요.
0: 요즘 네. 뭐 어딘가는 성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가면
1: 네.
0: 처방도 잘 주고 약이 많더라. 좀 싸기도
1: 네.
0: 하고
1: 네, 네,
0: 이건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1: 이 비만 치료제도 사실 이 아까 ADHD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말씀드렸는데 비만 치료제는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어서
0: 예.
1: 그 BMI라 그래서 본인의 체중을 그 신장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게 이제 30이 이상이면 보통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데 30보다 훨씬 낮은데도 본인이 그냥 더 날씬해지고 싶어서
0: 예.
1: 처방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저희가 어제 보도 자료가 나간 게 있는데
0: 예.
1: 이런 의료 기관이라든가 또 약국에서 이게 적절하지 않게 유통이 되는 건 없는지 지금 식약처하고 지방정부하고 최근에도 저희가 600군데 이상을
0: 예.
1: 또 점검을 해서 몇 군데를 또 적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 대한 적발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이 비만 치료제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온라인이나 SNS로 불법 유통이 또 되고
0: 아,
1: 있거든요.
0: 이것도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네요. 주사도
1: 그렇죠.
0: 이렇게 맞아야 되고.
1: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불법으로 유통을 하는 경우가
0: 예.
1: 왕왕 있어서 병원에서는 또 본인이 너무 날씬하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이 되는데 이 불법 유통되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말 마운자로인지 뭐 위고비인지 정말 그 약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고 식약처가 관리하지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0: 예.
1: 그다음에 또 여기 어떤 해로운 물질이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식약처 안에 사이버 조사단이라는 조직이 아예 있습니다.
0: 예.
1: 이 사이버 조사단은 이렇게 그 온라인이나 SNS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되는지를 보면서
0: 어차피
1: 그 사이트
0: 불법 유통하는 분들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1: 그럼요. 사이트 차단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네요.
1: 네.
0: 사실 이게 또 해외 제약사일
1: 네,
0: 거고
1: 예,
0: 근데 사실
1: 예.
0: 정상 체중이고 괜찮은데 싶은 분도 나는 쫙 마르고 싶어라는 분은 또 마 혼자로 나 이거 또 먹고 싶은데 원래 처방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방을 잘 받기 어려우니까 이제 온라인이나 그런 데 유혹이 이제 있으신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 온라인 유통 관리 그다음에 또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나 뭐 약국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0: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1: 예, 혹시 병원에서 처방을 못 받는다고 불법 유통된 마운자로나 약을 먹다면 이게 이제 마운자로 스티커만 갖다 붙인
0: 그렇죠.
1: 위험한 네. 약물일 수도 있다는 거
0: 네,
1: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네. 식약처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낙타 네. 수급이 어려워서
0: 네. 뭐
1: 비닐 등 여러 가지
0: 네.
1: 플라스틱 제품이 안 되면서 주사기도 안 된다.
0: 네.
1: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제가 봤어요. 대통령이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매점 매석하는 분들은 이 염두도 못하게 아예 다 몰수해버려라.
0: 네.
1: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 그 이제 나프타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주사기 그리고
1: 예.
0: 또 초기에는 수액백 그 수액 그 플라스틱백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셔가지고
1: 예.
0: 이 산업부하고 식약처하고 복지부하고 이제 같이 원팀으로 긴밀히 이제 논의를 하면서 협업을 해서 지금 산업부에서 나프타를 가장 최우선으로 의료 제품에
1: 예.
0: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식약처 직원들이 지금 주사기 현장에 파견돼 있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주 주사기 현장에서 뭐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면 바로 산업부하고 우리가 연결을 해서 지금 주사기 생산은 사실 작년보다 더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1: 예.
0: 심지어 그래서 생산은 증가시키고 근데 일부 이제 유통망에서 매점 매석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 매점 매석에 대해서 식약처가 1차 단속, 2차 단속, 특별 단속을 했죠. 그리고
1: 예.
0: 대통령께서 이게 또 강하게 또 하라고 하셔서 지금 경찰청에서 또 이것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 예.
0: 지금 공급망과 또 유통망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요즘 현장에서 이 주사기에 대한 이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많이 가라앉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 긴장감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 중간에 일부 못된 마음을 먹은 분들이 이거 좀 부족하다 싶으면 쌓아놓고
0: 네. 네.
1: 부족한데 돈 더 줘.
0: 네.
1: 이러면서 네. 오히려 가격 급등을 만드는.
0: 그렇죠.
1: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도 좀 처벌이나 징계 수위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닌가.
0: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1: 예. 네. 마지막으로 요즘 SNS에 바쁘시다고.
0: 네, 네. 요즘 뭐 제가 유튜브, X, 인스타,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1: 예.
0: 이 이제 각각의 SNS마다 또 약간의 구독자층의 연령대라든가
1: 예.
0: 특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이 보도 자료를 그동안 이제 딱딱한 이 지면으로 하는 거에서 이 이런 SNS는 좀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고
1: 예.
0: 또 보도자료에는 담을 수 없는 좀 식약처의 소프트한 뒷얘기들 어떤 직원들이 이런 일을 잘했어요라는 걸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1: 예.
0: 그러면 이제 거기 댓글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좀 반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방향 소통이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원래 잘 안 하시다가 대통령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이제 나도 해야지 하신 거 아니에요?
0: 원래 제가 그 페북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1: 아,
0: 예, 진즉이 하고 있었고 근데 페북하고 인스타만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 접점을 널린 것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보니까
0: 네.
1: 상당히 재밌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네.
1: 네, 오늘 ADHD 약의 오남용 또 비만치료제 오남용 이 부분 오유경 식약처장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이번 주 목요일은 월간 조갑제 시간입니다. 조갑제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한동훈 후보 전 예. 대표 지금 부산 북갑의 후보죠. 개소식에 다녀오셨죠.
1: 예,
0: 저희 사진에 나오셨더라고요.
1: 예, 예, 맞아요.
0: 예. 일단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사진 보니까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동훈 예. 후보의 부산 북갑 선거사무소 개소식인데 지금 화면에 사진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1: 저는 저 초청을 받았을 때 예. 통상적인 개소식처럼 여러 사람이 축사를 하는 중에 제가

0: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1: 근데 가보니까 제가 이렇게 있는
0: 제가 유일하게 손님으로 초대받았어요. 아, 서울에서 그래요? 내려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는데
1: 예.
0: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주민 중심 개소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축사 여러 사람들이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한 달여에 한동훈 후보가 현지에서 구축한 생활인들,
1: 예.
0: 생활인 네트워크라. 생활인들을 한 사람 사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요.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1: 예.
0: 그러니까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개소식이.
1: 예.
0: 또 똑같은 시간에 열렸던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는 그
1: 여러 이제
0: 국민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고 하는 거하고 예. 딱 대비되더라고요.
1: 대비가 됐다. 한 후보에 대해서 조 대표님이 강남 스타일에서 북갑 스타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0: 뭐 한동훈 씨라고 하면은 뭐 천하 엘리트인데
1: 예.
0: 주로 그 이미지가 서울 강남 스타일 아닙니까?
1: 예.
0: 그런데 가보니까 이 북갑 스타일, 부산 스타일 또는 바닥 정치인으로 완전히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구 주민들이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1: 예.
0: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날도 보니까 입장 못한 사람들이 바깥에서 몇 시간 동안 서가지고 기다리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북갑 스타일로 해서 그러면 조금 또 북갑 주민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어떤 개성 있는 구포 스타일이다. 이 정도로.
0: 구포 스타일로
1: 하시죠.
0: 구포 스타일도 괜찮겠네요. 네. 북갑.
1: 강남과 대비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또 북갑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0: 아니, 그건 뭐 저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1: 아니고
0: 예. 스타일이 문제입니다.
1: 스타일이 문제.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미지는 엘리트적 이미지가 강하고
0: 강하죠. 예.
1: 또 패션에 대한 감도 있고 물론 약간 깐족거린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말도 좀 잘한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대신 그 반대편에서는 자 그러면 타워팰리스 살면서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알겠느냐. 또 하나는 검사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이게 그렇죠.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 단점들을 좀 지우고 있다고 보세요?
0: 저는 단점 의식할 필요 없이 그 예. 사람 자체가 이 한동훈 후보를 쭉 한 제가 1년 동안 가까운 데서 관찰을 해보니까 판단력이 빠르고 행동이 빨라요.
1: 예.
0: 그리고 빠르면 보통 실수할 수가 있는데 행동이 빠르면서도 정확하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상황 판단이 정확해요. 그래서 이 선거의 본질, 선거 전략을 나름대로 세우고 그걸 일관되게 밀고 나가니까 그 힘이 생기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1: 예.
0: 또 여기에 또 강력한 팬덤이 있어요. 아마 정치인 중에서 팬덤이 가장 강할 겁니다.
1: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 대표님은 한동훈 전 대표가 합리적 보수 재건의 책임이 또 그걸 끌고 나갈 분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시는데 이번에 사실은 연단에서 뒤에 카메라 기자가 넘어진 거를 한동훈 전 대표가 못 봤다 봤다 막 논란이 있는 중에 친한계 쪽에서는 이제 캠프 쪽에서 이거 자꾸 봤는데 안 도왔다. 카메라맨 넘어진 걸 이렇게 하면 호의 사실로 고발하겠다. 강력 대응 이렇게 나오면서 이걸 다 너무 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검사 스타일이라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0: 그런데 그걸 보면은 이제 일단 연단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딱 잡으면은
1: 예.
0: 무슨 말을 할지에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그럼 다른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떨어졌고 또 크게 다친 게 아니잖아요.
1: 예.
0: 그걸 해명하면 되는데 그걸 또 뭐 법적 대응한다는 건 좀 난 무리라고 봅니다. 요사에 자꾸 법적 대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1: 그쵸.
0: 정치판에서 법적 대응하고 고소고발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오히려 정치판을 저 뭡니까 이거 사원판으로 만드는 건데
1: 너무 사법 스타일로
0: 그러니까요. 예.
1: 그래서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 출신이어서 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까웠던 후배였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아킬레스건일 수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서 거기다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예.
1: 예. 알겠습니다. 단일화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부산 북가도.
0: 그거는 우선 박민식 후보를 공천한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절대로 단일화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또 다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0: 그렇다면은 그런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안 된다고 봐야죠.
1: 안 된다고 봐야 된다.
0: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표 방지 심리로 자연스럽게 단일화하는 것.
1: 예.
0: 그리고 요사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제 보수층이 한동훈 지지로 이렇게 옮겨가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1: 예.
0: 만약 가속화되면은 그게 결국 자연스러운 단일화 이쪽 가는 거 아닌가요?
1: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가능하다.
0: 인위적 단일화는 좀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1: 인위적 단일화는 어렵고요. 예, 서울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어쨌든 저희가 일부 뉴스 연구에서 좀 다뤘는데 정원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한참 앞서가다가
0: 그렇죠.
1: 최근 조사는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긴 했는데 격차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0: 저는 상당히 좁혀질 거라고 봅니다.
1: 여기도 박빙이다.
0: 그리고 원래 이 경기도와 비교하면은 서울의 최근 투표 성향은 보수가 강화되는 추세예요.
1: 예.
0: 그리고 지금 구청장들이 현직 구청장은 거의 다저 국힘당 아닙니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탠스를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1: 예.
0: 장동혁 당권파 또는 극우파를 비판하는 스탠스. 그건 합리적 보수를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면은 막판에 이제 보수 결집인데 최근에 뭐 공소 취소 소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상당히 강경한 보수까지도 오세훈 지지로 돌아서면서 보수가 뭡니까? 이거 대동단결한다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1: 좀
0: 있으니까
1: 결집하고 있다.
0: 앞으로 더 좁혀질 거라고 봅니다.
1: 아, 더 좁혀질 것이다. 네, 그러면은 각 후보별로 하나의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 물론 이제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후보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그제저 12일 날 감사의 정원, 광화문 광장에 받들어 총 모양의 석조 기념물. 지금 화면엔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높이가 무려 6.25m입니다. 그래서 23개가 돼 있는데 이게 좀 악재가 될 거다
0: 저는
1: 또는 지지층 결집에 잘될 거다.
0: 이거는 악재가 아니고
1: 예.
0: 악재가 된다면은 정원호 후보의 아주 거친 대응이 잘못된 거예요. 저거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1: 예.
0: 가보니까 정말 잘 만든 거예요. 그리고 6m 25라는 것은 6.25를 상징하는
1: 예.
0: 거거든요. 또 한국 전쟁에 참전한 23개 나라에 대한 감사의 조형물이라고요.
1: 예.
0: 그리고 이 광화문 광장을 보시면은 있는 건물들이 경복궁,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1: 예.
0: 이순신 동상이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게 처음으로 들어선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이거는 보통 전쟁이 아니라 이 한국전이라는 것은 20세기 역사를 바꿨습니다.
1: 예.
0: 한국전쟁으로 해가지고 대만이 살았어요.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합니다. 서독이 재무장하면서 나토에 가입해요.
1: 예.
0: 나토가 본격적인 군사 동맹체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군사비를 그 기간에 4배로 늘려가지고 본격적인 대소 군비 경쟁을 합니다. 그
1: 예.
0: 결과로 40년 뒤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한국전에서 우리가 유엔군과 손잡고 버텼기 때문에
1: 예.
0: 공산체제가 무너진 그 위대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기리는 조형물이 광화문 광장에 들어서니까
1: 예.
0: 광화문 광장 전체가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광장이 되는 겁니다.
1: 예.
0: 여기에 받들어총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 뭐 누가 받들어총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1: 예.
0: 그걸 비하의 용어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모독입니다. 아니, 받들어총 하는 게 좋죠. 받들어총은 그럼 뭡니까?
1: 예.
0: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감사의 표시 아니겠어요? 그걸 비하로 여기면 안 되고,
1: 예.
0: 더구나 정원호 후보가 오버액션을 하는데 그걸 무슨 철거한다든지 뭐 이전한다든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은 당연히 정원호 후보의 이념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분이 전대협 선전부장 출신 있잖아요.
1: 예.
0: 전대협이 뭡니까? 전대협이 지향하는 게 뭡니까? 근데 주체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1: 전대비
0: 주체사상.
1: 주체 사상을 지향한다고 규정할 순 없고
0: 아니,
1: 전대비
0: 그건
1: 구성원들이 이제 일부 주체 사상을
0: 자타가 공인하는
1: 따르고
0: 주체사상
1: 있다라고 봐야
0: 단체고
1: 되겠죠.
0: 주체사상이란 말은
1: 예. 뭐
0: 김일성주의라는
1: 전대비 회장 등이
0: 뜻이
1: 일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된
0: 김일성주의라는
1: 적이 있죠. 예.
0: 뜻이고 그게 임종석 씨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대협의 선전부장이면은 전대협의 이념을 확신하는 사람이란.

0: 뜻인데
1: 예.
0: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이런 6.25 추념 조형물에 대해서 아주 감정적으로 반응하니까 아 사람이 안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1: 그래서 다만 그런 지적은 물론 이제 대표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신데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조형물이라고 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의 사실은 2000년 역사를 봤을 때 단 두 분의 상징이 있는데 물론 1950년에 22개국에서 참전해서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물리친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2000년 역사에 그게 과연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느냐 광화문 광장에 저렇게 거대하게 들어설 필요까지 있느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조형물들과의 조화.
0: 지금 광화문 광장은 이게 대한민국 광장이 아니라 조선조 예. 광장이 돼 있다 이거예요.
1: 예.
0: 거기 인물들이 다 조선조 사람 아닙니까? 그럼 우리 민족사 2000년에 조선조가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까?
1: 예.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예요. 그럼 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사람들이 그 조형물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6.25를 테마로 해가지고 또 23개 나라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약 6만 명이 죽었잖아요.
1: 예.
0: 5만 명이 저 미국 사람인데 또 그 각 나라에서 보내준 돌까지 거기에 만들었어요. 특히 독일 보면은 베를린 장벽 무너진 돌까지 넣었더라고요.
1: 예.
0: 또 벨기에에서 보내준 돌로 만든 거기에 설명서가 뭐로 붙어 있느냐 하면 3,500명을 보냈답니다. 6.25 때 벨기에가.
1: 예.
0: 106명이 정사를 했대요. 아니 6명이 실종자라고 써놨더라고.
1: 예.
0: 그 일론 순간 제가 가슴 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 명소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다만 여러 나라들이 돌을 보내오지 않은 나라들도 있죠.
0: 아니요. 23개 나라는 다 보내.
1: 아, 그래요?
0: 예. 돌이 네, 아직 알겠습니다. 도착 안 한 게
1: 오늘 고 얘기만 할 건 아니어서 했고요. 뭐 일가에서는 그럼 을지문덕 장군은 어디로 가느냐 라는 얘기도 예, 나올 수가 있는 거에서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도영 대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전면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권한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의 부각.
0: 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아마 일생일대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데
1: 예.
0: 그분이 정치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기회를 잡은 것은 대단한 행운이에요.
1: 예.
0: 이걸 놓치고 싶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1: 예.
0: 그리고 SNS에 글 하나만 써도 다 보도가 되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가 해도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지만은 그게 또 보도되는 수가 있고
1: 예.
0: 하니까 뭐 계속 그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비판할 수 필요가 없고요.
1: 예.
0: 모든 정치인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다만 사실 본성이죠.
0: 이렇게 하는 게 국힘 후보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1: 예.
0: 자주 보일수록.
1: 그거는 부울경도 마찬가지라고 보세요.
0: 마찬가지로 봐요.
1: 대구 경북도.
0: 예. 특히 흔히 우리가 동남풍이라고 부르잖아요.
1: 그죠? 예.
0: 동남풍의 시작은 한동훈 후보가 북구갑에 출마한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 그다음에 또 대구 경선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래서
1: 예.
0: 시작되었는데 자꾸 이 장동혁 대표가 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또는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울경 대구 경북 지역에 자주 등장하면은 오히려 동남풍을 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0: 아니 수도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남양주 시장 후보
1: 주광덕은
0: 뭐
1: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했다가
0: 최근에 이제
1: 한다고
0: 막 설득을 당한 모양입니다. 그게 아주 솔직한 그 반응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1: 그러면 계속 사실은 그러면은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도 보듯이 계엄에 대해서 또 아직 명확한 입장을 잘 안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아 장동혁 대표 체조는 안 되겠구나. 보수가 이번에 좀 제대로 뭐 정확히 따지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망해야 제대로 된 보수 재건이 일겠구나. 이런 목소리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그렇죠. 그리고 그 저 외신 기자들 이야기는 그건 또 자기 말을 또 자기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전에
1: 예.
0: 전련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1: 했죠.
0: 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을 갖고

0: 온다는 것 아닙니까?
1: 예.
0: 전련한다고 해놓고 인사는 전부 다 윤호개인 일색으로 하고 이번 공천도 한마디로 하면 이게 윤호개인 공천 아닙니까?
1: 예.
0: 그런데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면에 나서면은 아, 이번 선거는 역시 이게 민주당 심판 선거 이전에
1: 예.
0: 장동혁 거구파 윤호개인 심판 선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게 된다 이거죠.
1: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앞서 말한 뭐 특검 논란 또 정부에 대한 견제론이 일면서 몇몇 곳에서 서울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됐고요. 부울경 특히 그렇고요. 대구 박빙으로 비춰지는 데가 있거든요. 이 구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도 또 가능성도 있어요.
1: 아.
0: 이게 이 흐름이 왜냐하면 이게 1대1 구도입니다.
1: 예.
0: 1대1 구도는 반드시 끝에 가면은 근접해요. 그 일반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 데다가
1: 예.
0: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공소 취소 소동이잖아요.
1: 예.
0: 지금 소동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공소 취소 소동이 보수적 성향을 자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 우파와 합리적 보수가 갈라져 있었는데
1: 예.
0: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보수도 더 강경하게 그것을 규탄하는 거니까
1: 예.
0: 보수가
1: 뭉치게
0: 좀 뭉치게 돼버렸어요. 뭉치게 되고 여기에 흔히 말한 샤이 보수까지 이게 합쳐지면은 지금 나타난 여론조사보다도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조 대표님이 계속 비판해 온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이 성공했다고
0: 그렇죠.
1: 보고 뭐 계속 자리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0: 그게 아주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예. 합리적 보수의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1: 어떻게 해야 돼요?
0: 국민의힘이 예컨대 막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선거에서 이긴다 이래 되면은
1: 예.
0: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될 수 있다. 좀 끔찍하다 하는
1: 예.
0: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예.
0: 합리적 보수의 고민이 그 바로 그겁니다.
1: 예.
0: 이 고민이 가장 강한 데가 어디냐면 대구일 겁니다.
1: 대구요. 장동혁 대표는 마땅치 않은데 민주당도 마땅치 않고 누구를 도와줘야 되냐 누구를 견제해야 되느냐라는 거군요.
0: 그런데 그게 빌미를 제공해 준 게 민주당 정권이죠.
1: 조 대표님은 누구를 견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그거는 예. 제가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저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1: 아, 예.
0: 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정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원칙을 깨고
1: 예.
0: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하다가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선거 결과가 이제 심판할 겁니다.
1: 선거 결과가 심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구를 더 싫어합니까 하면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피하셨습니다. 국민 배당금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페이스북에 쓴 글로 논란이 됐습니다. 반도체용으로 막대한 초과 세수가 있고 이는 산업 기반 인프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환원돼야 된다. 명확한 표현으로는 초과 세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그 뒤에 초과 이익, 초과 이윤이란 말도 쓰면서 혹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 쓰려는 것 아니야라는 것도 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영범 실장은 그건 오해다. 세수에 국한된 거다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이거는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1: 예.
0: 김용범 수석이 정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써야죠.
1: 예.
0: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죠.
1: 예.
0: 어떻게 그 정책과 관련된 글을 해석하는 데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애매모호한 글을 씁니까? 전체 보면은 그 글의 시작이 이것은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전제로 해가지고 출발한 건 맞아요.
1: 예.
0: 초과 세수를 가지고.
1: 예.
0: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국민 배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1: 예.
0: 이건 초과 세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초과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별도로 거둔다든지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생겼고
1: 예.
0: 국민 배당이라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나눠준다는 뜻이 돼버린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본인이 앞에 서두르던 이건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글이다라는 게 무색하게 돼버린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초과 이윤, 초과 세수, 초과 이익 뭐 이런 게 서로 혼재돼 가지고요.
1: 예.
0: 일부러 그렇게 애매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0: 이거는 문장력의 문제입니다.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1: 문장을 잘못 썼다. 애초에 오해 소지가 있겠었다.
0: 그래서 언론이 국민 배당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심하게 비판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를 상당히 왜곡한 면이 있어요.
1: 예.
0: 언론도. 또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한 거는 이것도 너무 심한 비판이에요. 그러지 않고 가짜뉴스란 말 하지 말고 김용범 수석의 뜻은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하는 데 그쳤어야지.
1: 예.
0: 그게 왜 가짜뉴스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또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이렇게 됩니까?
1: 예. 사실 김용범 실장은 바로 논란이 되자 뭐 원래 그 말이 알려진 뒤에 주식장이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과 이윤에 대한 게 아니고 초과 세수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룰대로 법인세를 내는 부분이 두 회사의 막대한 영업이익 때문에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쓸지 아니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쓸지 고민해야 된다. 맞아요.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0: 예.
1: 취지를 또 들어보면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 취지를 뭐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1: 예.
0: 이제 더 논쟁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맞다고 봐도 보더라도 그분이 문장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1: 예,
0: 문장을 복잡하게 써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도록 만들고.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 이야기를 나오면 또 무슨 국어 시간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은
1: 예.
0: 이제 한자를 또 이 한자 이야기 나오는데 한자를 안 씀으로써 한국 사람들의 저 어휘력이 약해지고 해가지고요 이런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만약에 초과 세수 그 만약은 아니고 어떤 김용무 실장의 주장이죠. 초과 세수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그런데 초과 세수라는 말도 이제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1: 물론 이제 예상했던 세수가 원래 있으니까요.
0: 예상 세수보다 더 많이 거친 걸 우리가 초과 세수라고 한다면은.
1: 예.
0: 그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가 고민을 해야 되죠. 그건 아주 저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예.
0: 그게 그렇게 해서 공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돈을 어느 쪽으로 쓸 거냐. 재투자를 할 거냐. 뭐 인프라에 투자할 거냐. 복지에 쓸 거냐.
1: 예.
0: 아니면 뭐 통일 준비 자금으로 만들 거냐. 그냥. 여러 가지 아주 즐거운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1: 즐거운 논의를 해야 된다.
0: 그렇죠. 예.
1: 사실은 이제 김용범 실장도 썼지만 구조 자체가 구조적으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에 따른 세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일단 구조적인 전환에 따른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0: 그러니까 구조적인 데서 얻은 이익이니까 그 돈도 한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바꾸는데 쓰면 안 되겠습니까?
1: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용 부부장 검사. 대북 송금에서 진술 회유, 연어 술 파티 이런 의혹이 있었죠.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뭐 저 다 아시다시피 뭐 핵심이 뭐 술을 발입을 해가지고 뭐
1: 예.
0: 먹어가면서 뭐 상대를 회유했다는 건데 그 사실은 다 날라가고
1: 예.
0: 그건 뭐 사실 아닌 걸로 밝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1: 예.
0: 그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뭐 미비점 뭐 확인서를 왜 안 썼느냐. 막 그거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1: 예.
0: 그거는 경고 정도지 견책 정도지
1: 아니다.
0: 그게 무슨 정직입니까?
1: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조갑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
3: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리리라. 머무는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리니. 책 속 이야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이노의 비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하고 잠시 멈추어 고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3: 생활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 동안 때이름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15.1도로 시작했는데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커지면서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낮 기온은 대전과 전주 30도, 수원이 31도, 대구 27도, 부산 23도로 오늘 서쪽 지역의 기온이 동쪽 지역보다 높겠습니다. 가끔씩 구름만 끼면서 어제처럼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호남권과 경남 북서 내륙은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 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5: 엄마 회사 같이 갈래?
6: 엄마.
7: 민준아. 유정아.
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8: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9: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0: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0: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1: 이순환 우수 제품.
12: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1: 무상 방문 수거.
12: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0: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12: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인들이 장미꽃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날, 수많은 기념일 중에 가장 로맨틱한 날이 로즈데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살다 보면 장미꽃잎을 매만지는 날보다는 가시 같은 일상에 다치는 날이 훨씬 많겠죠. 우리에겐 분명 빵 말고 장미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그 향기는 여전히 달콤할 겁니다. A rose by any other name would smell as sweet.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면 중에 하나인 그 발코니 씬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왜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줄리엣이 로미오를 향해서 왜 하필 원수의 가문에서 태어난 로미오인가 안타까워할 때쯤 로미오가 이렇게 근사하게 대답하는데요. 자, 달콤하고 향긋한 장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발코니 앞으로 좀 나오시죠.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 아, 오늘 로미오라고 해야 될까요? 예. 5월 14일 목요일 입주 1316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잭잭.